0: technologies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having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provided optimal recipes to the clients.
1: 저희 소울은 B2B 소스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2015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력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함께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맞춤형 솔루션 역량을 보유한 식품 기업입니다. 특히 외식 산업과 유통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0: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Seoul has produced a wider range of products that can fulfill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t has mainly developed sauce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uisines. The convenien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original flavors of food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Seasoning blends for chicken and pork cutlet sauces have especially gained a lot of popularity among people in all ages.
2: 소울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폭넓은 품목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맞춤형 소스 개발이 저희의 핵심 역량입니다. 단순히 타 제품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맛을 정확히 구현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아져가는 글로벌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 및 간편조리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2: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3: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2: 소울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0: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1: 서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서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0: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Pind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h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h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h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 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수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Kompyo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입니다.

0: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2: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3: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4: 저희 연구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유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1: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5: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범일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1: Tewa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Ch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Industries are undergoing rapid and structural shifts, and a lot of construction sites have also faced remarkable changes.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operat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system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construction efficiency. Salem Steelhouse has produced premium precision materials at the manufacturing site and delivered them to different construction sites. We introduce Salem Steelhouse,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field of house building. Salem Steelhouse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durable steel framed houses, which have emerged as a safe and economical solution.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future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improve the weak points of the current ways, which mainly use concrete and wood materials.
1: 저희 세움스틸은 스틸하우스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전 세계 어디나 납품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본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국내 첫 번째로 설계해서 모듈러 스틸 자재 생산까지 100%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공법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0: The steel structures, which look like Lego bricks, are modular frames. Unlike the method that uses concrete materials, the main structural skeleton is pre-manufactured in the production site. And the frames are assembled at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steel houses offer significantly shorter construction periods. The galvanized steel materials are used for the frame structure, so the houses can have strengthened durability. When assembling different types of modules according to the drawings, highly durable houses can be buil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2: 저희 세움스틸의 스틸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3: 저희 세움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3: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o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1: Seom Steel은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o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목포는 뭐다? 허구다. 한구지라. 한구지라. 야, 비누가 웬 말이냐. 난 진짜 먹을 복은 있나 봐.
2: 와, 왔다.
1: 형도 왔다.
3: 드리빈 코리아, 잘 되게 해주십시오.
4: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1: 하트해변 그 보시는 전망대를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2: 아, 그래도 여기가 핫하고요?
1: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3: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1: 설마.
3: 전문가라고 했어요.
2: 죄송한데,
1: 그래도 내가 3살 형인데.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예정이 없던 코스잖아요, 사실은.
2: 근데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바다를 원 없이 보는 건 좋은데 진또배기 그 바다의 맛도 좀 보고 싶긴 한데.
2: 제가 오늘 한번 체험해드리겠습니다. 아, 현지인으로. 진짜?
1: 바다 한가운데서?
2: 네. 오. 네, 선장님.
1: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저희 오늘 탈 배가 어떤 거예요?
5: 이 앞에 배입니다.
1: 가짜고짜?
2: 타시면 됩니다. 가시죠, 회장님.
1: 믿으면 돼요?
2: 네. 가보면 나가요. 가보면 합니다.
1: 비밀이요?
2: 가보면. 네.
1: 뭐 고래 투어 이런 거 아니지?
2: 네. 고래 보시게요, 고래.
1: 아, 이게 그거구나. 금을 끌어올리는 그거구나. 네. 기중기 같은 거.
2: 네. 이게 이걸 끌어올리는.
1: 그렇지, 그렇지. 왠지 기중기 같네, 이렇게. 오라이!
2: 아, 여긴가 보다.
1: 아, 좋구나.
2: 네.
1: 저 부표 떠 있는데, 그치?
2: 네.
1: 신한 바다에 양식장을 내가 와보다니.
2: 그러게요.
1: 귀한 경험이다, 진짜. 이게 이제 이 왕시장은 이 안에 다 전복이 있는 거예요.
2: 전복이 있는 거예요.
1: 전복.
2: 오, 운동. 오. 이렇게 된다고? 오.
1: 여기 있다.
2: 이게 좀 작다.
1: 오. 아, 이렇게 붙어 있구나.
2: 와, 이거 엄청 커.
1: 어우,
2: 와.
1: 움직여. 선생님, 이 정도면 한 몇 살
5: 된 거예요?
1: 2년.
2: 이게 2년. 그러면 이 조그마한 것들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5: 똑같이 있는데 그건 덜 큰 거지.
1: 아, 그럼 왜 그럴까? 왜 어떤 거는?
5: 사람도 마찬가지. 큰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고 똑같은 거예요.
1: 단순하네.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2: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1: 그러면 아버님 얘네들은 미역만 먹어요?
5: 미역하고 다시마.
1: 미역이랑 다시마.
2: 저기네 다시마.
5: 여기 미역이에요.
1: 미역.
2: 이게 미역.
1: 그래서 그 미역을 같이 양식을 하는 거예요? 네.
2: 그래서?
1: 네. 완도가 유명하잖아요, 전복이. 근데 여기 도초도 전복도 못 잔다는 거죠?
5: 그러죠. 아무튼 이쪽 것이 육질이 단단하고 맛은 있다 해요.
1: 아, 그게 바로 좀
5: 있다. 조류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조류가?
5: 물도 꽤 이제 뻘물이라 깨끗하고.
1: 이런 양식 좋고 환경이 좋은 거구나. 그럼 좀 이제 먹어.
4: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햇살 받아가지고 빛나 빛나.
1: 그러니까.
4: 어머.
1: 아, 어머니, 죄송한데 먹어도 되겠어요?
2: 초고추장!
1: 아, 그러면 초고추장 같아요. 아, 초고추장. 엄청 좋아해, 하여튼간에.
2: 아, 초고추장 찍어야 돼요. 어, 참기름. 아, 기름장. 참기름.
6: 드셨어요, 벌써?
1: 나는 원래 첫 점은 아무것도 안 찍어. 뭘 먹든 간에.
6: 그러시더라고요.
1: 야,
6: 맛있어요?
1: 너무 맛있어. 이 설명하기 쉽진 않은데 씹는 맛이 강한데 그게 딱딱하다고 단단하다가 아니라 씹는 맛은 경쾌하게 나는데 또 안에 씹어 들어가면 잘 또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 이빨이. 와, 이거 봐. 와, 뚝딱.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한테는 꿈의 밥상이에요. 그래서 전복, 어, 네. 홍어살, 날개살 쪽, 날개 위쪽, 네, 날개살 살, 쪽. 그다음에 애간장 등에.
6: 아, 얘도 드세요?
1: 아, 부러움. 이게 얼마나 고소한데.
6: 한번 드셔보세요. 난 못 먹어.
1: 이제 이렇게 해서 온 기름장. 이게 기름장하고 궁합이 엄청 좋거든. 진짜 고소해요.

0: 이제 전복.
1: 전복.
0: 난 초고추장.
1: 난 김치장. 어, 두 개 먹어도 아름답지 맛이.
0: 맛있어.
1: 비린내 1도 없고요. 보통 전복찜, 뭐 전복 버터구이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 너무 맛있지 진짜.
0: 맛있죠.
1: 왜냐면 맛있는 거 맛있는 걸 더 했으니까. 전복. 근데 역시 내 개인적인 의견은 오리지널은 이길 수 없다. 그, 날거, 그 맛의 근원이 다 여기 있으니까.
2: 그대로.
1: 그렇지.
2: 날 것 그대로.
1: 그럼.
2: 어떠세요 현지인? 응? 현지인 찬스 어떠세요?
1: You win.
2: 그럼 뭐 빈잔이라도 한 잔 짠 하고. 네. 술잼 뭐 입혀주겠지 뭐. 그렇지. 짠.
1: 짠.
2: 아. 안주 하나 먹고.
1: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애 한 점.

0: 영화 배우니까. 네. 우리 영화 배우에 맞는 엔딩.
1: 엔딩?
0: 장소.
1: 진짜요?
0: 그럼.
1: 그러면 전문가 포스?
0: 그렇지.
1: 아, 이런 데는 내가.
0: 한국에 여기.
1: 현지인 포스가 아닌데.
2: 우와!
0: 이거.
1: 우와, 그거다.
0: 그죠?
1: 영화.
0: 뭐예요?
1: 설경구 선배님.
0: 어.
1: 자.
0: 자.
1: 산.
0: 산.
1: 어.
0: 어.
1: 보.
0: 보.
1: 아.
0: 오, 자산.
1: 이거 영화. 우와.
0: 그치. 그
1: 여기에요?
0: 여기야. 영화 속에서는 이제 흑산도인데 실제 촬영은 여기 도초도에서.

0: 배팅 잘 해놨다.
1: 그러니까 이게 우물, 그지 저게?
0: 네.
1: 우물, 이게, 아, 이게 네. 아궁이네.
0: 아궁이.
1: 아궁이. 아니, 실제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일몰 때 와서.
0: 일몰 때.
1: 사진 많이 찍는다는데 오늘도 일몰에 기계를 켜.
0: 역시 전문가 보스.
1: 로맨틱 무드. 아. 없던 노을 끌어왔어요. 어? 로맨틱 무드.
0: 와. 와, 이 바다에 비치는 이 노을, 이 빛, 와, 이거.
1: 아니, 무슨 없던 허연지기가 생겨. 아니, 이게 여기 안, 여기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좀 그지 움푹 들어와가지고.
0: 그 작가님 뭐라 그랬죠?
1: 뭐.
0: 자연의 칼질이라고 그랬나?
1: 자연의 조각칼. 아, 죄송한데.
0: 자연의 칼질.
2: 아, 약간.
0: 주주에 회를 칼질해가지고.
1: 아, 칼질, 칼질. 자연의 조각칼.
0: 아, 자연의 조각칼. 아, 저기, 저기 봐.
1: 자연의 조각칼.
0: 아, 저기 봐.
1: 그러니까.
0: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뭐 바다와 해변과 뭐 촬영지도 많이 가보고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여기는 진짜 멋있는데?
0: 와,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멋있는데?
0: 와. 저는 여기를 보는데 지금.
1: 근데 기가 막히다, 진짜, 근데, 진짜로.
0: 와, 이게 마음이 엄청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배우 생활을 했는데 약간 마음의 정화가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 뭐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 좀 바쁘기도 하고.
1: 그렇지.
0: 근데 또 이런 좋은 여행지 오니까 또 특히나 오늘 와,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뭔가 마음의 정화가 좀 느껴지는 느낌?
1: 사실은 그 영화의 내용이 신유박해 받아가지고 유배로 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영화상에서는 그 흑산도 유배 와가지고 생물 관찰하면서 자산어보 썼잖아,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인생 가장 최악의 시기였잖아. 그게 종교적인 박해 받아가지고
0: 그렇죠.
1: 유배를 왔는데.

0: 결과적으로는 후세의 길이길이 남을 명저작이 나온 거잖아. 나도 작가로서 내가 진짜 걸작을 하나 쓰려면 지금 책이 많이 안 팔렸거든요. 그럼 나도 어디 좀 이렇게 유배 같은 거 가야 되나?
1: 전복약 시장에 가서
0: 어디 가서 그냥 어? 내가 이렇게 아니 저는 약간 재수없게 말하면 그거는 27년 정도 여행작가로 살면서 네. 얼마나 많은 데를 다녔겠어. 직업이 그거니까.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떤 풍경을 보더라도 사실 크게 감흥이 없어요. 너무 네. 많은 곳을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이 장면, 이 시간, 이 공기, 네. 이 색깔 이건 좀 오래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우리 오배우님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네. 오지오 유니버스에 발을 아주 깊게 담근 그런 여행이었어. 멋있다.

0: 목포의 또 다른 섬.
1: 다시 왔습니다.
0: 고화도야, 저도 고화도.
2: 고화도, 와.
0: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게 고화도 섬이잖아요.
1: 섬이죠.
0: 우리 오배우는 어렸을 때 고화도 와본 적이?
1: 모르겠어요. 와봤는지 아니, 기억은 뭔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있을 때는 이 고화도를 배로 타고 다녔어요.
0: 그렇지. 왜냐면은
1: 목포대교가 없었거든요.
0: 목포대교가
1: 알겠다고.
0: 알겠다고.
1: 아 그때 없었다고 알잖아 너도.
0: 2012년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
1: 그러니까 오래 뭐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0: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배로 오던 섬을 차로도 올 수 있고 다리 타고 다리 그렇죠,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카도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
1: 그렇다고 하더라고.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책을 좀 할 건데
1: 이쪽에 뭐가 많더라고요.
0: 여기 산책 코스 진짜 정비를 잘 해놨고 아, 근데 이제 초입부터 네. 대단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1: 초입부터 전문가 포스?
0: 150세 힐링 건강 계단.
1: 그래도 되게 좋아요. 150세 목표를 향해 계단을 오르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를 설계하세요.
0: 나는
1: 걸으면서 약간
0: 나
1: 그런
0: 느낌. 나 150세는 싫어.
1: 150세요?
0: 100세만.
1: 배수도 많으시죠. 그때 뭐 하시려고.
0: 저 절반 살았네.
1: 가보시죠.
0: 가보시죠.
1: 아,
0: 예. 가보시죠. 와. 또 가보시면 되게 좋아요. 진짜 잘해놨어. 잘해놨어. 이게 이제 뭐 150개 계단이긴 한데 아주 뭐 이렇게 층고가 높진 않아가지고 크게 뭐 힘들지 않겠죠?
1: 아니 딱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잠깐 왔는데 봐봐. 이게 순탄하게 와요. 20세, 29세, 30세, 한 40세 정도까지 순탄하게 와. 야 여기에서 힘드네. 이게 아빠의 삶인가?
0: 어? 아니요, 여기잖아.
1: 여기입니다, 여기.
0: 그치? 49. 여기. 네. 나는 52.
1: 저는 이제 내려갈게요. 제 것까지 다 왔잖아요.
0: 그래도 뭐 우리 나이 때까지는 네. 금방 올라왔네.
1: 근데
0: 50세. 실제로 진짜로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 저는 80세가 넘어도 이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건강하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0: 8순이네, 8순. 숫자보다 네. 건강이 네. 중요한 거죠. 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금방 오네.
1: 그러니까요.
0: 생각보다.
1: 얼마 안 남았어요, 150세가.
0: 지난번 왔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혼자서 그랬나 봐.
1: 그럴 수도 있죠.
0: 같이 걸으니까. 네.
1: 150세. 150세.
0: 흐차. 오씨. 다리가. 자, 여기서 갈림길인데 우리는 이쪽. 고화도 전망대.
1: 고화도 전망대로.
0: 전망대로 갈 거.
1: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는 처음인 것 같아.
0: 그리고 여기 고화도 이 산책 코스의 장점이기도 한데 길 두 가지가 있어. 아. 이렇게 숲길이 있고. 네. 바로 오른쪽에 바다 보이잖아요. 네. 저 밑에 또 해안 나무 데크길이 깔려 있어.
1: 저쪽에도요?
0: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숲길로 갔다가 내려가 가지고 현대 우리 나무 데크길도. 오. 너무 좋지.
1: 아, 이거 되게 좋다.
0: 어쨌든 간에 숲 안은 공기가 청량하고 네. 또 그늘도 있기도 하고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고. 드디어
1: 여기
0: 고화도 전망대.
1: 고화도 전망대. 어. 건축물이 되게 특이하네요.
0: 험상치가 않지.
1: 네.
0: 그렇지. 네. 사실 고화도가 네. 어떤 분이랑 연관이 되냐면 불멸의
1: 이순신.
0: 맞습니다. 네.
1: 아, 그죠. 어우, 다행이다. 아, 제가 지금.
0: 그거 틀리면 안 돼.
1: 아, 틀리면 안 되죠.
0: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네. 명량대첩이라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크게 이겼잖아.
1: 그렇죠.
0: 근데 이기신 후에 이 고화도로 오셔가지고 네. 106일 동안 머무세요.
1: 여기에?
0: 네. 뭐 했냐? 다시 다른 싸움을 준비한 거예요.
1: 그렇지.
0: 군량미 비축하고 그렇죠. 군사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배 건조하고 아. 그래서
1: 아
0: 판옥선 있잖아, 판옥선.
1: 아, 그래. 아 비슷하구나.
0: 그거.
1: 왜냐면, 그러네, 저기.
0: 그쵸. 명량대첩 끝나고 13척의 배가 남았었대요. 아. 그거를 형상화한 거야. 아. 판옥선 13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것 같은 그거야. 네. 이듬해 뭐야, 노량해전.
1: 그쵸.
0: 결국 그 승리의 발판이 네.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숲길
1: 네.
0: 내려와서 쫙 해안대 끝길 절벽과 바다를 벗삼아
1: 여기도 진짜 뭐 산책하기도 좋은데
0: 너무 좋지
2: 고화도가 고하
0: 맞아요
2: 돌아가세요.
0: 맞아요 높을 꽃자 네. 아래 하자 섬도자
2: 네.
0: 여기서 고는 유달산
2: 유달산
0: 목포 최고봉 228m 네. 봐봐 유달산 산
2: 네.
0: 바다
2: 네.
0: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2: 네.
0: 여기 바위 절벽 조각상
1: 전문가 저기 이제 불멸이 계시네요 저쪽에 불멸이
0: 아, 드디어 이제
1: 불멸
0: 장군님 인사 한번 드립시다
3: 장군님
0: 그 밑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명량 대첩 이후
1: 전력
0: 106일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2: 고화도에
0: 재정비 시간을
2: 아.
0: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비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들도 작품 하나 끝나면
1: 재정비 필요하죠
0: 다음 작품까지 준비 기간 동안
1: 준비 기간도 하고
0: 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1: 전에 했던 그 캐릭터에서 또 좀 나와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하죠
0: 재충전의 시간
1: 네네 진짜 필요하죠 아, 우리도 네. 여기서 그럼 잠깐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0: 아, 고화도에서 재정비 하신 것처럼? 아, 저희도 잠깐 재정비 시간을
1: 아, 알겠습니다.
0: 가져오죠.
1: 네. 여기 데크길은 연인들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도 좋지만
0: 조심해야 돼요.
1: 왜요?
0: 이거 보고 있는 지금 나 혼자 산다. 전국에 있는 나는 솔로들은 어떻게 할 거야?
1: 여기서
0: 말란 얘기야?
1: 여기서 만날 수도 있죠.
0: 그렇지.
1: 혼자 오실 거잖아요.
0: 그렇지.
1: 그럼 그분도 혼자 오실 거고.
0: 인연이 만들어지는 길.
1: 그렇죠. 그치. 여기 앉아있으면 누군가 올 수도 있잖아요.
0: 이순신 장군님이 중매해줄 수도 있는 거지.
1: 네. 그러니까 이 길은 진짜 남녀노소 뭐 나이 무문하고 다 좋을 것 같아요. 얘들도 맞아. 좋아하고.
0: 어려운 길이 아니니까.
1: 네.
0: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용머리가 네. 나오는데
1: 네.
0: 용머리 사냥 찍고 네. 용꿈 꾸고.
1: 용띠.
0: 용띠예요?
1: 예.
0: 진짜?
1: 예, 용띠예요.
0: 소름. 갑시다.
1: 갑시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It's Monday morning, and it's time to meet a voice as refreshing as the cool breeze from the Alps. Introducing our August master for All About, Irulehihu. I'm sure you've all heard of that at least once before. Now, the moment you hear it, you can almost picture the Green Alps, right? Starting today, our guest will take us on a very special two-week journey through sound. She has been working to introduce yodeling to more people across Korea. Please welcome Eun Kyung, better known as Yodel Onni. Hello and welcome. Oseo
1: seo. Hi, everyone. I'm Yodel Onni. Nice to meet you. It's great to see you.
0: No, it's great to see you too.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It's an honor is what Yodel Onni said. You know what? It's so great to have you here. And I can already feel that bright energy from you. But it's a live show today here on Culture Crunch. Are you nervous at all?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처음부터 그럼요. 너무 그 밝은 에너지가 그럼요.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생방송이잖아요. 오늘.
1: 그렇죠.
0: 조금 떨리진 않으세요 혹시?
1: 아 제가 생방송을 한 2년간 네. CBS에서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고향에 온 듯한.
0: 오,
1: 아니, 또 우리 good. 같이 방송을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0: Oh, that's good. So Yodel Onni has 네. been doing live broadcasting at CBS for 2 years. So she's pretty used to live broadcasting. And because she has me as well, she feels really comfortable doing the show live today. Well, this is the very first time actually that we covered yodeling here on Culture Crunch's All About, 네. our Monday segment. And I'm sure many listeners are wondering, what exactly though is yodeling? So can you please explain a little bit? 우리 얼로바웃에서 요들을 네.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1: 그러시죠.
0: 네, 그래서 크런처들이 요들이 정확히 뭐지라고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그러시죠.
0: 네,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요들 하면 늘 방송에서만 보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We only saw it on broadcasting, yodeling.
1: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줄 아시거든요.
0: Yeah, so we think like it's for special people only.
1: 그렇지만 요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런가요?
1: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발성.
0: It's the easiest vocalization. Technique is what Yodel Onni said, and anyone can sing it.
1: 믿으세요.
0: Oh, 그런가요? So trust me 네. is what Yodel Onni said.
1: 네, 진실입니다.
0: She's only saying 네. the truth, so just trust her throughout.
1: 내가 가진 소리를 가지고 네. 소리를 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 오, 에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잖아요.
0: 그렇죠. It seems really hard what she just did, right? I can't even. Imitator, you know. Right?
1: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정직한 발성이니까 아~ 우리 오늘 한번 재밌게 배워보자고.
0: 좋습니다. So it's a very, very easy sort of vocalizational technique. So we're going to learn it in a really fun, enjoyable way today with Yodel Onni. 아. Well, I'm really excited now.
1: 오히려 제가 기대가 돼요.
0: Yodel Onni is excited herself too.
1: 네.
0: Well, I want to ask you, could you then briefly tell us what kind of work you do as well and how you came to be known as the Yodel Onni? 선생님께서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네. Yodel Onni 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건 어떻게 어떤 계기인지 설명
1: 제가
0: 부탁드려요.
1: 제가 오래전에 네. 그 MBC 뽀뽀뽀에서 요들 언니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방송을 많이 했죠.
0: Yeah, so she was the 요들 언니 of 뽀뽀뽀. It's the children's broadcasting program here in Korea.
1: 지금은 펭수 요들쌤, 뭐 런닝맨, 유재석 요들쌤, 여러 연예인을 가르치는 이제 요들쌤으로 소문이 나 있죠.
0: 그렇죠. And she is now popular for teaching yodel to so many different people. Famous people, including on Running Man, and also to Peng Su, the famous penguin as well.
1: 근데 그 당시에 제 이름이 요들 언니였거든요.
0: 네.
1: 세월이 좀 지났죠.
0: 그렇죠. It's been a while since she became 요들 언니 in the past on 뽀뽀뽀.
1: 그런데

0: 지금은 이름은 역시 요들 언니.
1: 그러니까요. It's been a while, but she still has that name, 요들 언니, with her, even though time has passed since then.
0: 영원히 언니 할 거예요.
1: 아, 그렇죠. 영원히 해주셔야죠.
0: 제 꿈은 피터팬이에요.
1: Okay. Her dream is to become forever 요들 언니.
0: 어린이처럼 like 살자. Pan.
1: Oh, live like a child throughout her 네. life. Okay, well, how did you first discover yodeling? You know, very simply. 처음 요들을 네. 만나게 되신 게
0: 예전에 궁금해요. TBC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린이 합창단을 뽑았는데 제가 일기예요. 그때 처음 배웠죠.
1: So she first learned yodel back in elementary school 네. when there was TBC, this broadcasting station, and they had a children's choir then. And she was the first ever class to be part of that children's choir. 네, 그때 그렇죠. 처음 배우셨고. 네, 네. 근데 음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특별히 요들에 매료된 이유가 뭔가요? Why were you mesmerized by this yodel song in particular?
0: 저는 원래 지휘를 공부를 하고 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요들은 이 발성 자체가 아주 특이하고요. 부르면은 괜히 행복해져요.
1: 맞아요. So 요들 언니 said she actually learned conducting and education, but when she first met yodeling, she thought it's really unique. It sounds unique when you sing it. It sounds it's really unique as well. And you become happy when you listen to it.
0: 실제로 요들을 배우고 나서 암이 완치되기도 하고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요. Wow. 아프신 분들 다 오세요.
1: So there are a lot of health effects too. Some people were able to cure their cancer through yodeling and also overcome depression. So if you're suffering from any illness or disease, do come see 요들 언니 to cure them all. All right. Well, is there, I guess, something that, I mean, someone you want to recommend this yodeling to? 특별히 혹시 이제 가르치시다 보면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펭수, 그럼요. 러닝맨 너무 많은 분들 네, 가르치셨는데 네. 특별히 이런 분들은 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그 특징이 있을까?
0: 또 남들이 세밀렐라 아주 좋아하고 예뻐하는 제자가 박성호 씨. 개그맨.
1: Okay. 박성호, the comedian, is one of our favorite students.
0: 박성호 씨는 요들을 배우고 음반도 냈죠.
1: 아, 네. He also learned yodel and he also released his own album.
0: 개콘이 없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들을 함으로 방송도 하게 되고 재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만들어졌었죠.
1: So for him, it was a really hard time when gag concert had disappeared for a while. But by learning yodel and releasing his own album, he was able to revive from that period.
0: Okay.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1: He's really grateful to have 네. met 요들 언니. All right, well, you also wrote a book titled Live Like Yodeling. What does it mean to live like yodeling, though? 요들처럼 살아라라는 네. 책도 쓰셨잖아요.
0: 네, 요들인으로서는 처음 네. 쓴 것이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요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많은 예화들 또 아주 아름다운 일들 또 요들 발성 모든 걸 다 엮었어요.
1: So the book has all the stories that she experienced teaching yodeling and also how it can change your life attitude, whatnot. And it also has the technique of yodeling vocalization within the book as well.
0: 책에 보면 QR이 있어서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다 배울 수도 있는.
1: 아. 네. And you also have a QR code in the book, so you can immediately look at videos related to the explanation in the book.
0: 너무 잘 정리가 된. 책 한번 보고 나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1: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book, anyone can basically learn yodeling. But I wonder, what does it mean to live like yodeling? 근데 책 제목처럼 네. 이 요들처럼 산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0: 궁금하시죠?
1: 네.
0: 네, 다들 궁금해하세요. 제 강의 제목이 요들처럼 살아라예요. 요들 발성을 보면 한 통속으로 발성을 해야 되는 원리가 나와요. 요들 발성의 원리를 보면 이 연결이 돼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발성의 원리 자체가 인문학이에요.
1: 네.
0: 그래서 세계 최초 요들 인문학을 강의를 하고 있죠.
1: Wow, so it's like the first ever humanities based on yodeling. And if you take a listen to her lecture, it talks about the vocalization technique of yodeling, and it includes connection, communicating, and that's all part of the vocalization. And it could be connected to how we see life and live life as well.
0: 그렇죠.

0: 모든 발성이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게 요들이에요. 항상 함께 해야 함께. 돼요. 그게 요들 발성의 원리예요.
1: So the basic principle of yodeling is that everything is connected and you have to do everything in a harmonized, unified way. Would be.
0: 안 되잖아요.
1: 그렇게요. 이어가는 뜻이.
0: 그렇죠.
1: So as you saw in the example earlier, you can't cut each of the sound, separate them. You have to connect them all as if they're all just one sort of flow. Okay. All right. Well, I'm curious. How do you think yodeling has changed your own life then? Since you even wrote a book on it, right? 책을 읽어보면 요들이 네.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삶을 대하는 태도랑도 연결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요들이 선생님 인생 어떻게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나요?
0: 물론 저는 아기 때부터 항상 웃는 게 제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행복하지만 요들을 배우는 분이 행복해 하는 거를 보고 제가 그 에너지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에너지는 소통이거든요.
1: 그렇죠. 네. Of course, yodel only. She learned yodeling ever since she was really young. And the smiling face was a default for her ever since she was young. But as she taught yodeling and sang yodeling, it made her happy to see people around her become happy learning this too. And that's where she gains the energy from. 아, 좋습니다.
0: 지금 행복하세요.
1: 아, 행복합니다.
0: 이게 노래나 말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말할 때나 노래할 때나
1: 그러게요.
0: 발성만 잘하면 되거든요.
1: So when you speak and sing, it's pretty similar, the vocalization. So you can feel happy just like that.
0: 그럼요.
1: Okay. 네. Well, I'm really excited to move on. Now, the more we talk, the more excited I become about today's class. What kind of musical journey will you take our crunchers on for the next few weeks?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오늘 수업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저도 기대돼요.
1: 그렇죠. She's also excited,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it. So what will you be teaching us next? 그럼 우리 크런처들이랑 어떤 네. 소리 여행 앞으로 하게 될 거죠?
0: 일단은 내가 가진 소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슴 있으세요?
1: 네.
0: 이거 생방송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네, 누구나 가슴은
1: 네,
0: 있죠.
1: 그쵸.
0: 체스트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머리 있죠?
1: 머리 있죠.
0: 네, 우리가 가슴하고 머리 두 개만 쓰면 요들은 끝.
1: Okay, so all you need for yodeling is your chest and your head. Okay? So all you if you have that, anyone can enjoy yodeling and we're going to find your own voices. Discover 네. your voices through the lesson today and moving forward as well. Well, I heard your classes always begin with everyone shouting happiness or 행복. 선생님 수업은 항상 행복이라는 그렇죠. 말로 시작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0: 전체 차렷 행복. 열정 우셔 행복.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행복 이렇게 합니다.
1: So everyone bow 행복 happiness. Let's start 행복. 네. Our happiness is basically what she says before a class starts. Why do you say that instead of 시작? 시작 대신에 행복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유는 뭐죠?
0: 이 사람의 뇌가 바보래요.
1: The brain is pretty stupid.
0: 이 행복은요, 셀프래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거든요.
1: And so if you keep saying I'm happy, then you become happy. You can fool the brain to feel as though it's happy.
0: Right. 요들 아카데미 오기 전에 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몸이 좀 아파, 열이 나. 그런데도요. 네. 신기하게 와서 2시간 강의를 받고 나면 열이 뚝 떨어져요.
1: Wow. So even if you're sick, even if you have fever, you go to the Yodel Academy, you learn for 2 hours, and your fever would just disappear after that 2 long-hour class.
0: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1: And this 분명히. is possible 네. medically and scientifically.
0: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몰핀 주사를 맞잖아요.
1: 네.
0: 몸 안에도 이런 행복을 만들어주는 하는군요. 핀자 돌림이 있대요.
1: Okay. 네. So you don't have to get any sort of injections, medications when you're sick. Even just through yodeling, you can get that hormone out to make 네. you feel healthier and happier.
0: 뭐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을 몸속에서 막 만들어내다 보면 면역력이 생긴대요.
1: And you can strengthen your immune system by creating endorphins, whatnot, by yodeling. 네.
0: 그래서 저희 제자가 암 말기까지 됐다가 요들하고 완치됐어요.
1: And one of our students, 네. they were actually at the very end phase of cancer, but they were cured completely after learning yodeling.
0: 아프신 분들 오세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하실라? 그런데 의사분들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좋아하세요.
1: 그럴 것 같아요. Even doctors are amazed by the effects of yodeling. So if you're sick, once again, come see Yodel 언니. Okay, so
0: 어떤데 저한테 막 보내세요?
1: Oh, okay. And some doctors even send their patients to her. Well, you know what? Let's begin our class then by saying happiness. 그럼 선생님, 오늘도 행복 외치고 우리 수업 시작해볼까요?
0: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전체 차렷!
1: 차렷!
0: 행복!
1: 행복!
0: 네,
1: happiness!
0: happiness!
1: All right, sounds good. Well, today's first topic is beginner level discovering the voice within you, like you said. But I heard that you often say anyone can yodel, although it seems like a really difficult sort of singing technique. 우리 첫 번째 시간 주제가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안의 목소리를 찾는 네. 시간이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많은 분들이 요들하면 상당히 어려운 노래다.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0: 기교인 줄 알죠.
1: 네, 기교인 줄 알죠. 그러니까요. 네. 어렵게 들려요. 근데 선생님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0: 그렇죠.
1: 하셨잖아요. 정말인가요?
0: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슴에서 나오는 흉성, 또 내가 가진 머리에서 나오는 두성.
1: 네.
0: 흉성과 두성 두 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1: 아, okay. So all you need 네. is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That's all you need for yodeling. Okay.
0: 가슴 소리 누구나 다 내죠.
1: 네.
0: 해볼래요?
1: 네, 해보겠습니다.
0: 요, 요, 요.
1: Do you want to try this together? Chest voice. 요, 요, 요.
0: 네. 아까 제가 여섯 가지 가르쳐드렸던 거. 그게 웃는 얼굴이잖아요.
1: Okay, we're gonna learn six techniques with 요들 언니 now. First of all, smiling.
0: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어떤 각도로 변할까요? 1번 묻지 마라. 2번 얼짱각도다.
1: Number one, don't ask me. Number two, it's the pretty sort of angle if you smile. Of course, it's number two. 2번이겠죠?
0: 네, 당연하죠. 얼짱각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짱각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웃으면 입속의 공간이 넓어져요.
1: So why you need that angle is 네. because when you smile, the space within your mouth becomes bigger.
0: 제가 만든 3-0 발성법이 있어요.
1: Okay. So there are three whole sort of technique 예. that 요들 언니 created.
0: 첫 번째는요. 네. 아 하고 여섯 가지를 지키면 네. 입속에 공간이 생겨요.
1: Okay. First of all, if you keep that six techniques we're going to learn very soon, you can create a space in your mouth when you say 아.
0: Okay. 공간이 생기면 울리죠.
1: 네.
0: 울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공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1: okay.
0: 공간이 생기면 공명이 되죠.
1: And if that space is created, then it can actually make vibration sounds, right?
0: 응, 공명이 생긴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를 하면 듣는 분이 공감을 가진대요.
1: And also, if you sing with that sort of voice, the other person listening can 네. empathize with that voice. So in Korean, that is called the 공간, 공명, and 공감,
0: 공감,
1: which is why
0: 와,
1: it's the
0: 3-0
1: technique.
0: 네.
1: All right.
0: 제가 만든 게 많아요, 발성법을.
1: She created a lot of these techniques on her 네. own. All right. Well, shall we learn the six then? 그 여섯 가지 한번 네. 이어서 해볼까요?
0: 네, 여섯 가지를 지키고
1: 네.
0: 자, 그 상태에서 공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공간을 만들고 자, 요, 요, 요.
1: 요, 요, 요. 그 여섯 가지가 웃어야지. 뭐였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0: 웃어. 눈 작게, 네. 땀 올리고, 코평수 넓히고, 인중 짧게, 입 보이고, 턱 당기고.
1: All right.
0: 얼짱 각도.
1: So the six are, you have to make your eyes small and have your cheekbones high as you smile and enlarge your nostrils. 네. And the philtrum has to become shorter, show your teeth and chin out, okay? And to create a pretty sort of angle.
0: 저절로 예뻐지죠. 이 상태를 해야 입속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1: Okay. So you have to keep these six techniques. Really think about it as before you sing to make that space within your mouth.
0: 이게 요들 언니의 육법 전서거든요.
1: Okay. So this is 요들 언니's six techniques for singing yodels.
0: 법은 지켜야 하니까.
1: And you have to keep the rules, of course.
0: 그대로 유지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1: 아, 네, 좋습니다. 자. Maintain that face and make the voice.
0: 오케이, 만들고. 네. 예, 예, 예.
1: 예, 예, 예.
0: 이게 흉성이에요. 가슴이 울리죠?
1: 네, chest 네. voice. You can feel your chest 네. vibrate, right?
0: 요, 요, 요.
1: 요, 요, 요.
0: 무서우면 안 돼요.
1: Don't be scared. Oh, right. Don't make a scared face. Smile as you say it.
0: 눈이 커지면 무서워요.
1: Don't enlarge your eyes because you can look a little scary, okay?
0: 가슴이 울리는 흉성을 내고요. 머리 소리.
1: 네.
0: 자, 두성.
1: head voice.
0: 정말 잘했어요.
1: 히히히히히히.
0: 와우.

0: 정말 개 같아요.
1: She said I sounded like a dog.
0: 아니 생방송에서 웬 개? 아, 이 두성이요 개 소리랑 똑같아요.
2: 아~
0: 그런데 예전에 조수미 씨 있죠.
2: 네.
0: 뭐 우리나라 유명한 네. 조수미 씨가 예전부터 개 호흡을 가르쳤거든요.
1: 아~ so it sounds like a dog when 네. you make head voice. And 조수미, a famous soprano in Korea, always talked 네. about this vocalization technique from the past.
0: 네, 저는 개 발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견성법이에요.
1: 아, and 요들 언니, she teaches the dog-like vocalization technique.
0: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성 합창단이 있어요.
1: There's 어딜까요? a famous the head voice.
0: 꽉찬 합창단일까요? 비인 소년 합창단일까요?
1: Is it number one? 꽉찬 합창단? Number two?
0: 비인?
1: 비인?
0: 네, 오스트리아의 비인 소년 합창단이죠.
1: Oh, 비인, 그쵸. Or is it Vienna? 네. It's Vienna, of course.
0: 이게 모차르트의 후배들이거든요.
1: 네. 네,
0: 제가 지휘하는 합창단의 현우가 비인 소년 합창단에
1: oh,
0: 합격을 했어요.
1: Wow.
0: 두성을 잘하니까.
1: So one of her students, Hyunwoo, actually entered this very famous choir because he was taught to use the head voice really well through 요들 언니.
0: 그럼요.
1: Oh, okay.
0: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바로 그거예요.
1: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learn right now.
0: 네, 흉성과 두성 두 개.
1: 네, chest voice and head voice.
0: 딱 두 개.
1: 네, just 네. two. All right.
0: 요요요.
1: 요요요.
0: 어, 좋아요. 가슴이 울리는 소리.
1: 네, chest voice. 네. And the head voice. 네.
0: 이렇게 1단계는 똑똑 끊어서 해요.
1: 아, and the first step would be to just separate these voices or sounds.
0: 이렇게 똑똑 끊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스타킹일까요? 스타카토일까요?
1: Is it stocking or staccato when you sing it like this?
0: Okay.
1: 스타카토겠죠?
0: 네. 그래서 스타카토 또 이어서 결국은 3단계로 오오오 할 수 있는 거죠.
1: Oh, okay. And this is the first step. Secondly, you would connect it together. And thirdly, you can sing 네. with these techniques.
0: 아.
1: All right. You know what? Before we continue, 네. I want to actually take a listen to your live performance 네. before we continue.
2: 그러죠. 우리 수업 진행하기 전에 네.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의 라이브 요들
0: 네.
2: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0: 네, 생방송에서.
2: 아, 그러니까요. On this live show 네. listening to your songs. 어, 준비해 주신 두 곡 네. 행복 happiness and she taught me how to 요들. 있죠? 네. All right. Well, while she prepares for this very special live performance,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d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1: today on our August's All About, we're joined by the yodel singer, 요들 언니 이은경, and she's ready for her live performance. Shall we enjoy it together? Give her a big round of applause. Woo!
0: Yoo-hoo!

0: 감사합니다.
1: 유후! 너무 멋지십니다, 선생님. 네. That was amazing. Yes, and we're going to try and sing it together. That's what we're going to learn with Yodel Onni today. Wasn't that amazing? And I felt so happy listening to her and seeing her sing.
2: 노래 부르시는 모습 네.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0: 그렇죠.
2: 네. 뭐 웃게 되는 따라서
0: 네. 육법 전사만 잘 지키면 돼요.
1: Just listen to just remember the six different techniques that she taught you earlier, right? With the smiling. And we're going to start learning now. Our next lesson is taking yodeling one step further, becoming friends with my own voice.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요들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바로 요들 한 걸음 더 내 목소리와 친해지기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딱 보니까 요들 이렇게 써 있어.
1: 아, 정말요? So she said I have 요도 on my face written, which means I'll be good at it, she thinks.
0: 제가 스튜디오 들어올 때 막 노래하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1: So when she stepped into our studio this morning before the show began, 네. she was singing the yodel song, smiling, giving so much good positive 그럼요. energy to all of us.
0: 일단 뭐 너무 쉬운 거는 두 가지 만 있으면 되니까 네. 1단계는 아까 스타카토 했잖아요. 네. 끊어서 네.
2: 그렇죠. 스타카토
0: 떡떡 끊었어요. 네. 요거를 좀 길게 해보는 거예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Make longer sounds this time.
0: 이렇게 길게 하는 걸 음악에서 하는 용어가 있어요.
2: 뭐죠?
0: 알아맞혀보세요. Okay. 1번 마가린, 2번 마르카토.
1: 1. 마가린, number 2. 마르카토. What technique is it? Number 2.
0: 와우, 역시 대단해요.
1: Amazing.
0: 2단계로는 길게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네. 아, 내 가슴 소리가 이건가? 내 머리 소리가 이건가?
1: Okay. Okay, so make the sound a little longer this time. Test your chest voice and your head voice as well. Head sound and chest sound.
0: 이제 드디어 얘네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1: 아, okay. We're connecting them now.
0: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네. That's the important part. 체스트와 헤드를 연결한다. 네네. Connecting the head, chest voice and 그렇죠. the head voice.
0: 요들 많이 연습했어요?
2: 좀 했습니다, 선생님.
0: 그랬었구나. 역시 잘했어요. 그런데
1: I did practice a little bit.
0: 원리가 있어요. 네. 제 입모양을 보세요. 네.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네.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1: 네. So choose between number 1 and 2.
0: 자, 잘 보세요. 1번. 에이, 에이, 에이.
1: That's 2번. number 1.
0: 에이, 에이, 에이.
1: That's number 2.
0: 네. 뭐냐 하면 아. 에이, 에이 따로 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1: Oh, so if you say a e with a different shape of mouth, the sound will not come through.
0: 흉성 에하고 네. 두성 이를 한 통에 쏙 집어넣어요.
1: Oh, so you have to put in the chest sound and the head sound in one sort of one whole sort
0: 그렇죠.
1: of group.
0: 그래서 이걸 한 통속이라고 하거든요. 참 번역을 잘해야 되겠네, 그죠? 네, 네.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네. 그래서 A와 E가 한 통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1: 아, okay.
0: 움직이면 안 돼요.
1: 움직이면 안 되고 Don't move your mouth. It has to come from the same shape. Okay.
0: 네, 그래서 A 하는 흉성에 네. E 하는 두성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1: Okay, so add the A sound and the E sound inside the same sort of shape of mouth.
0: 너무 잘하신다. 연결하는 거는 네. A, E 따로가 아니고 A, E, 통이 그대로 있죠.
1: 그렇네요.
0: 한번 해보세요.
1: So put your chin in that posture. Just keep it, maintain it, and then make that chest sound and the head sounds. So A, A.
0: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여기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1: All of you listening and watching right now, 네. do follow us along.
0: 그러면 신기하게 꺾여요.
1: 그렇네요.
0: 그렇죠.
1: And your sound will eventually naturally bend itself.
0: 이번엔 두성부터 해볼까요?
1: 좋습니다. Start with the head voice now.
0: 꺾였어요.
1: I bent my sound. Yeah.
0: 단번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막 다 같이 박수 치고 계세요.
1: Everyone's clapping for me.
0: 이렇게 요들은 내가 가진 소리를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거기 중요한 거는 한 통에 쏙 집어넣어라. 이번에 오후 발성 한번 해볼까요?
1: 좋습니다. So what's important is just use your own voice. 네. Connect the different voices 그렇죠. together and they have to come from the same shape of mouth. Okay? Next.
0: 이번에는 오, 오, 오. 오오오 무섭게 하면 안 돼요.
1: 네. With a smiling face.
0: 자, 오오오오오오 자, 요거 스타카토죠. 이번 두 번째 마르카토로 오오.
1: Okay, so the first one was staccato, but I will do it in a marcato style. 오오오오
0: 드디어 연결합니다.
1: Okay, connected.
0: 네, legato예요.
1: Legato.
0: Legato. 이게 토 삼형제예요.
1: 네, so the three toes.
0: Staccato.
1: Staccato.
0: Marcato.
1: Marcato.
0: Legato.
1: And legato.
0: 3단계 연습이에요.
1: 네.
0: 자, 연결할게요.
1: Okay.
0: 오.
1: 오.
0: 자, 이것도 역시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1번. 오우 오우 오우 오우. 2번. 오우 오우 오우.
1: What's better between number 1 and 2? 2, right?
0: 그렇죠. 한 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연습하고 계시네요.
1: Our staff members are practicing right now as well.
0: 네. 그래서 오라는 흉성에 우라는 두성이 한 통에 쏙 들어가야 돼요. 네.
1: 그래서, O and U in the same
0: 그렇죠.
1: voice.
0: 그래서 입을 움직이지 말고 오 꺾였어요.
1: Oh, I bet my sound.
0: 이번에는 두성부터.
1: 네. The other way around from the head sound now.
0: 네.
1: 오.
0: 어떡하면 좋아. 우리 11월 달에 미국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요. 제가 뽑았어요.
1: She has to go to the States in November. She wants to take me. Yes.
0: 좋아요. 자, 요들은요. 에이 오 이게 한 80% 이상이에요.
1: Oh, so with yodel, A and yo o o is like 80%. It takes up 80% of the whole yodel songs.
0: 아까 제가 불렀던 요들이요.
1: 네.
0: 다 A하고 O만 한 거예요.
1: Oh, and the live performance that she showed us earlier, it was all filled with A, E, and O, O.
0: 네, 굉장히 어려워 보였죠?
1: 네, it looks
0: 전혀.
1: so hard. I guess not.
0: A, A, A, A, A, A, A, A, O, O. 이거예요.
1: Oh.
0: 해보세요. A, A,
1: A, A, A, A, O, O.
0: 너무 잘한다. 한 통 속에만 넣으면 돼요.
1: 네.
0: 그래서 요들의 원리는요. 저 따라해 보세요.
1: 네.
0: 에 안에 이 있다.
1: 아, so in 에 is 이. So you connect it all together.
0: 오 안에 우 있다.
1: And in 오 is 우.
0: 제일 중요한 거 너 안에 나 있다.
1: In you is me.
0: 이게 요들의 원리예요.
1: Okay, so that's the basics. 아,
0: 그래서
1: okay.
0: 인문학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래서 요들처럼 살아야 돼요.
1: This is quite philosophical too, which is why she is teaching it as a humanities lecture as well. How interesting.
0: 우리 둘이 마음이 똑같죠?
1: 그러게요.
0: 그래야 방송을 잘하죠.
1: 네. Our minds connect and we have the same mindset right now for better broadcasting.
0: 생방송
1: really.
0: 이렇게 딱딱 맞네요.
1: Even a live broadcasting, we're able to connect well, is what she said.
0: 아, 재밌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씩 연습

0: 네. 네.
1: 요로레이
0: 요로에이.
1: 네요. 자, 요로레이
0: 요로레이. So 자. you're adding 요로 in front
1: 그렇죠.
0: of A.
1: A가 나왔죠. 꼬랑지를 띠 붙일게요. 요로레이 띠
0: 요로레이 띠.
1: 와, 너무 잘하신다. 음도 그렇게 잘 만지세요.
0: 어, 그래요? She sounded really good.
1: 보신 적 있으시죠?
0: 아, 아코디언.
1: 아코디언. 그죠? 예쁘죠?
0: 너무 예쁩니다. 네, so pretty, the accordion.
1: 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Uh-huh. 자. 요로레이 띠
0: 요로레이 띠.
1: A는 한 통속이에요.
0: 네.
1: A 안 움직이고. 아, 네. A 아니에요.
0: 네. Just one whole same shape. Keep the same shape 네. as you sing all these sounds.
1: 요로레이 띠
0: 요로레이 띠.
1: 너무 좋아요. 요로레이 띠
0: 요로레이 띠
1: 요로로로로
0: 요로로로로.
1: 와, 완벽해요.
0: It's perfect.
1: 와. 대단해요.
0: 정말요, 선생님?
1: 네. 그럼 지금 다섯 글자. 요로레이띠. 그죠?
0: 요로레이띠. Five syllables.
1: 어, 오로지 다섯 음절로 다 만들어져.
0: All you need is five syllables like this 네. for you to sing a whole yodel.
1: 제가 부르고 있는 거는 얘를 조금 빨리 하는 것뿐이에요.
0: Oh, and all she's doing is 네. singing it a little more quickly, faster. 네,
1: 요들은 천천히 부르는 요들도 있고 빨리 부르는 요들도 있거든요.
0: There's a fast-paced yodel and a slow-paced yodel.
1: 이거를 빨리 하면 요로레이디 요로레이디 요로레이디 요로로.
0: And that's the fast-paced version.
1: 해보세요. 시작.
0: 요로레이디 요로레이디 요로레이디 요로로.
1: 다 배웠네요.
0: That's it. No more learning needed.
1: 그래서 요로레이디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 들어가요.
0: Oh, there's a bridge. Okay, in between.
1: 요리.
0: 오, 요리 is the bridge.
1: 아까 우리 오우 발성 배웠죠?
0: 네. We learned the 오우.
1: 요.
0: 그렇죠. 그쵸?
1: 네. 해보세요. 요.
0: 요.
1: 여러분들 다 같이 하고 계시겠죠 지금? 네. 요리.
0: 요리.
1: 그러면은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요리 세 덩어리만 연결하면 노래가 돼요.
0: Okay, so you connect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and 요리.
1: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0: Yes.
1: 백두산에 오르면 요로레이디 요리 요로레이디 사랑하는 여러분 있네 요로레이디 요리요.
0: 와우.
1: 지금 이게 요로레이디 요리 요로레이디 이게 지금 배운 거예요.
0: 오.
1: 요로레이디 요로레이디 가운데 요리.
0: Wow, she just added yori in between yororeiti. Did you hear that?
1: 너무 간단하죠?
0: 간단하네요. 근데 되게 빨리 하셔가지고 어렵게 들려요,
1: 그렇죠.
0: 선생님.
1: 이거를 전문용어로 사기라고 하나요?
0: It's supposed to be easy, but because she's singing it so quickly, it sounds pretty hard. And yeah.
1: 네, 그런데 사실 요들은 정직한 발성이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주 사운드예요.
0: Oh, it's a very natural and truthful sound. 네. Yodel songs
1: 그럼요.
0: and the vocalization that you use for it.
1: 내 소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부러 내가 미 이런 조수미 선생님 같은 발성을 연습하지 않아도 돼.
0: 아, okay. So you don't have to have that soprano style vocalization. You only have to use your own voice and the chest sound and head sound to sing yodels.
1: 그렇죠. 누구나 내 가슴 내 머리.
0: Anybody, you can just use your own chest and your own head.
1: 그러니까 요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아셨죠?
0: Okay, 네, 알았습니다. So anybody can basically sing the yodel.
1: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0: Okay, let's follow along.
1: 제일 좋아하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0: 산이요? 제일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데
1: 앞산?
0: 뒷산? 동산?
1: 뭐 백두산, 한라산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러게요? 네.
1: 이 노래가 스위스에서 제일 유명한 스위스의 아리랑 같은 노래예요.
0: So this is like the arirang Korean folk song of Switzerland.
1: 스위스에 가면 이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0: Every Swiss Switzerland people will know this song if you go there.
1: 그런데 한 명도 부를 줄 몰라요.
0: But no one knows how to sing it properly. Really.
1: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It sounds difficult for them.
1: 아마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요들 선생님이 없었나 봐요.
0: 그랬던 것 같습니다. I guess there wasn't any teacher like 요들 언니 who was able to teach the song as easily as
1: 그래서
0: this.
1: 그래서 제가 이 쉬운 메커니즘을 스위스에 가르쳐 주려고 해요.
0: Oh, and she's going to teach this very easy basic technique and

0: mechanism to the people in Switzerland.
1: 이런 걸 역수출이라고 하죠.
0: This is the reverse export, you would say.
1: 그래서 제 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르치지만 스위스 사람들도 요들을 부르게 해야겠다.
0: And that's one of our dreams, not only to teach Koreans how to yodel, but also the people in Switzerland to sing the yodel.
1: 이게 바로 그 스위스의 아리랑 같은 네. 위기스 산의 네. 노래예요.
0: 아, okay.
1: 원래
0: Let's
1: 가사는요.
0: 네,
1: 위기스 산에 오르면 요로레이디 오리 요로레이디 사랑하는 님 있네 요로레이디 오리요 이렇게 되는 거야.
0: So that is the basic verse or tune of that folk song.
1: Oh. 그래서 산 이름을 우리 산으로 바꿨어요.
0: Aha.
1: 내가 and, 제일 좋아하는 산.
0: Okay, you can just change the name of the mountain that she's singing to your favorite mountain. Do you have a favorite mountain, Crunchers? If you do, change the lyrics to that.
1: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아무 산으로.
0: 네. 네. 아무 산이라고 할까요? 아, 네. 청계산. 청계산.
1: 아, 그쪽에 사시는군요. 네, 이 동네 청계산. 네, 좋아요. 청계산에 오르면
0: 오르면
1: 청계산에 오르면 시작. 아, 네.
0: 청계산에 오르면
1: 아까 배웠던 거. 요로레이띠
0: 요로레이띠
1: 요리
0: 요리
1: 요로레이띠
0: 요로레이띠
1: 자, 요거 연결할게요.
0: 네.
1: 요로레이띠 요리 요로레이띠
0: 요로레이띠 요로리 요로레이띠
1: 요로레이띠 요로레이띠 가운데 요리 너무 쉽죠?
0: 쉽네요. 쉬운데
1: 그렇죠?
0: 또 이걸 이어서 하려니까 바로 안 되네요.
1: 레가또만 하면 돼요.
0: 레가또 네. 네.

0: 명쾌요.
1: Perfect.
0: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에요.
1: 아, 오케이.
0: 뒤에는요. 사랑하는 님 있네.
1: 사랑하는 님 있네.
0: 아까 했던 거. Your lady, 우리 요 끝.
1: 오.
0: 시작. Your lady. 아까 요로레이트 했었잖아요. 네. 이제 요까지만 하면 끝.
1: 아.
0: 반만 하면 돼요.
1: Just half of that.
0: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리리리리 두려워 요로레이트 요리요 로레이트 리리리리리 두려워 요로레이트 요리요. 또 어려워 보이죠.
1: 네. This sounds hard again. What is it? Something new. 또 새로운 건데요.
0: 그런데 또 아마 금방 할걸요. 이번엔 두 손만 할 거예요.
1: 아, 오케이. Just using your head sound this 네. time, head voice.
0: 시작!
1: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안 나왔나요?
0: 안 나왔나요?
1: 아 나왔네.
0: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1: 아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저 chest sound
0: 다시 한 번.
1: How many times? 원
0: 타임. Yeah.
1: Okay.
0: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머리고요. 그냥 가슴털이 요 하나만 하면 돼요.
1: Okay.
0: 아까 요 배웠잖아요. Okay. 걔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1: 오케이. Okay.
0: 어, 시작. 아까 했던 거. 요로레이티 오리 요로레이티. 시작. 요로레이티 오리 요로레이티.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두 성. 아까 했던 거 반쪽. Your lady, your yo.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1: 같이 해주시니까 with 요들 언니's guidance, it's a little easier than how I would do it alone. 네.
0: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원리를 아마 모르나 봐요. 근데 원리를 알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1: Yeah, as long as you know the basic principles of the yodel, you'll be able to sing very well. And I guess Swiss people don't know it quite yet.
0: 그렇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1: And everyone,
0: 해보세요.
1: crunchers, 그럼요. you can all do it. Just follow what 요들 언니 said. Follow her guidance.
0: 가슴
1: right?
0: 있고 머리 있는데요, 뭐.
1: yeah, we all have chests and heads, right? All you need is those, 네. are those to sing the yodel. Oh my gosh, I'm sure our crunchers, anyone who's listening, or watching right now would want to try and learn this yodeling themselves. Is there any sort of advice that you would give them? 이 방송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네. 아 나도 요들 배워보고 싶다 하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0: 많으시죠.
1: 같거든요.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0: 네, 딱 하나.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 소리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좋습니다. 네. So don't think that it's something difficult and only special people can do. Anyone can do it. It's easy. And just think, I can do it too.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our first class. 네. How was it for you? 벌써 첫 번째 수업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그러게요.
1: 선생님.
0: 참 시간 빠르죠.
1: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떠셨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재밌었고요. 또 요들을 너무 잘 배워주셔서 저의 수제자로 명하노라 하고 싶어요.
1: Thank you. So 요들 언니 said she had a lot of fun. And she said I was an excellent student.
0: 그 많은 연예인들보다 최고로 잘할 것 같은
1: 정말요?
0: 예감이 들어요.
1: Wow, thank you. She feels like I can be better than all the celebrities that she has taught until now.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쉽게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셔도 네. 주셔서 저도 잘 따라할 수 있었던 아유, 것 같아요.
0: 잘 배워주셔서 감사해요.
1: all right, we're thanking each other for teaching well and learning well. But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close right there.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네. 시간인데요, 선생님.
0: 네네.
1: Okay, so we'll have to sign off, but tune in next week as well for more on yodeling with our 요들 언니 이은경. And we'll sign off with our last song. This is 어떤 날의 청춘이니까, A Youth of One Day by Steelheart Club.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0: 아, 그래요.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1: Keep crunching!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Daewa Food, a four-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produces Korean traditional chan or fermented pastes. And we explore Seom Stillhouse, a developer of safe, economical and durable residenti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Seol specializes in producing sauces and powder-type product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kinds of dishes. By using fresh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provided customized sauces that can satisfy the clients. Also,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investment to maintain stable supply and develop premium products. We explore Seol, which has contributed to raising the quality of food. The headquarters of Seol are located in Yongi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achieved growth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having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provided optimal recipes to the clients.
2: 저희 소울은 B2B 소스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2015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력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함께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맞춤형 솔루션 역량을 보유한 식품 기업입니다. 특히 외식 산업과 유통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1: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Seol has produced a wider range of products that can fulfill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t has mainly developed sauce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uisines. The convenien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original flavors of food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Seasoning blends for chicken and pork cutlet sauces have especially gained a lot of popularity among people in all ages.
3: 소울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폭넓은 품목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맞춤형 소스 개발이 저희의 핵심 역량입니다. 단순히 타 제품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맛을 정확히 구현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아져가는 글로벌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 및 간편 조리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3: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4: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0: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2: 소우루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3: 소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소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소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1: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1: 가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2: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조율을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3: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4: 저희 연구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유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5: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범일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0: 태화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Ch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Industries are undergoing rapid and structural shifts, and a lot of construction sites have also faced remarkable changes.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operat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system and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construction efficiency. Seum Steelhouse has produced premium precision materials at the manufacturing site and delivered them to different construction sites. We introduce Seum Steelhouse,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field of house building. Seum Steelhouse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durable steel framed houses, which have emerged as a safe and economical solution.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future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improve the weak points of the current ways, which mainly use concrete and wood materials.
1: 저희 세움스틸은 스틸하우스 자재를 생산하고 시공,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전 세계 어디나 납품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본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은 국내 첫 번째로 설계해서 모듈러 스틸 자재 생산까지 100%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지진이나 산불,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주거가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공법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0: The steel structures, which look like Lego bricks, are modular frames. Unlike the method that uses concrete materials, the main structural skeleton is pre-manufactured in the production site. And the frames are assembled at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steel houses offer significantly shorter construction periods. The galvanized steel materials are used for the frame structure, so the houses can have strengthened durability. When assembling different types of modules according to the drawings, highly durable houses can be buil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2: 저희 세움스틸의 스틸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3: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3: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u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1: Seum Steel은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u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멈추시오. 지금 당장 출항을 멈추시오.
1: 무엇이오?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0: 우리 샤일록 상사의 대선단이 지금 막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 지금은 뱃길을 열어줄 수 없소. 우리 범선들이 모두 정박한 후에 배를 띄우도록 하시오.
1: 뭐야, 꼴보기 싫은 자식들 또 왜들 몰려온 거야?
2: 아,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1: 샤일록 회사 직원이면 다야.
3: 직원은 무슨 완전 깡패들이야. 깡패들!

0: 안토니오, 축하하네 안토니오. 상인조합이 벌써 3주년이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이렇게 번창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
1: 그동안 베니스의 가난한 상인들은 무역에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상인조합 덕분에 소상인들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상인조합의 주주이며 주인입니다.
2: 우주!
0: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가? 애들 이렇게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모두 베니스의 번성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말이야.
1: 그 배의 이름은 베니스의 번성이 아니라 샤일록의 영광이겠지요. 샤일록 상사가 모든 것을 독식한 이후로 선박 대여료, 선원들 임금, 대출, 이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샤일록 상사의 건강한 변화를 바랍니다.
0: 건강한 변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인가?
1: 그렇습니다. 샤일록 상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합니다.
2: 축하합니다.
0: 이봐 안토니오, 그 잔인한 하나 베니스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 마침 자네와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우리 회사와 상인조합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네. 좋은 파트너가 될 걸세.
3: 파트너?
0: 응.
1: 베니스 시장을 침몰시키는 해적선에 올라타서 소상인들을 향해 대포를 겨눌 생각은 탈 것만큼도 없습니다.
2: 우주!
0: 뭐? 해적선? 이봐 안토니오,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지. 베니스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누구 덕에 먹고 사나? 내 덕분에 먹고 살아. 지중해의 무역 전쟁, 베니스가 최종 승자. 이 호시의 성공 승리, 샤일록이 업적이야. 우리 회사 수천 직원들 다 막다방 높은 얼음, 샤일록이 먹여

0: 다 끝났소? 나는 딱 하나만 묻겠어. 내가 법을 어겼어. 샤일록의 모든 사업은 법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 우리 회사의 모든 사업은 베니스의 합법 사업이요. 앞으로도 나는 베니스를 위해, 이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오.
1: 박수!
2: 샤일록의 군인들은 조상인들 다 죽인다!
3: 천하라! 천하라! 천하라!
4: 오늘 우리도 인도로

라디오 독점하도 앞장서서 결사먼지 사업 확장만금구나. 모자 산과 먼지 한번 걸려들면 기필코 작살리니 아토니오 상인조왕 너 반드시 필.

0: 아, 형! 형! 형!
1: 아, 아유, 넌 또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0: 고민이 있어서 바람 좀 쐬고 왔어.
1: 무슨 고민? 뭐야? 너 또 사고 쳤어?
0: 형, 다 옛날 일이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아, 그, 형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입이 안 열려.
1: 괜찮아. 빨리 말해봐.
0: 고마워, 형. 사실 벨몬트 섬에 다녀온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실은 급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 사업? 무슨 사업?
0: 그게 좀 새로운 사업이야.
1: 새로운 사업?
0: 그게 연애 사업이야. 포샤도 분명히 나를 좋아했어. 눈이 마주쳤을 때 확신했어. 나 아직도 가슴이 떨려.
1: 정신 차려. 너 그놈의 사랑에 빠진 게 이번이 몇 번째 줄 알아? 로마의 여신, 베로나의 여인, 밀라노의 천사, 그 만텀 배필 짝꿍 인연 지금 다 어딨어? 아니, 너 그놈의 바람기 진짜 어떡할 거야?
0: 형,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 믿어줘. 진심이야.

0: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 형!
0: 청혼은 했어?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1: 아이 몰라. 아직 갈 길이 멀어. 포샤가 얼마 전에 벨몬트 섬의 상속자가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중한 유언을 남겼지. 포샤와 결혼하려는 자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라. 청혼 자금으로 3,000 더컷을 낼 것.
2: 뭐?
1: 그리고 시험의 방을 통과할.
2: 시험의 방?
1: 자세한 건 아직 나도 잘 몰라. 우선 시험이라도 보려면 3,000 더컷이 필요해.
2: 3,000 더컷. 아이 너무 큰 돈인데.
1: 아이 별 거지 같은 놈들이 무작정 덤벼들까 자격 제한을 둔 거지. 문제는 그 거지 같은 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급하다 급해, 마흔이 급해, 한시가 급해. 부혼자들 돈 싸매고 벨몬트로 간다는데 가난하니 내 몸은 사람도 산지로다. 3,000 더컷 없으면 부자란 명령 안녕. 급하다 급해.

0: 에이, 그놈의 삼천덕분 걱정은 이제 그만해. 걱정하지 마 바사녀,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당장 현금이 한 푼도 없어. 내 전 재산이 모두 배 위에 떠 있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모두 바다에 나가 있어.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
1: 아이, 그 큰 돈을 누구한테?
0: 지금 베니스에서 3천 덕컷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1: 유일한 사람? 샤일로? 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0: 바사니오,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혈혈 단신 고아로 만나 동병상련 함께 자랐어. 너는 내 자식 같은 동생이야. 진실한 사랑 확실한 거지? 그래, 돈이 문제야. 살아있다면 늦기 전에 만나야지. 보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필코 만나야지. 야!

0: 안토니오, 그 자네가 빌리는 것인가?
1: 아닙니다. 제가 빌리는 겁니다.
0: 그래? 그렇다면 좀 힘드네. 실패한 사업가한테 거금을 빌려줄 수는 없어.
2: 제가 보증을 설 겁니다. 무역선이 돌아오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0: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태풍, 암초, 퇴적, 위험 요소가 다분해.
2: 제 명예를 걸고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0: 명예? 그래,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베니스 사람들 모두가 자네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그렇다고 해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3: 누가 샤일록 아니랄까. 정말 대단하시네.

0: 먹고 돌아서고 싶다마는 파산이 우청운자금 한시가 급박하니 속마음을 숨기고서 바짝 숙여요 간청하리.
1: 부탁드립니다. 빌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오만방자 날뛰던 놈이 돈 때문에 넙죽 빌다니. 하지만 어림없다. 눈물 콧물 흘려봐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어. 그렇지만 냉정하게 주판을 튕겨보자. 눈에까지 알던 일을 뽑아버릴 찬스로다. 상인 조합 올가 묶어 날려버릴 호기로다. 3,000더커 빌려주고 안토니오 끝장내자. 이보게나 안토니오, 그 돈이 나올 길이 하나 있긴 있어. 상인조합 운영권을 담보물로 내놓으면 한 달 기한 조건으로 3,000 더 컷을 빌려주겠네.

0: 그렇게 하세나?
1: 무슨 말이오? 뭘 그렇게 하자는 것이오?
0: 방금 살덩이를 담보로 잡히겠다 하지 않았나?
2: 살덩이가 담보물이 될 수 있겠소?
0: 물론이네.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어떤가? 그거라면 내가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어. 제발! 몸만큼 확실한 담보도 없으니까.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악마랑 엮이려니 차라리 포샤를 포기하겠어. 그냥 가자 형.
0: 삼천 더컷.
3: 삼천 더컷.
0: 기한은 한 달.
3: 기한은 한 달.
0: 담보는 안토니오 가슴살 1파운드.
3: 가슴살 1파운드.
0: 어떤가? 싫으면 말게. 잘들 가시게.
1: 형, 고민할 것도 없어. 가자.
2: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한 달이면 충분해. 조만간 무역선이 돌아올 거야.
0: 자, 어떻게 하겠나?
2: 계약을. 하겠습니다.
3: 두번!
1: 안 돼. 안 돼. 형. 형!
0: 두발이 금고로 왔네 할 걸세.
3: 자, 이쪽으로.
1: 형. 형! 형!
2: 마르코!

0: 로렌조, 아무래도 자네가 좀 다녀와줘야겠어. 인도에서 돌아오는 배가 늦어지는 이유가 시칠리아에 발이 묶여있는 게 아닌가 싶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좀 가주게나. 목화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지체 없이 곧바로 돌아오라고 하게.
1: 예! 형!
0: 그래. 짐은 다 실었어?
1: 이제 막 마치고 형한테 인사하러 오는 길이야. 이제 곧 배가 출발할 거야.
0: 그래, 꼼꼼하게 잘 실었지?
1: 아이, 그럼!
2: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3: 그라치아노, 자네가 함께 간다니까 참 마음이 편해. 옆에서 잘 도와줘.
0: 예.
3: 우리 바사뇨, 꼭 새 신랑 만들어가지고 돌아와.
2: 아, 염려 마세요.
1: 고마워, 형.
0: 그래, 기분이 어때? 자신 있어?
1: 그럼.
3: 다른 사업은 다 망했어도 연애 사업은 꼭 성공해야지.
2: 형!
3: 그래, 이리 와봐. 자, 이제 어서 가봐.
1: 갈게.
3: 그래, 조심히 다녀와.
2: 다녀올게요.
3: 잘 다녀와.
2: 예.

0: 일곱 개의 상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포샤와 닮았을까?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고 화려하다. 세상 누구보다 예쁜 포샤랑 닮았어.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그녀를 설명할 수는 없어. 포샤를 빛내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야. 정답은 그녀의 마음을 닮은 보석이야. 그 보석을 찾자!
1: 찾자!
0: 화이팅!
1: 화이팅! 으아! 화이팅!
0: 은이다. 그녀의 마음과 닮았다. 겸손하고 은은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포샤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0: 거군요. 미리 다 일러드렸습니다.
1: 그래도 한 번 더 일러드리는 게 좋겠쥬.
0: 아시다시피 시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1: 거진 시간이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2: 그래.
1: 거진 모래가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3: 진주?
4: 아.
3: 그래. 진주가 좀 다르구나. 포샤의 마음이 진주를 닮았어.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 한 알이 긴 시간 견뎌서 보석이

0: 것입니다. 당신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입니다.
1: 보자.
2: 축하해요, 아가씨.
0: 고마워, 내리자.
3: 축하해요, 바사니요.
1: 고마워, 크라치아노.
3: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 둘도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둘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0: 어머머머, 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1: 아니, 언제 그렇게 진도를 나간 거래?
3: 두 분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저희도 두 눈이 맞았습니다.
0: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 저희 둘도 애를 태웠어요.

0: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우리 배가! 우리 배가!
1: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조합 무역선이 침몰한 게 사실인가? 우리 조합 선원들이 실종된 게 참말인가? 해적들의 공격받아 난파된 게 확실한가? 참말로 사실인가? 확실히 보았는가?
0: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니스를 출발해서 시칠리아로 가는데 항해한 지 닷새가 지날 때쯤 동튼 수평선으로 암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암초가 아니라 거꾸러진 도치였고, 자세히 살펴보면

0: 형은? 루치오는?
1: 못 찾았어요.
0: 토마소는? 마테오는?
1: 시신을 몇 구밖에 못 찾았어요. 그나마 배가 좁아서 다 싣고 오지도 못했어요.
2: 확실해? 확실히 침몰한 거 확실해?
3: 예!
2: 선원들 다 죽은 거 흔적 없이 갔다 온 거 해적으로 위장한 거 은밀하게 일 지른 거 지도 새도 모르는 거 부하들이 막은 거 확실히 확실한 거
3: 확실해? 확실히 확실합니다!
2: 역시 난 확실해! 사위는 던져줬고 말은 이미 던진

0: a picture.
1: So sorry, I think. Antonio, you're not here. Blossom.
2: 아니, 아니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게, 안토니오. 그 혹시 돈 갚으러 왔나?
1: 사정 뻔히 하시면서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2: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거라더니 그 자네가 또 뻣뻣하구만.
1: 지금 뻣뻣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참사가 터져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2: 참사? 무슨 참사?
1: 우리 배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한시가 급한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시장은 느적느적 나물나라 정부의 지원도 미미합니다. 샤일록 구조선단 파견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천군만마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겐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 그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네. 근데 우리 구조선도 그 베니스에 며칠 없을 거야. 지중해가 다 뭐야?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그 쉬는 날이 없어. 뭐 선박사고야 대항해 시대의 숙명 아니겠나?
3: 사람들이 정말 물러서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 조용, 조용.
2: 그럼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이만 나가 보겠네.
4: 제발
3: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아이, 물러서라니까.
2: 아, 안토니오. 그 빌려간 돈은 잊지 않았겠지.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 3천 덕컷의 기한은 한 달, 담보는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오늘로 보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

0: 알도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인조함 무역선이 침몰했습니다. 저는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쏟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인조함 무역선이 침몰하면서 안토니오의 형편도 경각을 다투게 됐습니다. 샤일록이 차용증서를 빌미로 안토니오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샤일록이 야멸차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1: 존경하는 시장님과 법원장께 청하오. 정부는 상업자 유포 의무가 있고 법원은 시장 질서 다잡을 책임이 있어. 차용증서는 명백한 법적 서류이니 증서에 내용대로 재판하시라 청하오. 증서에 적힌 대로 집행하시라 청하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반드시 안토니오 생사를 노릴 것이오.
2: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모두들 서두르세요! 이쪽입니다!
0: 안토니오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어 벨몬트에는 알리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으나 아무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안토니오 모르게 편지를 보내요. 알도가 벨몬트에 도착을 하면 벌써 열흘이 지났을 테니 이제 안토니오가 돈을 갚을 날이 닷새밖에 안 남았소.
2: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들 저쪽입니다. 저쪽이에요.
3: 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가난한 상인이라 말했소. 아니 더 솔직하게 알려야 했소.

0: 아쉽지만 우리들의 결혼식은 일정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네요.
1: 부샤!
0: 아산이요,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그라치아노 알도도 함께 가세요. 3천 덕컷 10배 담아 3만 덕컷 싣고 가세요. 샬록한테 빚을 갚고 선박과 선원들을 사서 수색에 힘을 보태요. 실종자들 찾아내고 안토니오 구해내요.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1: 그래, 알겠어, 부샤.
0: 내리사, 발 타자. 우리는 파도바로 갈 거야. 샤일로 그놈이 짠 판대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니 대비를 해야지. 우리 삼촌 마리오 변호사, 이탈리아 최고의 변호사야. 우리 마변 모시러 갈 거야. 마변이랑 베니스로 갈 거야.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목포는 뭐다?
2: 허구다.
1: 한구지라. 한구지라. 야, 민호가 웬 말이냐. 난 진짜 먹을 복은 있나 봐.
3: 와, 왔다.
1: 형도 왔다.
4: 드리빙 코리아 잘 새겨주십시오.
1: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하트 해변 그 보시는 전망대로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2: 아, 그래도 여기가 핫하지.
1: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2: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1: 설마.
2: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라면서요.
1: 아, 죄송한데. 아, 그래도 내가 세상 형인데. 아,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예정이 없던 코스잖아, 사실은.
2: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바다를 원 없이 보는 건 좋은데 진또배기 그 바다의 맛도 좀 보고 싶긴 한데.
2: 제가 오늘 한번 체험해드리겠습니다. 아, 현지인으로. 진짜?
1: 바다 한가운데서?
2: 네. 네. 선장님.
1: 아유,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탈 배가 어떤 거예요?
5: 옆에 배입니다.
1: 가짜고짜?
2: 타시면 됩니다. 가시죠, 회장님.
1: 그냥 믿으면 돼요?
2: 네.
6: 가보면 알아요.
2: 가보면 압니다.
1: 비밀이요?
2: 가보면. 네.
1: 뭐 고래 투어 이런 거 아니지?
2: 네. 고래 보시게요, 고래.
1: 아, 이게 그거구나. 금을 끌어올리는 그거구나. 네. 기준 같은 네. 거.
2: 이걸 끌어올리는 거.
1: 그렇지, 그렇지. 언니 기준기 같네, 이렇게. 오라이!
2: 아, 여긴가 보다.
1: 아, 좋구나.
2: 네.
1: 저 부표 떠 있는데, 그치?
2: 네.

0: 친한 바다에 양식장을 내가 와보다니.
1: 그러게요.
0: 귀한 경험이다, 진짜. 이게 이제 양식장은 요 안에 다 전복이 있는 거예요.
2: 전복이 있는 거야.
0: 전복. 오, 오, 오,
1: 오, 오, 오. 이렇게 된다고? 오,
3: 오. 어, 여기 있다. 이게 좀 작다.
0: 오. 아, 저게 붙어 있구나.
1: 와, 이거 엄청 커.
0: 어우, 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어. 움직여, 움직여. 이 정도면 한 몇 살
4: 된 거예요?
0: 2년?
2: 이게 2년? 그러면 이 조그마한 것들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4: 똑같이 했는데 그건 덜 큰 거지.
0: 아, 그럼 왜 그럴까? 왜 어떤 거는?
4: 사람도 마찬가지. 큰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고 똑같은 거예요.
2: 단순하네.
0: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2: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0: 그러면 아버님, 얘네들은 미역만 먹어요?
4: 미역하고 다시마.
0: 미역이랑 다시마.
2: 저기 있는 다시마.
4: 이게 미역이에요.
0: 미역.
2: 이게 미역.
0: 그래서 그 미역을 같이 양식을 하는 거예요? 네.
2: 그래서?
0: 네. 완도가 유명하잖아요. 전복이. 근데 여기 도초도 전복도 못 잔다는 거죠?
4: 그러죠. 아무튼 이쪽 것이 육질이 단단하고 맛은 있다 해요.
0: 아, 그게 바로 좀
4: 있다. 조류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0: 아, 조류가.
4: 물도 꽤 이제 뻘물이라 깨끗하고.
0: 이런 양식 좋고 환경이 좋은 거구나.
2: 그걸 좀 먹어.
0: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햇살 받아가지고 빛나 죽나.
2: 그러니까.
0: 어머. 아, 아버님, 죄송한데 먹어도 되겠어요?
2: 초고추장!
0: 아, 그러면 초고추장 하여튼 엄청 좋아해, 하여튼간에.
2: 아, 초고추장 찍어야 돼요. 아, 기름장. 참기름. 드셨어요, 벌써?
0: 와. 나는 원래 첫 점은 아무것도 안 찍어. 뭘 먹든 간에.
2: 그러시더라고요.
0: 야,
2: 맛있어요?
0: 너무 맛있어. 이 설명하기 쉽진 않은데 씹는 맛이 강한데 그게 딱딱하다고 단단하다가 아니라 씹는 맛은 경쾌하게 나는데 또 안에 씹어 들어가면 잘 또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 이빨이. 와, 이거 봐. 와, 뚝딱.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한테는 꿈의 밥상이에요. 그래서 전복, 네. 홍어살, 날개살 쪽, 날개 위쪽, 네, 날개살 살, 쪽. 그다음에 애간장 때문에.
2: 아, 얘도 드세요?
0: 아, 부러움. 이게 얼마나 고소한데.
2: 한번 드셔보세요. 난 못 먹어.
0: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온 기름장. 이게 기름장하고 궁합이 엄청 좋거든. 진짜 고소해요.
2: 맛있어.
0: 그럼 고소하지. 씹어. 삼켜. 참기름이나 기름류의 고소함이랑 또 다른 고소함이란 거예요.
2: 지금 계속 고소해요.
0: 그렇지, 그렇지. 이게 고소함. 이게 약간 여기 넘어갈 때 뭉그러지면서 이 고소함이 쫙 여기 이제 비강 쪽으로 퍼진다고. 친한 도초도 와가지고 양식장 배 위에서 바로 잡은.
2: 아, 저도 하나.
0: 아, 참, 우리
2: 오늘 들어가세요. 예. 저는 초고추장.

0: 이제 전복. 전복. 난 초고추장.
1: 난 기름장. 두 개 먹어도 아름답지 마시.
0: 맛있어.
1: 비린내 1도 없고요. 보통 전복찜, 뭐 전복 버터구이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 너무 맛있지 진짜.
0: 맛있죠.
1: 왜냐면 맛있는 거 맛있는 걸 더 했으니까. 전복. 근데 역시 내 개인적인 의견은 오리지널은 이길 수 없다. 그 맛의 근원이 다 여기 있으니까.
2: 그대로.
1: 그렇지.
2: 날 것 그대로.
1: 그럼.
2: 어떠세요 현지인? 응? 현지인 찬스 어떠세요?
1: You win.
2: 그럼 뭐 빈잔이라도 한 잔 짠 하고 네. 솔잼 뭐 입혀주겠지 뭐. 그렇지. 짠.
1: 짠.
2: 아. 안주 하나 먹고
1: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애 한 점.

0: 영화 배우니까. 네. 저는 영화 배우에 맞는 엔딩.
1: 엔딩?
0: 장소.
1: 진짜요?
0: 그럼.
1: 그러면 전문가 포스?
0: 그렇지.
1: 아, 이런데 내가.
0: 여기, 여기.
1: 현지인 포스가 아닌데.
2: 우와!
0: 이거.
2: 우와, 그거다.
0: 그죠?
1: 영화.
0: 뭐예요?
1: 설경구 선배님.
0: 어.
1: 자.
0: 자.
1: 산.
0: 산.
1: 어.
0: 어.
1: 보.
0: 보.
1: 아.
0: 오, 자산.
1: 이거 영화. 우와.
0: 그치. 그
1: 여기에요?
0: 여기야. 영화 속에서는 이제 흑산도인데 실제 촬영은 여기 도초도에서.

0: 여기 세팅 잘 해놨다.
1: 그러니까 이게 우물, 그지, 저게?
0: 네.
1: 우물이 이게 네. 아궁이.
0: 아궁이.
1: 아궁이. 아니, 실제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일몰 때 와서
0: 일몰 때
1: 사진 많이 찍는다는데 오늘도 와. 일몰에 기대를 켜.
0: 역시 전문가 보스.
1: 로맨틱 무드. 네. 없던 노을 끌어왔어요. 어? 로맨틱 무드.
0: 와. 와. 와, 이 바다에 비치는 이 노을 이 빛. 와, 이거.
1: 아니, 무슨 없던 허연지기가 생겨. 아니, 이게 여기 안, 여기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좀 그저 움푹 들어와가지고.
0: 그 작가님 뭐라고 그랬죠?
1: 뭐.
0: 자연의 칼질이라고 그랬나?
1: 자연의 조각칼. 아, 죄송한데.
0: 자연의 칼질.
2: 아, 약간.
0: 조심해.
2: 회를 칼질해가지고.
0: 아, 칼질, 칼질.
1: 아, 자연의 조각칼.
0: 아, 자연의 조각칼. 아, 저기, 아, 저기 봐.
1: 자연의 조각칼.
0: 아, 저기 봐.
1: 그러니까.
0: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뭐 바다와 해변과 뭐 촬영지도 많이 가보고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여기는 진짜 멋있는데?
0: 와,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멋있는데?
0: 와, 저는 여기를 보는데 지금
1: 근데 기가 막히다 진짜. 근데 진짜로
0: 와, 이게 마음이 엄청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배우 생활을 했는데 약간 마음의 정화가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 뭐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 좀 바쁘기도 하고.
1: 그렇지.
0: 근데 또 이런 좋은 여행지 오니까 또 특히나 오늘 와,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뭔가 마음의 정화가 좀 느껴지는 느낌?
1: 사실은 그 영화의 내용이 신유박해 받아가지고 유배를 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영화상에서는 그 흑산도 유배 와가지고 생물 관찰하면서 자산어보 썼잖아, 쓰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인생이 가장 최악의 시기였잖아. 그게 종교적인 박해 받아가지고
0: 그렇죠.
1: 유배를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후세의 길이길이 남을 명저작이 나온 거잖아. 나도 작가로서 내가 진짜 걸작을 하나 쓰려면 지금 책이 많이 안 팔렸거든요. 그럼 나도 어디 좀 이렇게 유배 같은 거 가야 되나?
0: 전복약 시장에 가서
1: 어디 가서 그냥 어? 내가 이렇게 아니 저는 약간 재수없게 말하면 그거는 27년 정도 여행 작가로 살면서 네. 얼마나 많은 데를 다녔겠어. 직업이 그거니까.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떤 풍경을 보더라도 사실 크게 감흥이 없어요. 너무 네. 많은 곳을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이 장면. 이 시간, 이 공기, 네. 이 색깔, 이건 좀 몰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우리 오배우님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네. 오지오 유니버스에 발을 아주 깊게 담근 그런 여행이었어. 멋있다.

0: 목포의 또 다른 섬.
1: 다시 왔습니다.
0: 고화도야, 저도 고화도.
2: 고화도, 와.
0: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게 고화도 섬이잖아요.
1: 섬이죠.
0: 우리 오배우는 어렸을 때 고화도 와본 적이?
1: 모르겠어요. 와봤는지 아니, 기억은 뭔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있을 때는 이 고화도를 배로 타고 다녔어요.
0: 그렇지. 왜냐면은
1: 목포대교가 없었거든요.
0: 목포대교가
1: 알겠다고.
0: 알겠다고.
1: 아 그때 없었다고 알잖아 너도.
0: 2012년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
1: 그러니까 오래 뭐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0: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배로 오던 섬을 차로도 올 수 있고 다리 타고 다리 그렇죠,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카도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하지.
1: 그렇다고 하더라고.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책을 좀 할 건데
1: 이쪽에 뭐가 많더라고요.
0: 여기 산책 코스 진짜 정비를 잘 해놨고 아, 근데 이제 초입부터 네. 대단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1: 초입부터 전문가 포스?
0: 150세 힐링 건강 계단.
1: 그래도 되게 좋아요. 150세 목표를 향해 계단을 오르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를 설계하세요.
0: 나는
1: 걸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
0: 나 150세는 싫어.
1: 150세요?
0: 100세만.
1: 배수도 많으시죠. 그때 뭐 하시려고.
0: 또 절반 살았네.
1: 가보시죠.
0: 가보시죠.
1: 아,
0: 예. 와. 또 가보시면 되게 좋아요. 진짜 잘해놨어. 잘해놨어. 이게 이제 뭐 150개 계단이긴 한데 아주 뭐 이렇게 층고가 높진 않아가지고 크게 뭐 힘들지 않겠죠?
1: 아니 딱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잠깐 왔는데 봐봐. 이게 순탄하게 와요. 20세, 29세, 30세, 한 40세 정도까지 순탄하게 와. 야 여기에서 힘드네. 이게 아빠의 삶인가?
0: 어? 아니요 여기잖아.
1: 여기입니다 여기.
0: 그치? 49. 여기. 네. 나는 52.
1: 저는 이제 내려갈게요. 제 것까지 다 왔잖아요.
0: 어, 그래도 뭐 우리 나이 때까지는 네. 금방 올라왔네. 이제 50세. 아, 실제로 진짜로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 저는 80세가 넘어도 이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건강하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0: 8순이네, 8순. 숫자보다 네. 건강이 네. 중요한 거죠. 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금방 오네.
1: 그러니까요.
0: 생각보다.
1: 얼마 안 남았어요, 150세가.
0: 지난번 왔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혼자서 그랬나 봐.
1: 그럴 수도 있죠.
0: 같이 걸으니까. 네.
1: 150세. 150세. 아. 흐차. 오씨.
0: 다리가 자, 여기서 갈림길인데 우리는 이쪽. 고화도 전망대.
1: 고화도 전망대로.
0: 전망대로 갈
1: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여기 고화도 이 산책 코스의 장점이기도 한데 길 두 가지가 있어. 아. 이렇게 숲길이 있고 네. 바로 오른쪽에 바다 보이잖아요. 네. 저 밑에 또 해안 나무 데크길이 깔려 있어.
1: 저쪽에도요?
0: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숲길로 갔다가 내려가 가지고 현대 우리 나무 데크길도. 오. 너무 좋지.
1: 아, 이거 되게 좋다.
0: 아니, 어쨌든 간에 숲 안은 공기가 청량하고 네. 또 그늘도 있기도 하고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고. 드디어
1: 여기
0: 고화도 전망대.
1: 고화도 전망대. 어. 건축물이 되게 특이하네요.
0: 험상치가 않지.
1: 네.
0: 그렇지. 네. 사실 고화도가 네. 어떤 분이랑 연관이 되냐면 불멸의
1: 이순신.
0: 맞습니다. 네.
1: 아, 그죠. 어우, 다행이다. 아, 제가 지금.
0: 어, 그거 틀리면 안 돼.
1: 아, 틀리면 안 되죠.
0: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네. 명량대첩이라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크게 이겼잖아.
1: 그렇죠.
0: 근데 이기신 후에 이 고화도로 오셔가지고 네. 106일 동안 머무세요.
1: 여기에.
0: 네. 어. 뭐 했냐? 다시 다른 싸움을 준비한 거예요.
1: 그렇지.
0: 군량미 비축하고 그렇죠. 군사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배 건조하고. 아. 그래서
1: 아
0: 판옥선 있잖아. 판옥선.
1: 아, 그래. 아 비슷하구나.
0: 그거.
1: 왜냐면, 그러네. 어, 저기.
0: 그렇죠. 명량대첩 끝나고 13척의 배가 남았었대요. 아. 그거를 형상화한 거야. 아. 판옥선 13개를 겹쳐놓은 것 같은 그거야. 믿음의 뭐야 노량해전.
1: 그렇죠.
0: 결국 그 승리의 발판이 네.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숲길 네. 내려와서 쫙 해안대 급길 절벽과 바다를 벗삼아
1: 여기도 진짜 뭐 산책하기도 좋은데
0: 너무 좋지
2: 고화도가 고하
0: 맞아요
2: 돌아가세요.
0: 맞아요
2: 높을
0: 꽃자 네. 아래 하자 섬도 자 네. 여기서 고는 유달산
2: 유달산
0: 목포 최고봉 228m 네. 봐봐 유달산 산 네. 바다 네.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네. 여기 바위 절벽 조각상
1: 전문가 저기 이제 불멸이 계시네요 저쪽에 불멸이
0: 아, 드디어 이제
1: 불멸
0: 장군님 인사 한번 드립시다
3: 장군님
0: 그 밑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명량 대첩 이후
1: 전력
0: 106일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2: 고화도에.
0: 재정비 시간을 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비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들도 작품 하나 끝나면
1: 재정비 필요하죠.
0: 다음 작품까지 준비 기간
1: 동안 준비 기간도 하고
0: 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1: 전에 했던 그 캐릭터에서 또 좀 나와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하죠.
0: 재충전의 시간.
1: 네네. 진짜 필요하죠. 아, 우리도 네. 여기서 그럼 잠깐 재정비를 하고
0: 그렇지. 아 고화도에서 재정비하신 것처럼 아, 저희도 잠깐 재정비
1: 아,
0: 시간.
1: 아, 알겠습니다.
0: 가져오죠. 네.
1: 여기 대극길은 연인들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도 좋지만
0: 조심해야 돼요.
1: 왜요?
0: 이거 보고 있는 지금 나 혼자 산다. 전국에 있는 나는 솔로들은 어떻게 할 거야?
1: 여기
0: 말란 얘기야?
1: 여기서 만날 수도 있죠.
0: 그렇지.
1: 혼자 오실 거잖아요.
0: 그렇지.
1: 그럼 그분도 혼자 오실 거고.
0: 인연이 만들어지는 길.
1: 그렇죠. 그치. 여기 앉아 있으면 누군가 올 수도 있잖아요.
0: 이순신 장군님이 중매해 줄 수도 있는 거지.
1: 네. 그러니까 이 길은 진짜 남녀노소 뭐 나이 무문하고 다 좋을 것 같아. 애들도 맞아. 좋아하고.
0: 어려운 길이 아니니까.
1: 네.
0: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용머리가 네. 나오는데 네. 용머리 사진 찍고 네. 용꿈 꾸고.
1: 용띠.
0: 용띠예요?
1: 예.
0: 진짜?
1: 예, 용띠예요.
0: 소름. 갑시다.
1: 가시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Leading Korea's green industry toward a sustainable future.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applied cutting-edge technologies to eco-friendly lives of people.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at can fulfill global standard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1: 우리 환경산업 기술원은 환경산업 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생긴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R&D,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확산, 환경보건과 환경피해구제, 기업 ESG 경영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유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y supporting the innovative growth of Korean green businesses, it has strived hard to popularize leading-edge environmental technologies to the global market.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connect environmental industries with markets.
1: 해외 수출 또는 수주를 희망하는 환경 기업에게 개도국 마스터 플랜, 녹색 기술 현지 실증 등의 지원 사업과 다자 개발 은행과 협력을 통해 정보 제공,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현지 실증, 재원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은 계속해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 For the manufacturing of ships and automobiles, specialized paint drying techniques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osion. However, a huge number of chemicals are produced during the painting and drying stages. NRTech has developed innovative drying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reducing air pollutants. We introduce NRTech, which has suggested cutting-edge solutions to build a sustainable environment. NRTech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dry the surfaces through radiation waves instead of heating the air. The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decreasing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he firm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2: NRTech은 2002년 설립 이후 소음 진동, 연료체, 구조 해석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친환경 기자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육상 발전소 및 조선 해양 분야의 소음 저감 설비, 선박 엔진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 설비 등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복사파를 활용한 도장 건조 설비인 WSD를 상용화하며 에너지 절감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convert electric energy into far infrared radiation, and it can transfer heat directly to various structur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paint drying method, which uses hot air, it consumes a lot of energy and generates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However,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ore than 50% an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cost by up to 87%.
3: 기존 열풍 건조 방식은 건조 챔버 내부의 공기를 먼저 가열하고 이 가열된 공기가 피도물과 도막에 열을 전달하여 도로의 건조 그리고 경화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챔버 공간 전체를 가열해야 하므로 열 손실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원적외선 건조 방식에 비해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당사의 원적외선 복사파 발생 장치는 전자레인지가 특정 대상에만 에너지를 전달하여 가열한 원리와 유사하게 원자계선 복사파 에너지를 피도물 도막과 표면에 직접 전달하여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0: Tests have shown that the drying method, which uses far infrared radiation, can increase the surface temperature more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case of the painted steel plate, the surface temperature is over 20 degrees Celsius higher than the unapplied plate. It means that the company's drying solution can transfer heat more effectively.
3: 원자계선 복사란 가열된 복사체에서 발생된 원자계선 에너지가 공기를 매개하지 않고 도장 대상물에 직접 전달되어 열로 흡수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건조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그리고 CO2 배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Before the production of facilities, the firm thoroughly analyzes the structures and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lso, it has followed the required drying conditions and checked the expected energy saving effect as well.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ut down on energy consumption and reduce carbon emissions.
3: 생산 공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사체 표면에 고방사율의 세라믹을 코팅하고 건조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 복사체의 코팅층을 완성합니다. 이후 외부 케이싱과 곡면 반사판을 제작 조립하고 복사체에 발열체인 시즈히트를 삽입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삽입과 단자부를 조립하여 발열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조립을 완료한 뒤에 성능 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100% 확인한 뒤 포장하여 납품합니다.
0: NR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pply its solution to a wider range of 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const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s of its products by collecting the data on drying temperatures and far infrared radiation waves.
3: 현재 당사는 건조 시간 단축, 건조 효율 향상과 CO2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영역에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계선 발생 장치 자체의 성능 및 기능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챔버 벽면 반사판 구조의 형상과 원자계선 발생 장치 배치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선박 블록 도장 건조에 적합한 이동 건점용 도장 건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기화인 도료 건조 공정과 전용 설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단순한 원자계선 발생 장치 개선을 넘어 도장 건조 설비와 일반 도료에서 무기화인 특수 도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production have grown in significance in varied global industrial sites. Despite the tightened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have garner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Japan and the US. And the firm has achieved an increase in export.
2: 저희 NRTech의 목표는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자계선 복사파 건조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대기 환경 개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0: NRTech has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l around the world.

0: 안녕하세요.
1: 팬이에요.
0: 저 진짜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에.
1: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이제 학교 접했죠?
0: 네, 학교 졸업했어요.
1: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0: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님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1: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0: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1: 살아남았습니다.
0: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를 시켜드리고 맞아.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1: 영어로 자기소개.
0: 네. Hi, my name is Jenny Pai. I'm a model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1: 안녕!
0: 안녕!
1: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0: 아기가 올 줄 몰라.
2: 첫 게스트부터.
0: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3: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0: 니콜.
1: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3: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0: 아빠 한국 사람. 저도 헌혈이에요.
3: 야.
1: 글로벌 역시.
0: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3: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0: 캐대연.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온 진짜.
1: 캐대온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3: 네, 완전 재밌어요.
1: 어떤 게 재밌어요?
3: 저는 약간 로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0: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1: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3: 다녀가죠.
1: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0: 여기로.
1: 이쪽으로.
0: 여기로. 여기 Let's go. 캐대연으로 바뀌어 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많이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이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눈에 보면은
2: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스킨? 보라색도 있고.
1: 네 그리고 여기 눈
0: 좀 찍어줄게.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가 쬐끄만 거 붙이면 되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여기 눈 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잘 안 해.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
1: 약간 립으로.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와,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
0: 엄마랑 아빠랑 또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Здравствуйте.
2: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0: Здравствуйте.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약간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1: 그래요?
0: 그래요? 란질란질.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 거예요.
2: 눈썹을요?
0: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2: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자 이제 정계면에다가
2: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우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오, 너 반짝거리네요.
0: 반짝거리죠.
2: 예쁘죠?
1: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큐빅.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좋았어. 좋았어.
2: 이 큐빅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1: 네.
0: 와,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에 예쁜 거 진짜 많아.
0: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할까?
1: 여기 달.
0: 별.
1: 달? 달.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요.
0: 오징어에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1: 네.
0: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여기까지 하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하는 거예요?
0: 블러셔입니다.
2: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2: 하이라이터.
0: 반짝이.
2: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초록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1: 오.
0: 하이라이터 입은 정말 입은 반짝이는 게 좋아.
2: 마음에 들어.
1: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1: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2: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뭐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2: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1: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1: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3: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2: 똑같은데?
0: 저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2: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2: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겠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2: 문양처럼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2: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2: 네.
0: 이걸 그려줄 거예요.
1: 그래요?
2: 이게 뭐죠?
0: 잘 봐.
1: 헐!
0: 이게 이제 대박. 특수 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2: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2: 오!
0: 보인다. 보인다.
2: 근데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2: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1: 네, 진짜.
2: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에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1: 그렇겠네요.
0: 이 나이 때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2: 룸이었네.
0: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2: 드디어
0: 완전히 룸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2: 그죠
1: 맞아요.
2: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룸이로 바꿔드릴 겁니다.
0: 가자
2: 너무 기대되는데?

0: 막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에요. 예뻐.
2: 진짜 오늘은 내 최애가 될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0: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로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해요. 와!
0: 메이크업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와, 좋아. 헤어를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3: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Seoul, which has produced premium sources and power-type products. Also, we look into Taewa Food, a four-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produces Korean traditional jjang, or fermented paste. And we explore Seom Steelhouse, a developer of safe, economical, and durable residenti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3: Seoul specializes in producing sauces and powder-type product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kinds of dishes. By using fresh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provided customized sauces that can satisfy the clients. Also,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investment to maintain stable supply and develop premium products. We explore Seoul, which has contributed to raising the quality of food. The headquarters of Seoul are located in Yongi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achieved growth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having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provided optimal recipes to the clients.
4: 저희 소울은 B2B 소스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2015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력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함께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맞춤형 솔루션 역량을 보유한 식품 기업입니다. 특히 외식 산업과 유통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3: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Seoul has produced a wider range of products that can fulfill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t has mainly developed sauce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uisines. The convenien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original flavors of food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Seasoning blends for chicken and pork cutlet sauces have especially gained a lot of popularity among people in all ages.
5: 소울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폭넓은 품목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맞춤형 소스 개발이 저희의 핵심 역량입니다. 단순히 타 제품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맛을 정확히 구현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아져가는 글로벌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 및 간편 조리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5: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3: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6: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3: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5: 소울우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3: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4: 서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서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3: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Pind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희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수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곰표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a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4: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조율을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0: Proof the taste of doenjang. Ease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1: 저희 연구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 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2: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범일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0: Tewa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j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2: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2: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0: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Seo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3: Seom Steel은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1: Seo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멈추시오. 지금 당장 출항을 멈추시오.
1: 무엇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0: 우리 샤일록 상사의 대선단이 지금 막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 지금은 뱃길을 열어줄 수 없소. 우리 범선들이 모두 정박한 후에 배를 띄우도록 하시오.
1: 뭐야, 꼴보기 싫은 자식들 또 왜들 몰려온 거야?
2: 아, 당신들이 뭔데 이래나 저래라야.
1: 샤일록 회사 직원이면 다야.
3: 직원은 무슨 완전 깡패들이야. 깡패들!

0: 안토니오, 축하하네 안토니오. 상인조합이 벌써 3주년이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이렇게 번창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
1: 그동안 베니스의 가난한 상인들은 무역에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상인조합 덕분에 소상인들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상인조합의 주주이며 주인입니다.
2: 우주!
0: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가? 애들 이렇게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모두 베니스의 번성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말이야.
1: 그 배의 이름은 베니스의 번성이 아니라 샤일록의 영광이겠지요. 샤일록 상사가 모든 것을 독식한 이후로 선박 대여료, 선원들 임금, 대출, 이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샤일록 상사의 건강한 변화를 바랍니다.
0: 건강한 변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인가?
1: 그렇습니다. 샤일록 상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합니다.
2: 축하합니다.
0: 이봐 안토니오, 그 잔인한 하나 베니스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 마침 자네와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우리 회사와 상인조합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네. 좋은 파트너가 될 걸세.
3: 파트너?
0: 응.
1: 베니스 시장을 침몰시키는 해적선에 올라타서 소상인들을 향해 대포를 겨눌 생각은 탈 것만큼도 없습니다.
0: 뭐? 해적선? 이봐 안토니오,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지. 베니스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누구 턱에 먹고 사나 내 덕분에 먹고 살아 시중해의 무역 전쟁 페니스가 최종 승자 이 호시의 성공 승리 샤일로 기업적이야 우리 회사 수천 직원들 다박다박 높은 얼음 샤일로 먹여 사

0: 다 끝났소? 나는 딱 하나만 묻겠어. 내가 법을 어겼소? 샤일록의 모든 사업은 법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 우리 회사의 모든 사업은 베니스의 합법 사업이요. 앞으로도 나는 베니스를 위해 이 도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오.
1: 박수!
2: 샤일록의 권위대금 노상인들 다 죽인다!
3: 박수! 포기하고 한번 서로 처리하라!
4: 처리하라!
5: 오늘 우리도 이

앞뒤로 독점 봐도 앞장서서 결사번지 사워 박장 맞는구나. 고자 산과 본지 한번 걸려들면 깊이 고작 썰리니 아토니오 상인조왕 너 반드시

0: 어, 형! 형! 형!
1: 아유, 넌 또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0: 고민이 있어서 바람 좀 쐬고 왔어.
1: 무슨 고민? 뭐야? 너 또 사고 쳤어?
0: 형, 다 옛날 일이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아, 그, 형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입이 안 열려.
1: 괜찮아. 빨리 말해봐.
0: 고마워, 형. 사실 벨몬트 섬에 다녀온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실은 급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 사업? 무슨 사업?
0: 그게 좀 새로운 사업이야.
1: 새로운 사업?
0: 그게 연애 사업이야. 포샤도 분명히 나를 좋아했어. 눈이 마주쳤을 때 확신했어. 나 아직도 가슴이 떨려.
1: 정신 차려. 너 그놈의 사랑에 빠진 게 이번이 몇 번째 줄 알아? 로마의 여신, 베로나의 여인, 밀라노의 천사, 그 많던 배필 짝꿍 인연 지금 다 어딨어? 아니, 너 그놈의 바람기 진짜 어떡할 거야?
0: 형,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 믿어줘. 진심이야.

0: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 형!
0: 청혼은 했어?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1: 아이 몰라. 아직 갈 길이 멀어. 포샤가 얼마 전에 벨몬트 섬의 상속자가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중한 유언을 남겼지. 포샤와 결혼하려는 자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라. 청혼 자금으로 3천 더컷을 낼 것.
2: 뭐?
1: 그리고 시험의 방을 통과할.
2: 시험의 방?
1: 자세한 건 아직 나도 잘 몰라. 우선 시험이라도 보려면 3천 더컷이 필요해.
0: 3천 더컷. 아이 너무 큰 돈인데.
1: 아이 별 거지 같은 놈들이 무작정 덤벼들까 자격 제한을 둔 거지. 문제는 그 거지 같은 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바다 급해, 마음이 급해, 한 시간 급해. 구혼자들 돈 싸매고 벨몬트로 간다는데 가난하니 내 몸은 사랑도 산지로다. 3천 더 컷 없으면 부자랑 경영하며 급하다 급해

0: 그놈의 삼천 덕분 걱정은 이제 그만해. 걱정하지 마 바사니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당장 현금이 한 푼도 없어. 내 전 재산이 모두 배 위에 떠 있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모두 바다에 나가 있어.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
1: 아이, 그 큰 돈을 누구한테?
0: 지금 베니스에서 3천 덕컷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1: 유일한 사람. 샤일로? 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0: 바사니오,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혈혈 단신 고아로 만나 동병상련 함께 자랐어. 너는 내 자식 같은 동생이야. 진실한 사랑 확실한 거지? 그래, 돈이 문제야. 살아있다면 늦기 전에 만나야지. 보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필코 만나야지. 야!

0: 안토니오, 그 자네가 빌리는 것인가?
1: 아닙니다. 제가 빌리는 겁니다.
0: 그래? 그렇다면 좀 힘드네. 실패한 사업가한테 거금을 빌려줄 수는 없어.
2: 제가 보증을 설 겁니다. 무역선이 돌아오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0: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태풍, 암초, 퇴적, 위험 요소가 다분해.
2: 제 명예를 걸고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0: 명예? 그래,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베니스 사람들 모두가 자네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그렇다고 해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2: 누가 샤일록 아니랄까. 정말 대단하시네.

0: 부탁드립니다. 빌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1: 아, 오만방자 날뛰던 놈이 돈 때문에 넙죽 빌다니. 하지만 어림없다. 눈물 콧물 흘려봐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어, 그렇지만 냉정하게 주판을 튕겨보자. 눈에 가시 알턴이를 뽑아버릴 찬스로다. 상인 조합 올가 묶어 날려버릴 호기로다. 3,000더커 빌려주고 안토니오 끝장내자. 이봉에나 안토니오, 그 돈이 나올 길이 하나 있긴 있어. 상인조와 운영권을 담보물로 내놓으면 한 달 기한 조건으로 3,000 더 컷을 빌려주겠네.

0: 그렇게 하세나?
1: 무슨 말이오? 뭘 그렇게 하자는 것이오?
0: 방금 살덩이를 담보로 잡히겠다 하지 않았나?
2: 살덩이가 담보물이 될 수 있겠소?
0: 물론이네.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어떤가? 그거라면 내가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어. 두발! 몸만큼 확실한 담보도 없으니까.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악마랑 엮이느니 차라리 포샤를 포기하겠어. 그냥 가자 형.
0: 삼천 더컷.
3: 삼천 더컷.
0: 기아는 한 달.
3: 기아는 한 달.
0: 담보는 안토니오 가슴살 1파운드.
3: 가슴살 1파운드.
0: 어떤가? 싫으면 말게. 잘들 가시게.
1: 형, 고민할 것도 없어. 가자.
2: 아,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한 달이면 충분해. 조만간 무역선이 돌아올 거야.
0: 자, 어떻게 하겠나?
2: 계약을. 하겠습니다.
0: 두 번!
1: 안 돼. 안 돼. 형.
0: 형! 주발이 금고로 왔네 할 걸세.
3: 자, 이쪽으로.
1: 형. 형!
0: 형!
2: 마르코!

0: 로렌조, 아무래도 자네가 좀 다녀와줘야겠어. 인도에서 돌아오는 배가 늦어지는 이유가 시칠리아에 발이 묶여있는 게 아닌가 싶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좀 가주게나. 목화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지체 없이 곧바로 돌아오라고 하게.
1: 예! 형!
0: 그래. 짐은 다 실었어?
1: 이제 막 마치고 형한테 인사하러 오는 길이야. 이제 곧 배가 출발할 거야.
0: 그래, 꼼꼼하게 잘 실었지?
1: 아이, 그럼!
2: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3: 그라치아노, 예. 자네가 함께 간다니까 참 마음이 편해. 옆에서 잘 도와줘.
0: 예.
3: 우리 바사니오, 꼭 새 신랑 만들어가지고 돌아와.
2: 아, 염려 마세요.
1: 고마워, 형.
0: 그래, 기분이 어때? 자신 있어?
1: 그럼.
3: 다른 사업은 다 망했어도 연애 사업은 꼭 성공해야지.
2: 형!
3: 그래, 이리 와봐. 자, 이제 어서 가봐.
1: 갈게.
3: 그래, 조심히 다녀와.
2: 다녀올게요.
3: 잘 다녀와.
2: 예.

0: 일곱 개의 상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포샤와 닮았을까?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고 화려하다. 세상 누구보다 예쁜 포샤랑 닮았어.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그녀를 설명할 수는 없어. 포샤를 빛내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야. 정답은 그녀의 마음을 닮은 보석이야. 그 보석을 찾자!
1: 찾자!
0: 화이팅!
1: 화이팅! 으아! 화이팅!
0: 은이다. 그녀의 마음과 닮았다. 겸손하고 은은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포샤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0: 시간 제한이 있는진 알고 계신 것진.
1: 그럼은요, 미리 다 일러드렸습니다.
0: 그래도 한 번 더 일러드리는 게 좋겠쥬.
1: 아시다시피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0: 거진, 시간이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2: 그래.
0: 거진, 모래가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3: 진주?
4: 아.
3: 그래, 진주가 좀 다르구나. 포샤의 마음이 진주를 닮았어. 초기에 속에 들어간

0: 것입니다. 당신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입니다.
1: 포샤!
0: 축하해요, 아가씨!
2: 고마워, 내리사!
3: 축하해요, 바사니오!
1: 고마워, 크라치아노!
3: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 둘도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둘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2: 어머머머, 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1: 아니, 언제 그렇게 진도를 나간 거래?
3: 두 분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저희도 두 눈이 맞았습니다.
0: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 저희 둘도 애를 태웠어요.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우리 배가! 우리 배가!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조한 무역선이 침몰한 게 사실인가? 우리 조합 선원들이 실종된 게 참말인가? 해적들의 공격받아 난파된 게 확실한가? 참말로 사실인가? 확실히 보았는가?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니스를 출발해서 시칠리아로 가는데 항해한 지 닷새가 지날 때쯤 동튼 수평선으로 암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암초가 아니라 거꾸로 진 도치였고,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살인조합 마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둘러보니 여기저기 난 파자네, 박살 난 배짱.

0: 형은? 루치오는?
1: 못 찾았어요.
0: 토마소는? 마테오는?
1: 시신을 몇 구밖에 못 찾았어요. 그나마 배가 좁아서 다 싣고 오지도 못했어요.
2: 확실해? 확실히 침몰한 거 확실해?
3: 예!
2: 선원들 다

0: 불러서! 불러서! 불러서 오세요! 불러서!
1: 아니, 아니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게 안토니오. 그 혹시 돈 갚으러 왔나?
0: 사정 뻔히 하시면서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1: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거라더니 그 자네가 더 뻣뻣하구만.
0: 지금 뻣뻣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참사가 터져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1: 참사? 무슨 참사?
0: 우리 배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한시가 급한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시장은 느적느적 나물 나라 정부의 지원도 미비합니다. 샤일록 구조선단 파견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천군만마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겐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1: 그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네. 근데 우리 구조선도 그 베니스에 몇 척 없을 거야. 지중해가 다 뭐야?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그 쉬는 날이 없어. 뭐 선박사고야 대항해 시대의 숙명 아니겠나?
2: 사람들이 정말! 물러서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 조용! 조용!
1: 그럼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이만 나가보겠네.
3: 제발
2: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아이! 물러서라니까!
1: 아, 안토니오. 그 빌려간 돈은 잊지 않았겠지.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 3천 덕컷의 기한은 한 달. 담보는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오늘로 보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

0: 알도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인조와 무역선이 침몰했습니다. 저는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쏟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인조와 무역선이 침몰하면서 안토니오의 형편도 경각을 다투게 됐습니다. 샤일록이 자용증서를 빌미로 안토니오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샤일록이 야멸차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1: 존경하는 시장님과 법원장께 청하오. 정부는 상업자유 보호 의무가 있고 법원은 시장 질서 다잡을 책임이 있어. 차용증서는 명백 법적 서류이니 증서에 대용대로 재판하시라 청하오. 증서에 적힌 대로 집행하시라 청하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반드시 안토니오 생사를 노릴 것이오.
2: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모두들, 모두들 서두르세요! 이쪽입니다!
0: 안토니오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어 벨몬트에는 알리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으나 아무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안토니오 모르게 편지를 보내요. 알도가 벨몬트에 도착을 하면 벌써 열흘이 지났을 테니 이제 안토니오가 돈을 갚을 날이 닷새밖에 안 남았어.
2: 어?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들 저쪽입니다. 저쪽이에요.
3: 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가난한 상인이라 말했소. 아니 더 솔직하게 알려야 했소.

0: 아쉽지만 우리들의 결혼식은 일정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네요.
1: 부샤!
0: 바사니오,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그라치아노 알도도 함께 가세요. 3천 덕컷 10배 담아 3만 덕컷 싣고 가세요. 샤일록한테 빚을 갚고 선박과 선원들을 사서 수색에 힘을 보태요. 실종자들 찾아내고 안토니오 구해내요.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1: 그래, 알겠어, 부샤.
0: 내리사, 발타자. 우리는 파도바로 갈 거야. 샤일록 그놈이 짠 판대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니 대비를 해야지. 우리 삼촌 마리오 변호사, 이탈리아 최고의 변호사야. 우리 마변 모시러 갈 거야. 마변이랑 베니스로 갈 거야. 제 아무리 샤일록이라 해도 천하무당 변호사가 혼내면 고양이 앞에 생쥐꼴 뺄 거야.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3: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옛것을 배워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예술가 한국의 민화 작가 문선영님을 오늘 토크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네. 네,
0: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네. 한국의 민화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한국의 민화는 네.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고요. 그리고 풍자와 해악이 깃든 정말 기원이 가득 담긴 우리나라 전통 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선조들의 그 뭐 삶과 소망이 이렇게 좀 많이 담겨 있는 네네. 그림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그림에 담겨 있나요?
1: 이렇게 민화를 설명할 때 저희가 첫 단어를 저희가 상징성이라는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림의 도상마다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그 상징성이 한 도상에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들 복합적으로 조금 들어있는데 가장 이제 쉽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성이 예를 들어 모라는 부귀영화, 그다음에 호랑이, 용 이런 그림들은 벽사의 의미가 있고 애군을 막아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류처럼 씨앗이 많이 들어있는 네. 과일 종류나 이제 그런 그림들은 다산에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책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들은 입신양명에도 의미가 있고요. 잉어 그림이 있어요. 잉어 한 마리가 이렇게 점 하듯이 나오는 그림들은 출세의 의미가 있어서 시험을 앞두거나 뭐 취업을 앞두거나 이럴 때 많이 작업하는 이제 그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0: 그러한 도상들 아이템들이 쉽게 말하면 아이템 같은 것들이 네네네네. 반복적으로 나오죠.
1: 네네 맞아요.
0: 그런 말씀하신 뭐 해악이나 풍조 이런 풍자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왠지 팝아트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네. 맞을까요?
1: 민화가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조선시대 팝아트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팝아트가 그 탄생된 어떤 배경적인 걸 봐도 기존 엘리트의 어떤 그런 미술 안에서 대중미술이 이제 발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민화를 보면은 정말 그 생각의 발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중미술을 가장 대표하는 그림이 그 조선시대에는 민화였기 때문에 팝아트와 네, 같은 의미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쉽고 그렇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민화 요즘 핫한 이유가 뭘까요?
1: 우선은 이제 브랜드나 아니면 이제 미디어에서도 민화에 나오는 여러 도상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화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올해 이제 캐대연이나 이런 저는 그걸 10번을 봤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봤는데 한국의 문화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안에서 시각적으로 네. 가장 한국적인 이제 그림이 민화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전통이 힙하고 뭐 힙 트래디션, 힙 네, 전통이 맞아요. 또 떠오른다고 네네. 들었어요. 명품 브랜드나 국립기관과의 협업도 하셨는데 작가님께서는 그 민화의 달라진 위상을 네. 느끼시나요?
1: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와의 협업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서도 하는 작업들도 그렇고요. 우선은 이제 그 어떤 좋아해 주시는 면은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접근하실 때 아니면 프로젝트를 맡길 때 민화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관심도가 되게 높으세요. 많이 높고 우선은 미팅 때부터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민화에 대해서 모르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제 미팅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기분 좋게 미팅을 하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0: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네네.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비행기 탈 일이 좀 많으실 것
1: 네네네.
0: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외국에서 많이 협업도 하시고 네. 실제로 가셔서 전시도 네네. 하시나요?
1: 전시들도 이제 그 많은 기획자분들이 민화라는 주제로 전통 회화나 아니면 이제 민화를 주제로 하는 현대 민화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많은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서 전시를 이제 정병모 교수님께서 기획하셔가지고 전시를 치렀는데 그 전시 같은 경우는 그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 연장을 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전시를 했고 그다음 관객 수가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외 전시들도 많이 치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 왜냐면 이제 외국 어디에나 우리 그 한국인들이 동포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워크숍들도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런 뜨거운 반응을 아마 현지에 계시면은 가장 바로 실감하실 것 같은데 네. 좀 기억나는 피드백이나 뭐 의견 이런 게 기억나실 게 있나요?
1: 요즘에는 이제 정말 눈빛에 사랑이 뿅뿅 미나에 대한 어떤 사랑이 뿅뿅하고 느껴질 정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억나는 것보다 감동의 코드가 더 많고요. 오히려 기억나는 거는 미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너는 예를 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보통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미나를 그립니다. 뭐 미나를 공부합니다. 미나 작가입니다라고 했을 때. 미나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좀 저는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름다워요, 뭐 신선해요, 정말 감동스러워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예전에 했던 그런 말들이 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거꾸로 질문들도 이제 워낙 검색도 많이 네네네. 하시고 공부하고 오시니까는 이러한 질문을 받아서도 놀라웠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1: 한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나 이제 세대가 높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상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세요. 뭐라는 부귀영화지 이런 기본적인 그걸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나 미나에 대해 접하지 않은 세대의 아이들은 왜 부귀영화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뭐 이런 것부터 뭐 성류나 이런 것들이 다산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좋은 거예요? 라고. 근데 이제 시대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네.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어떤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좀 질문들이 아 이게 조선시대 미나지만 현대의 미나와는 다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구나라는 좀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0: 작가님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기발하고 아름다운 색감을 가진 작품들로 유명하신데요. 대표작이 있죠?
1: 네네네.
0: 대표작이?
1: 제가 전통 미나를 오랜 시간 작업을 하다가 현대 미나라는 어떤 장르를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첫 작품의 시리즈에 네. 네. 그 시리즈를 하게 된 작품이 바로 백앤모 시리즈였어요.
0: 네. 백앤모가 뭐죠?
1: 네, 백앤모라는 게 이제 백앤모라는 네. 게 앞에가 백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에 저희들이 잠을 잘 때 청하는 이 백의 양 옆에 씌어진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0: 네, 네. 근데 그 씌어진 천들이 굉장히 가지각색 모양이 그럼요. 다르고 네. 굉장히 또 그 하시는 분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 네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1: 그럼요. 그래서 그 백앤모라는 게 단순히 잠을 청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어떤 건강과 아니면 이

0: 이 집안의 평안 아니면 그런 의미들을 다 담아서 그 술을 놓았거든요. 네. 한땀한땀 비단실로 술을 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함축적인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예, 그래서 그런 베개모를 통해서 저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좀 작업을 쭉 이어서 해왔던 것 같아요.
1: 베개모 시리즈의 제목으로서 축복, 선물 그리고 꽃으로 하신 이유가 이런 작가님의 그런 소망, 어머니가 가졌었던 그런 소망을 담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0: 아, 제가 첫 그 현대미나로 넘어가면서 베개모 시리즈를 처음 그 작업을 할 때가 첫 아이를 낳고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저는 이제 바느질을 할 순 없지만 제가 네. 그 어떤 엄마의 절절한 마음을 붓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개모 시리즈를 보는 분들은 그 그림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사랑이 조금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제목으로 좀 짓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또 작가님을 대표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모란인데 네. 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도상의 이제 네. 대표적인 거기도 하지만은 모란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0: 처음에 미나를 그 제현 미나를 공부할 때는 이제 워낙 그 여러 꽃들 중에 모란과 연꽃 매화 이런 종류의 꽃들이 좀 비중이 높아요. 예, 워낙 중요한 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모란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 당연한 거죠. 아름다운 건 당연한데 관찰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전원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당에 제 밭이 있어요 따로. 네. 제 밭이 있어서 거기에 모란과 작약을 쫙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모란이 그 겨울을 지나고 싹이 트이고 나서 봉오리가 맺히고 피고 지는 과정을 몇 번을 보면서 그 모란꽃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모란 한 송이 꽃이 활짝 정말 활짝 피는데 필 땐 한없이 활짝 피다가 질 때는 너무너무 그 꽃잎들이 정말 처절하게 지는 듯한 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모란을 보면서 어떤, 어떤 삶에 대해서도 좀 고민도 해보게 되고 엄마의 어떤 네. 예, 삶에 대해서도 또 고민도 해보면서 집중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모란을 좀 키우면서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리고 모란 위에 또 다른 동물들이 네, 보이던데요. 네, 네, 네. 그 동물들도 다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0: 네. 다 하나하나 이제 의미 부여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그림 안에 담는 어떤 큰 테마가 자연이에요. 자연을 담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오는 어떤 동식물은 그림에 다 가득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네. 장수 풍뎅이하고 사슴벌레가 자주 네, 맞아요. 나오던데 네, 네, 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0: 그거는 조금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남자 사내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 우선 마당에 여름마다 네. 풍뎅이들이 많이 와요. 그 풍뎅이들을 또 아이들이 데려가서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또 열심히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 또 성장의 과정을 보는데 우선 첫째로 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이 딱정벌레 형태가 너무 아름다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이들 동요에 보면은 항상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맞아요. 힘겨루기를 해요. 네. 그런 유희적인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정벌레들은 동양에서는 자연의 순환이거든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도 또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집트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사후 세계를 맞아요. 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의미가 부여돼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1: 어린 시절 작가님께서 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보길도에서
0: 네, 맞아요. 네,
1: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지금 하시는 작업에도 큰 영향을 줬을까요? 그때 삶이?
0: 저의 그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1번이 저의 유년 시절인 것 같아요. 예. 그 섬을 제가 벗어나본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예. 보길도의 어떤 추억이 저한테는 가장 또 작업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1: 거기서 네.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항상 접했었고 가까이 보셨겠네요.
0: 네, 근데 이렇게 보길도 섬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서울 분들은 아름다운 섬 생활을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처절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는 바로 바닷가로 갔어요. 예, 바닷가로 가서 노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 먹거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다에서 조개를 캐고 굴을 캐는 게 저의 여름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고, 겨울에는 엄마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저희 형제들은 올라가, 산에 올라가 솔잎이 있어요. 네. 마른 솔잎을 이제 긁어오는 거죠. 긁어와서 그거를 아궁이에 떼서 또 불을 지피고, 이런 어떤 아주 옛날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시골 하면은 그 가장 이렇게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 어린 꼬마 소녀한테는 또 처절한 어떤 생존의 삶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작가님을 만든 자양분이 또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면서 참 신기한 게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져야 되잖아요, 기억이. 근데 작업을 하면서 제 기억을 깊숙이 들여다볼수록 너무 그 어떤 그때의 시간과 냄새와 어떤 그런 색감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작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작가님의 작업실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나 작가님의 작업실을 한번 찍어왔으니까요.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전통을 너무 사랑해서요. 이렇게 자개장들과 반다지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은 하나씩 모아온 옛날 어머님들이 손수 수놓았던 전통 베개모들이 가득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0: 이 경우는 제가 정말로 소중하게 아끼는 작품인데요. 바로 저희 지산 김상철 선생님의 창작 작품입니다. 미나라는 어떤 글자를 가지고 문자도 영역을 작업에 들여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1: 작업실이 네. 굉장히 넓고 쾌적하네요. 네. 남편분과 같이 쓰는 작업실이라고 들었는데 네. 남편분도 그러면 혹시 민화 작가님이신가요?
0: 아, 네. 지금은 이제 전공은 서양화를 했는데요. 이제 서양화를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이제 미나적인 어떤 감성이 네. 작업에 이제 묻어나면서 지금은 미나 작가로도 예, 현대 미나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이들의 그림도 봤는데 네. 실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떻게 작가님에게 영감이 될까요? 아이들의 작품이나 아니면 아이들 자체가?
0: 아이들이 큰 영감을 주죠. 아이들 그림의 어떤 드로잉적인 면이 왜 작업에 또 들어오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한풀이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 시절에 아이다운 놀이를 자연에서 꽃잎 따고 뭐 이렇게 이런 놀이는 했지만 네. 정말 그냥 아이다운 놀이를 제가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림이 작업에 네. 들어오면 그런 한풀이 그 섬선의 한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작업은 아이들의 드로잉은 저한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 작가님의 팬들 중에서는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어떠한 게 작가님이 그리셨는지 어떤 게 또 아이들이 그렸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도 재미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드로잉적인 면이 어떤 거 회화성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업에 넣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서로 엄마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마는 이런 주제를 그렸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담을 거야. 너는 뭘 넣을 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저희 아이들이 손에 땀을 싹 한번 닦고서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게 아이들 그림이면 단번에 찾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 저도 자연스럽게 아이들 어떤 드로잉이 익숙해지고 제가 그걸 흉내 내려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자유로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구분을 조금 못하세요. 가끔 맞추실 때도 네. 있고 또 하긴 하지만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통을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또 지금 민화 작가가 되신 것 같은데 전통이 언제부터 그렇게 좋으셨어요?
0: 저는 지금 전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금 약간 이렇게 쫙 하니 이렇게 올라와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민화를 쭉 이어서 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이 전통이 뿌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좋았냐고 물으시면 그냥 전통이 저는 그냥 무조건 좋았어요. 네. 그 어떤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TV를 보면 천하장사 나 뭐 이렇게 씨름 대회를 하잖아요. 네. 명절 때 그러면 중간중간에 항상 미녀들이 나왔어요. 네, 미녀들이 나와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고 그래서 전통은 그냥 저는 전통이란 단어나 아니면 뭐 그림이든 물건이든 저쪽에서 국악 소리가 한번 띵 하고 들리면 매번 전율이 이렇게 오를 정도로 전통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1: 그게 가족에서 뭐 부모님 쪽에서 내려오신 게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전생에 뭔가 예술가가 아니셨을까요?
0: 전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1: 그 자개장에 또 백예모가 가득했습니다. 네.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한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백예모를 한꺼번에 모은 건 아니고요. 하나, 두 개씩 어떤 사연을 위해서 모으기도 하고요. 너무 예뻐서 또 이렇게 구입하기도 하는데 한 80여 개 정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1: 특별히 애정이 가는 게 있나요?
0: 특별히 애정이 가는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자수 앞에 놓아진 자수가 또 제 마음에 와닿는 것들도 있어서 있는 것 같아요.
1: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머니들이 네. 하나하나 하셨다는 생각만 네네. 해도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정말 또 아름답게 이렇게 전통이 내려가니까는 너무 좋네요. 작업실에서 가장 또 애정하시는 작품은 사실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 남편의 네. 작품도 아니고 네. 선생님, 스승님의 맞아요. 작품이었죠. 네. 미나를 가르쳐주신 분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지산 김상철 스승님이시고요. 1세대 미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 저를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전통을 기반으로 작업하시면서도 이것은 꼭 지킨다라는 뭐 기준이 있나요?
1: 작업하면서 이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전통을 대해야 되는 어떤 진정성 있는 태도, 그게 제가 지켜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1: 저는 여러 목표들 중에서요, 이제 좋은 작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많은 어떤 민화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도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작가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화가 가지고 있는 있던 선함이 있잖아요. 그 선함 안에 저의 이야기를 담아서 제 작업을 봤을 때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 가정도 화목하게 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목표를 갖고 좀 작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충분히 지금의 네, 작가님의 네. 작품들 봐도 벌써 그 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네. 삶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선조들의 삶을 담아낸 민화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술로 녹여내는 문선영 작가님의 삶을 저희는 오늘 토크룸에서 잠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0: is called the Naples of the East for its beautiful harbor. As a natural archipelago, Tongyeong's cluster of islands are surrounded by the Blue Sea. Among the islands, Mirukdo Island stands out. The island is connected to the mainland by two bridges and an undersea tunnel. To get the full experience of the charming archipelago, then you must visit Mirukdo Island.
1: 이곳 미륵도는 바닷물이 이제 들면 섬이 되고 또 썰물이 되면 이제 육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통로에 통영 운하를 만들었고요. 또 해저 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신화 SB의 전신인 최기호 조선소가 1946년도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멸칠선과 목선을 만들다가 1970년도에 들어서 최초의 철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When you think of Tongyeo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how it i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But it also happens to be the center of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Being a major contributor to the economy, the boom cycl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rectly impacted Tongyeong's economic growth.
2: Tongyeong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조선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화조선소라고 하면 통영의 많은 세수의 한 또 축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 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조선소의 이 부지들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한 중간에 또 역량을 하는 공간이었고.
0: Small and large shipyards were clustered around Mirukdo Island because it offered natural conditions that are a boon to shipbuilders. People trying to make a livelihood gravitated to the shipyards where there were jobs. Stories that came out from this concentration of workers told how prosperous the place became.
3: Before that, there were a lot of people working here, so it was difficult to go here.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렸던 곳인데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차들이 많고 이제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이 거리 자체를 오기가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죠.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나중에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나중에 느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성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화조선도 마찬가지고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통영에서 생업이었는데 그 생업이 다 중단이 된 거죠.
0: Many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worldwide declin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mmed the once bright future of Tongyeong. Some shipyards held on to hopes of a rebound, but they were unable to stay afloat. But these abandoned shipyards have been repurposed and now welcome back Tongyeong residents.
1: 이곳은 1946년 작은 조선소에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서 올랐던 신화 SB 조선소의 본관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업이 세탐에 따라 신화 SB도 어려워졌고 5천 명의 근로자가 대거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파산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누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첫 단추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입니다.
0: The former headquarters of a shipyard that once supported the local economy. Today, it no longer plays any major role after experiencing a boom-to-bust cycle. However, this building remained, biding its time. After undergoing a revival, now it is bringing new value to Tongyeong. Like the boom times, Tongyeong needed a boost to reinvigorate the town.
1: 동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예전 신화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공 창업 지원 공간이다 보니 큰 뼈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제외한 모든 층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1층은 아톨통, 갤러리, 지역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고요. 2층은 창업 카페, 3층은 세미나실, 미디어실, 그리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라운지가 있습니다. 4층은 창업 랩실들이 23개가 있고요. 5층은 지역관광협업센터,

0: 자매한 여행 라운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그리고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해피랑, 6층에는 옥상 정원과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 The Dongyang Restart Platform sounds like a place where people are encouraged to make a fresh start. The REST in Restart stands for tourism and travel, while ART stands for culture and arts. Like its namesake, it's about starting again. An abandoned shipyard that no longer supports the livelihoods of people has been repurposed to offer employment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2: 제가 컨셉이 우리 자원을 활용한 걸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곳이기다 보니까 이 공간도 폐조선소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공간이 됐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1: The story of an abandoned shipyard that has now become a place of hope and dreams after years of despair. You will find people working hard to drive progress in Dongyang. There is one tenant company that is dedicated to the culture and art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Dongyang's cultural legacy.
3: The 내 저희들 업체를 차릴 이유는 아무래도 영구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 어렵다라기보다는 통영이 아무래도 무형문화재가 8개나 있는 지역의 아주 문화, 역사, 예술 쪽으로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1: The Dongyang Restart Platform is serving as a hub for culture and the arts in Dongyang, as well as driving tourism. Under the belief that bringing together motivated people in the cultural space will move Dongyang in a new direction.
3: Jota. 그런 공간이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입주했으니까 많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하나의 업체만 있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1: Tenant firms in Dongyang Restart Platform share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to prosper together. While the entrepreneurs started businesses to better their own lives, it is still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Dongyang. Sharing your problems with others can lead to a breakthrough in solving them.
3: Last year, we had a meeting once a month with the tenant groups. We introduce ourselves and introduce our strengths to the tenant groups, and we create a tim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at was probably the best thing. And by doing that, we share our strengths with the tenant groups, and we create a tim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So, we can connect with each other in Dongyang and connect with each other in Dongyang.
1: While entrepreneurs make the Dongyang Restart Platform their permanent office, other people use the space how it suits them in a more organic way. The co-working space is on the fifth floor and named Happy Lang,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희랑, meaning a hill above the sea, and happy. It is a collaborative workspace as well.
4: 통영이 좀 정취를 느끼면서 좀
2: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소를 이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폐조선소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이렇게 무심 풍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버려진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꾸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름이 리스타트인데 저는 그냥 뭐 재창업 정도로만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레스트 휴식의 레스트하고 아트 그 아트적인 게 합해서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3의 언어로 이제 재취업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했는 것 같은데 통영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1: 많은 brainstorming sessions were held when converting the old shipyard into a useful community space. It was decided to create a space that could offer new opportunities to locals and laid-off shipyard workers while also bringing in tourists.
4: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듣다가 4층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희망을 정말 원했었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1: The place offers people who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통영 a way to pursue their dreams And the tenants who have moved here are using their skills to teach others. This is the value created by the 통영 Restart platform, where everyone prospers.
5: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도 이제 조선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선소 건물인지 모를 만큼 좀 깔끔했고 막 이런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라고만 생각했고 진짜 신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 조선소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공간도 활용 잘하고 네, 되게 좋은 취지를 가진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One of the tenants at the 통영 Restart platform supports the dreams of young creators. The founder has been producing one film a year with content that leverages 통영's identity. Perhaps one day, 통영 will become renowned for its film industry.
6: 영화 찍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기회죠.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이런 사무실이 생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생겼다는 거니까 서로 그냥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쉼터 같은 느낌의 공간이 돼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엔 좀 불안하게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Every year, people brimming with dreams and aspirations find their way to the 통영 Restart platform. And the more they come, the more 통영 will be known as a town for entrepreneurship and job opportunities.
7: 다양한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어울리는 행사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거는 요 근방의 시민들이 교육 이런 거는 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여기 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그렇고 좀 더 많은

0: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1: There is also a place where teens can pursue their dreams. It lends support to boys and girls in Tongyeong who want to become musical actors. Learning and practicing in this small space,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Tongyeong.
2: Here, 연습한 친구들은 통영에 있는 여러 문화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권위 있는 뮤지컬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좋은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저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뭐 뚜렷한 뭐 학원도 아니었고 원래 뮤지컬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연습실을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서 통영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타 클래스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예, 저희 아이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좋은 뮤지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1: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everyone at Tongyeong Restart Platform will converge around a single dream. To carve out a new role for the old shipyard in a nod to the shipyard's legacy, people are working hard to achieve a sustainable future.
3: Mm-hmm.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들을 좀 한쪽에 조성을 해주고 이곳에서 우리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 되기를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걸 뭐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의미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공간으로 다 재생을 시키면서 이 공간들을 살리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이곳에서 수고하신 수많은 피땀을 흘리는 그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The aspirations of the local people of Tongyeong have fueled a beautiful renaissance of the former shipyard headquarters to create value in which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dutifully supporting.
4: 저는 이 건물을 제 집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이 더 예쁘고 멋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소 그만두고 굴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통영에 있으려고 해봤는데 저한테 이 공간은 좀 저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뭔가 좀 기대감을 심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1: Even though the town went through a time of crisis,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now setting an example as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success story. We're hoping to hear more about it in the future.
0: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내는 게 맞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공유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저희가 참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발전도 되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5: 안내자? 저한테는 안내자입니다. 모르는 길, 아니고 안 가본 길.

0: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정보를 줘서 가게 해주고 그러고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계기도 있고 이 안에 사람들까지도 협력하거든요.
1: 신화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많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대체할 만한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 또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인 만큼,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에서 이게 창의적인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의 막, 좀 다양하고 힘 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A space that had experienced a boom and bus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of hope and rejuvenation for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people making efforts to breathe new energy into Tongyeong, we wholeheartedly support the ongoing story of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new path it is creating.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at can fulfill,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1: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생긴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R&D,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확산, 환경보건과 환경피해구제, 기업 ESG 경영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유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y supporting the innovative growth of Korean green businesses, it has strived hard to popularize leading-edge environmental technologies to the global market.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connect environmental industries with markets.
1: 해외 수출 또는 수주를 희망하는 환경 기업에게 개도국 마스터 플랜, 녹색 기술 현지 실증 등의 지원 사업과 다자 개발 은행과 협력을 통해 정보 제공,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현지 실증, 재원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은 계속해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 For the manufacturing of ships and automobiles, specialized paint drying techniques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osion. However, a huge number of chemicals are produced during the painting and drying stages. NRTEC has developed innovative drying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reducing air pollutants. We introduce NRTEC, which has suggested cutting-edge solutions to build a sustainable environment. NRTEC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dry the surfaces through radiation waves instead of heating the air. The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decreasing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he firm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2: NRTEC은 2002년 설립 이후 소음 진동, 열유체, 구조 해석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친환경 기자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육상 발전소 및 조선 해양 분야의 소음 저감 설비, 선박 엔진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 설비 등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복사파를 활용한 도장 건조 설비인 WSD를 상용화하며 에너지 절감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convert electric energy into far infrared radiation, and it can transfer heat directly to various structur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paint drying method, which uses hot air, it consumes a lot of energy and generates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However,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ore than 50% an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cost by up to 87%.
3: 기존 열풍 건조 방식은 건조 챔버 내부의 공기를 먼저 가열하고 이 가열된 공기가 피도물과 도막에 열을 전달하여 도로의 건조 그리고 경화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챔버 공간 전체를 가열해야 하므로 열 손실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원적외선 건조 방식에 비해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당사의 원적외선 복사파 발생 장치는 전자레인지가 특정 대상에만 에너지를 전달하여 가열한 원리와 유사하게 원적외선 복사파 에너지를 피도물 도막과 표면에 직접 전달하여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0: Tests have shown that the drying method, which uses far infrared radiation, can increase the

0: surface temperature more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case of the painted steel plate, the surface temperature is over 20 degrees Celsius higher than the unapplied plate. It means that the company's drying solution can transfer heat more effectively.
1: 원자핵은 복사란 가열된 복사체에서 발생된 원자핵은 에너지가 공기를 매개하지 않고 도장 대상물에 직접 전달되어 열로 흡수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건조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그리고 CO2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Before the production of facilities, the firm thoroughly analyzes the structures and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lso, it has followed the required drying conditions and checked the expected energy saving effect as well.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ut down on energy consumption and reduce carbon emissions.
1: 생산 공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사체 표면에 고방사율의 세라믹을 코팅하고 건조 그리고 열 처리를 통해 복사체의 코팅층을 완성합니다. 이후 외부 케이싱과 곡면 반사판을 제작 조립하고 복사체에 발열체인 시즈 히트를 삽입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삽입과 단자부를 조립하여 발열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조립을 완료한 뒤에 성능 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100% 확인한 뒤 포장하여 납품합니다.
0: NRTEC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pply its solution to a wider range of 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const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s of its products by collecting the data on drying temperatures and far infrared radiation waves.
1: 현재 당사는 건조 시간 단축, 건조 효율 향상과 CO2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영역에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핵은 발생 장치 자체의 성능 및 기능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챔버 벽면 반사판 구조의 형상과 원자핵은 발생 장치 배치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선박 블록 도장 건조에 적합한 이동 건접용 도장 건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기화인 도료 건조 공정과 전용 설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단순한 원자핵은 발생 장치 개선을 넘어 도장 건조 설비와 일반 도료에서 무기화인 특수 도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production have grown in significance in varied global industrial sites. Despite the tightened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have garner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Japan and the US. And the firm has achieved an increase in export.
2: 저희 NRTEC의 목표는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적외선 복사파 건조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대기 환경 개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신뢰할
0: NRTEC has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l around the world.

0: 안녕하세요.
1: 팬이에요.
0: 저 진짜 그 너무 메이크업으로 너무 유명하시니까요. 유튜브에.
1: 저는 항상 약간 유튜브랑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이제 학교 졸업했죠?
0: 네, 학교 졸업했어요.
1: 학교에서 맨날 노는 걸 많이 봐가지고.
0: 이제 근데 학교 등교하고 할 때 약간 신입 메이크업 보면서 이렇게 등교도 하고.
1: 한창 메이크업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 유치원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0: 근데 그때도 되게 핫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또 핫하시니까 많이 보고 있죠.
1: 살아남았습니다.
0: 저희가 또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서 메이크업 오버를 시켜드리고 맞아요. 아이돌처럼도 바꿔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저 너무 기대되고 너무
1: 영어로 자기소개.
0: 네. Hi, my name is Jenny Pai. I'm Amora. And nice to meet you. 누가 온 것 같은데? 아기가 왔어! 아기가 왔어!
1: 안녕하세요!
0: 안녕!
1: 이쪽으로. 너무 귀여운데?
0: 아기가 올 줄 몰라.
2: 첫 게스트부터.
0: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3: 네, 제 이름은 니콜이라고 합니다.
0: 니콜.
1: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3: 제가 한국말을 5년 동안 배웠거든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0: 아빠 한국 사람. 헌혈이에요.
3: 야.
1: 글로벌 역시.
0: 그러면 따라하고 싶은 아이돌이나 바뀌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3: 저 K-POP 데몬 헌터스 루미예요.
0: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캐대원 진짜.
1: 캐대원이 근데 그게 니콜이 봤을 때는 재밌어요?
3: 네, 완전 재밌어요.
1: 어떤 게 재밌어요?
3: 저는 약간 로미가 노래할 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뻐요.
0: 신 언니께서 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 마법의 손을 가졌기 때문에.
1: 오늘 어깨가 무겁네요. 네.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피부와 외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3: 환영하죠.
1: 가자.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0: 여기로?
1: 이쪽으로.
0: 여기로. 여기로. Let's go. 캐대현으로 바뀌어보자고.

0: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모는 선생님, 선생님은 신입 선생님은 눈이 안 좋아서 무한히 와서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1: 오, 안경 써도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보니까 저는 이제 렌즈를 끼면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방송에 나오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
1: 방송이 나와요?
0: 방송에 나왔었어요.
1: 우와.
0: 유튜브도 하고 TV에도 나왔었어요.
1: 와 진짜 레전드.
0: 감사해요. 살아남았습니다.
2: 그럼 이제 안경도 쓰셨으니까 이렇게 루미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지금 루미 메이크업을 보면 일단은 특징이 보라색 라인이 있어요. 눈에 보면은
2: 이게 블랙이 아니에요?
0: 블랙 라인도 있는데 스킨? 보라색도 있고.
1: 네 그리고 여기 눈
0: 등쪽에 그거 찍어줄게. 그거 이따가 쬐끔한 거 붙이면 되겠다. 그죠?
1: 네 맞아요. 여기 눈 쪽에
2: 캐리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디테일을 다
0: 잘 안 해. 그다음에 립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인데 약간 반짝이는 핑크색이고요.
1: 약간 노란색과 섞인 느낌.
0: 맞아 맞아 섞을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니콜이는 아직 어리니까 피부 화장은 두껍게 안 하고요. 로션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진짜 뭐 결점이나 뭐 그런 거를 사실 가릴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좀 어린이 피부에 좀 안전한 페이스 페인팅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래쉬를 근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한번 해보고 따가우면 떼줄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워요.
1: 아, 괜찮아요. 근데 시원해요.
0: 시원해?
1: 네.
0: 아, 얼굴이 완성형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살짝 반짝반짝한 로션 바를게요.
1: 네, 진짜 기대돼요.
0: 한국어를 진짜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구나.
2: 그리고 또 니콜이 혼혈이라서 한국이랑
0: 엄마랑 아빠랑 또 대화하시는 게 있으니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신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1: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Син.
0: 너무 어려워.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Здравствуйте.
2: Здравствуйте.
0: Здравствуйте. 혼자 웃고 있지 말고 진지하단 말이야.
2: Здравствуйте.
1: 네, 이거면 충분해요.
2: 진짜요?
1: 네, 이 정도면 러시아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네.
0: 자, 이제 보라색을 눈에 페이스 페인팅을 살짝 올릴 거예요.
2: 약간 루미처럼.
0: 루미처럼. 벌써 예뻐. 벌써 끝났어, 끝났어.
2: 마르고 있어, 마르고
1: 그래요?
2: 있어.
1: 그래요?
0: 안질, 안질. 이제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제 눈썹 색깔을 이제 보라색으로 살짝 바꿔볼 거예요.
2: 눈썹을요?
0: 응, 머리가 색깔이 또 보라색으로 바뀔 거니까 머리랑 눈이랑 맞춰서.
2: 머리도 루미처럼?
0: 오, 완전히.
2: 오늘 끝나고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0: 전개면에다가
2: 아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인
0: 네 라인 그 윗면? 라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그리고 눈 앞머리로 갈수록 반짝이를 살짝 넣어서 이쪽에는 살짝 블루 느낌으로
2: 색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좀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색깔이나 질감을 다르게 해주면 좀 우와. 간단하면서도
2: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스티커 같아요.
0: 눈 떠볼까요?
1: 네.
0: 눈 떠볼까요?
1: 오, 너 반짝거리네요.
0: 반짝거리죠.
2: 예쁘죠?
1: 네.
0: 이 정도면 사실 눈 화장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눈 앞에 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큐빅.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2: 루미처럼.
0: 자, 눈을 감고 있으면 여기다가 또. 어, 좋았어. 좋았어.
2: 이 큐빙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쁘다.
2: 눈 앞에.
0: 그리고 이제 다른 큐빅들이 많이 붙이자고 우리 준비한 게 많으니까.
1: 네. 와, 이렇게
0: 예쁘죠? 너무 예쁘지?
1: 여기에 예쁜 거 진짜 많아.
0: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할까?
1: 여기 달.
0: 별.
1: 달? 달. 별. 아니면 여기 리본 같은 것도 있고.
0: 리본 해줄까?
1: 아니야, 꽃도 있고. 가능하면 요 리본, 여기 리본. 쪽에 리본을 오징어로 붙이고 싶어요.
0: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눈꼬리다, 네. 눈꼬리.
1: 네, 맞아요.
0: 눈꼬리. 딱 지금 왔어.
1: 붙이면 될 것 같아요.
2: 이렇게 하니까 더 예쁘다. 예쁘다. 양쪽에 하는 거예요?
0: 대박, 양쪽에 하려고요.
1: 이것도 예쁘고.
0: 예쁘지, 이거랑.
2: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러셔를 하는 거죠?
0: 블러셔입니다.
2: 여기는 일부러 핑크색 느낌으로 주신 거예요?
0: 핑크랑 살짝 또 섞었어요.
2: 하이라이터?
0: 반짝이.
2: 하이라이터는 이쪽에 바르는 게 예뻐요?
0: 약간 제일 높은 치크에다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예쁘죠? 살짝 푸릇빛이 나는 또 하이라이터를 살짝 올려볼게요.
1: 오. 안 돼, 안 돼, 안 돼.
0: 입은 정말 입은 반짝이는 게 필요해.
2: 마음에 들어.
1: 네,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0: 딱 연령대에 딱 맞춤 메이크업. 맞춤 메이크업.
1: 화장하는 실력이 장난 아니다.
2: 제가 말했죠. 마법의 손이라고. 뭐든 네. 다 누구든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립은 이런 색깔 어때요? 핑크색인데 완전히 반짝이는 핑크색.
2: 근데 이번 메이크업에서 되게 전체적으로 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사이버틱한 느낌이라고 설명하면 제일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색깔? 예쁘죠?
1: 진짜 예뻐요.
0: 진짜 예뻐?
1: 네.
0: 우리 계속 어린이만 모집하죠?
3: 광택이랑 전반적으로 발려진 펄 느낌이랑 너무 잘 맞아서.
2: 똑같은데?
0: 저 이제 진짜 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2: 거의 다 돼가고 있어.
0: 진짜 찐 하이라이트. 코리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2: 뭐예요, 다음은?
0: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겠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냐면 변신을 하는 메이크업. 캐대원에서 막 저주 걸리면 막 거미줄 같은 거 올라오면
2: 문양처럼 이렇게
0: 이렇게 올라온다?
2: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무것도 안 보이지?
2: 네.
0: 이걸 그려줄 거예요.
1: 그래요?
2: 이게 뭐죠?
0: 잘 봐.
1: 헐
0: 이게 이제 특수 분장 재료예요. 피부에 써도 안전한 재료긴 한데 제니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2: 너무 좋아요.
0: 번개 모양을
2: 그래서 목에도 조금 같이 해줄게요.
0: 살짝 보면서 해볼까? 오, 보인다.
2: 오,
0: 보인다. 보인다.
2: 내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녀야겠네요.
0: 약간 좀 보여주려면 밤에 이제 촬영할 때 아. 우리가 또 유튜버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가
2: 완전 숨겨진 같아요. 귀여운 포인트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1: 네, 진짜.
2: 이제 문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포인트로 트러블 패치 같은 것도 요즘 유행하니까 트러블이 안 나도 이렇게 패치로 얼굴을 많이 꾸며주거든요.
0: 또 요즘 세대는 달라. 주머니 붙여도 예쁘겠는데 하나?
1: 그렇겠네요.
0: 이 나이 때 원래 붙이는 걸 참 좋아하지.
2: 예쁜데?
0: 메이크업이 끝났을까?
2: 드디어
0: 완전히 루미가 되기 위해서는 또 네. 헤어랑 의상까지
2: 그죠
1: 맞아요 되거든요.
2: 제가 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루미로 가자. 바꿔드릴 겁니다.
0: 가자!
1: 가자!
2: 너무 기대되는데?

0: 아, 역시 메이크업은 아니, 거들 뿐.
1: 아니에요. 메이크업이랑 이 헤어랑 아웃핏이랑 완벽해. 완전 룸이 그냥
0: 너무 룸이. 예뻐.
2: 진짜 오늘은 내 최애가 낼 수 있다니 진짜 고맙고.
0: 아니 이게 딱 그 메이크업의 이 반짝이 느낌을 헤어에서도 좀 살렸거든요.
1: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0: 여기도 좀 반짝이 하는데 반짝이 좋아해? 반짝이?
2: 네,
1: 반짝반짝한 거. 이제 저희 챌린지 찍으로 가야 챌린지? 되거든요. 네, 이제
0: 제니님의 아이돌이, 전문 분야.
1: 네, K-POP 아이돌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쁜 영상을 남겨봅시다.
0: 대박.
2: 좋아요. 와!
0: 아, 메이크업이 잘 보이네.
1: 이 메이크업이랑 맞아. 헤어를 잘 보이려고 맞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
2: 너무 예뻐.
0: 감동 왔어.
2: 진짜 예쁜데요? 오늘 루미로 변신할 수 있어서 진짜 놀랍고 감사했어요. 제 화장은 혜준 씨님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제 영상을 찍어준 제니님에게도 엄청 감사드려요. 영상 찍어줘서.
1: 루미 완전 성공!
0: 성공!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뭐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Sol, which has produced premium sources and power-type products. Also, we look into Tewa Food, a four-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produces Korean traditional chan, or fermented pastes. And we explore Home Steelhouse, a developer of safe, economical, and durable residential structur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Sol specializes in producing sauces and powder-type product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kinds of dishes. By using fresh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provided customized sauces that can satisfy the clients. Also, the firm has constantly boosted investment to maintain stable supply and develop premium products. We explore Sol, which has contributed to raising the quality of food. The headquarters of Sol are located in Yongi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achieved growth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improved product quality. By using selected raw materials and having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the firm has provided optimal recipes to the clients.
2: 저희 소울은 B2B 소스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2015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력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함께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내는 맞춤형 솔루션 역량을 보유한 식품 기업입니다. 특히 외식 산업과 유통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1: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Sol has produced a wider range of products that can fulfill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t has mainly developed sauces that can be used for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uisines. The convenient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original flavors of food have enjoy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Seasoning blends for chicken and pork cutlet sauces have especially gained a lot of popularity among people in all ages.
3: 소울 제품의 가장 큰 경쟁력은 폭넓은 품목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맞춤형 소스 개발이 저희의 핵심 역량입니다. 단순히 타 제품과 비슷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맛을 정확히 구현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아져가는 글로벌 간편식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 및 간편 조리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3: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4: 소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3: 소우루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2: 소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소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소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1: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Pind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수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Kompyo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a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4: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5: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6: 저희 연구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줄 간편 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1: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범일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0: Tewa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Ch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interme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re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
1: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1: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 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2: 저희 세움 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u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3: Seum Steel은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 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u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construction field by developing premium steel-framed houses. And i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인 선거라. 선다.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선거라!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함께해 주세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0: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1: News, the Daily Report. From current developments in Korea to various stories from around the globe, we highlight the context of major issues with a balanced analysis and on-the-ground reporting. Keep up to date with today's headlines on the Daily Report. All about K-culture at a glance. K-Culture Minutes. Experience the latest trends, K-Now. Meet those who are making an impact, K-People. Immerse yourself in the world of Korean cinema, K-Story. And watch unforgettable performances, K-Stage. Discover the rich original charm of K-Culture. The Art of Pairing. A unique, tasty journey with Michelin star chef Fabrizio. He sets off to create that perfect pairing of K-food, inspired by the people he meets across Korea. A delightful match of seasonal flavors and traditional liquor. Indulge in K-food through a special dining experience.
2: Simply K-pop!
1: Simply K-pop. Bringing artists and fans together through music. A festival of captivating performances and live sounds. Dive into the real rhythm of K-pop that's taken the world by storm. A weekly show that connects the world on one stage, Simply K-pop.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The island is connected to the mainland by two bridges and an undersea tunnel. To get the full experience of the charming archipelago, then you must visit Mirukdo Island.
1: 이곳 미륵도는 바닷물이 이제 들면 섬이 되고 또 썰물이 되면 이제 육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통로에 통영 운하를 만들었고요. 또 해저 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신화 SB의 전신인 최기호 조선소가 1946년도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멸칠선과 목선을 만들다가 1970년도에 들어서 최초의 철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When you think of Tongyeo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how it i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But it also happens to be the center of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Being a major contributor to the economy, the boom cycl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rectly impacted Tongyeong's economic growth.
2: Tongyeong경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조선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화조선소라고 하면 통영의 많은 세수의 한 또 축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 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조선소의 이 부지들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한 중간에 또 역량을 하는 공간이었고.
0: Small and large shipyards were clustered around Mirukdo Island because it offered natural conditions that are a boon to shipbuilders. People trying to make a livelihood gravitated to the shipyards where there were jobs. Stories that came out from this concentration of workers told how prosperous the place became.
3: Before that, there were a lot of people working here, so it was difficult to come here.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몰렸던 곳인데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차들이 많고 시간대에는 그 이 거리 자체를 오기가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죠.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나중에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나중에 느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성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화조선도 마찬가지고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통영에서 생업이었는데 그 생업이 다 중단이 된 거죠.
0: Many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worldwide declin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mmed the once bright future of Tongyeong.
4: 이
0: 이곳은
5: 1946년 작은 조선소에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서 올랐던 신화 SB 조선소의 본관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업이 세탐에 따라 신화 SB도 어려워졌고 5천 명의 근로자가 대거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파산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누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첫 단추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입니다.
0: The former headquarters of a shipyard that once supported the local economy. Today, it no longer plays any major role after experiencing a boom-to-bust cycle. However, this building remained, biding its time. After undergoing a revival, now it is bringing new value to Tongyeong.

0: Like the boom times, Tongyeong needed a boost to reinvigorate the town.
1: 동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예전 신화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공 창업 지원 공간이다 보니 큰 뼈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제외한 모든 층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1층은 아톨통, 갤러리, 지역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고요. 2층은 창업 카페, 3층은 세미나실, 미디어실, 그리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라운지가 있습니다. 4층은 창업 랩실들이 23개가 있고요. 5층은 지역관광협업센터, 남해안 여행라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해피랑, 6층에는 옥상정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0: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sounds like a place where people are encouraged to make a fresh start. The REST in Restart stands for tourism and travel, while ART stands for culture and arts. Like its namesake, it's about starting again. An abandoned shipyard that no longer supports the livelihoods of people has been repurposed to offer employment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2: 제가 컨셉이 우리 자원을 활용한 걸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곳이다 보니까 이 공간도 폐조선소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공간이 됐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0: The story of an abandoned shipyard that has now become a place of hope and dreams after years of despair. You will find people working hard to drive progress in Tongyeong. There is one tenant company that is dedicated to the culture and art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ongyeong's cultural legacy.
3: The reason why we have a company in the area is because of the research is in the area. It might be that there is a reason for this situation. But Tongyeong is also a 무형문화재가 8개나 있는 지역의 아주 문화, 역사, 예술 쪽으로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0: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serving as a hub for culture and the arts in Tongyeong, as well as driving tourism. Under the belief that bringing together motivated people in the cultural space will move Tongyeong in a new direction.
3: Jota. 그런 공간이었고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입주했으니까 많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하나의 업체만 있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0: Tenant firms in Tongyeong Restart Platform share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to prosper together. While the entrepreneurs started businesses to better their own lives, it is still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ongyeong. Sharing your problems with others can lead to a breakthrough in solving them.
3: Last year, we have a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입주단체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쪽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조인을 함으로써 통영시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연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0: While entrepreneurs make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their permanent office, other people use the space how it suits them in a more organic way. The co-working space is on the fifth floor and named Happy Lang,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기랑, meaning a hill above the sea, and happy. It is a collaborative workspace as well.
4: 통영이 좀 정취를 느끼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소를 이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폐조선소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이렇게 무심 풍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버려진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꾸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름이 리스타트인데 저는 그냥 뭐 재창업 정도로만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레스트, 휴식의 레스트하고 아트, 그 아트적인 게 합해서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3의 언어로 이제 재취업,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했는 것 같은데, 통영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0: 많은 brainstorming sessions were held when converting the old shipyard into a useful community space. It was decided to create a space that could offer new opportunities to locals and laid off shipyard workers while also bringing in tourists.
5: 교육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듣다가 4층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희망을 정말 원했었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0: The place offers people who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Tongyeong a way to pursue their dreams. And the tenants who have moved here are using their skills to teach others. This is the value created by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where everyone prospers.
6: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도 이제 조선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선소 건물인지 모를 만큼 좀 깔끔했고, 막 이런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라고만 생각했고, 진짜 신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 조선소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공간도 활용 잘하고, 네, 되게 좋은 취지를 가진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One of the tenants at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supports the dreams of young creators. The founder has been producing one film a year with content that leverages Tongyeong's identity. Perhaps one day, Tongyeong will become renowned for its film industry.
7: 영화 찍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기회죠.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이런 사무실이 생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니까, 서로 그냥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쉼터 같은 느낌의 공간이 돼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엔 좀 불안하게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이 공간은 좀 저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1: Even though the town went through a time of crisis,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now setting an example as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success story. We're hoping to hear more about it in the future.
2: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내는 게 맞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공유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저희가 참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전도 되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3: 안내자? 저한테는 안내자입니다. 모르는 길 아니고 안 가본 길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정보를 줘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계기도 있고 이 안에 사람들까지도 협력하거든요.
4: 신화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많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할 만한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 또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인 만큼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에서 창의적인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의 막 좀 다양하고 힘 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A space that had experienced a boom and bus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of hope and rejuvenation for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people making efforts to breathe new energy into Tongyeong. We wholeheartedly support the ongoing story of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new path it is creating.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야, 아침 공기 시원하고.
1: 아니, 삭쌤. 네. 오늘 이곳은 어디인가요?
0: 여기가 바로 낙동강이 여기서 흘러나가는 네. 안동호임.
1: 아, 이게 안동호예요?
0: 네. 멋있죠?
1: 와,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가지고.

0: 아니, 보니까 그렇게 뭐 길도 있고.
1: 맞아요. 오.
0: 확실히 위에서 보는 거나 또 내려와서 보는 거나 또 이게 또 맞아요. 다릅니다. 또
1: 여기가 지금 이 호수 바닥에다가 기둥을 박은 게 아니라 네. 이게 떠 있어요.
0: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네.
1: 오, 너무 약간, 심하게 네, 움직이면 네. 움직일 수 있어요. 이 호수도 수위가 우리나라는 계절 따라서 강수량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1: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거를 고정해 놓으면 이게 잠겨버릴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거를 물에 뜨게 설치를 해서 어느 시즌에 와도 여기를 걸을 수 있게. 이게 길이가 무려 1km나 됩니다.
0: 1km요? 네. 되게 신기하네요. 와. 깊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호수는 또.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게 네. 또 겨울 말고 약간 계절 바뀔 때 이럴 때 오면은 네. 이 시간이면 이 위로 물 한 개가 쫙 펴 있을 거라고.
0: 새벽에 딱 오면.
1: 새벽에.
0: 아. 아니 근데 탁쌤.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곳 선정 수상길에 네. 뭔가 좀 슬픈 사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맞아요.
0: 무슨 사연이 있죠, 여기는?
1: 여기가 이 호수 아래쪽에 네. 마을이 있습니다.
0: 여기 밑에가요?
1: 밑에. 그래서 안동 댐을 만들면서 네. 여기가 수몰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네. 댐 건설 이후에 물 수위가 올라가가지고 원래 있던 마을이 없어진 거예요.
0: 생겼구나. 네. 아.
1: 여기 지금 사진이 있네. 네.
0: 아, 수몰 전 항공 사진이구나.
1: 네. 수몰 전에.
0: 아.
1: 야, 이게 1971년에 찍은 사진이네, 이게.
0: 그럼 지금 이만큼 다 잠긴 거예요?
1: 그렇죠.
0: 엄청 컸네요, 그래. 마을이. 네. 1번이 이제 여기가 향교, 뭐 예안 황교 있었고 2번이 여기가 이제 송곳 고택이라고.
1: 고택이 또 하나 있었네. 이육사 생가도 이때 잠겨버렸네.
0: 이육사 생가, 와. 아니 뒤쪽도 보면 무슨 국민학교라고 써있거든요, 지금.
1: 아, 이때 사진이다. 예안 국민학교.
0: 네. 이곳이 그 예안 국민학교가 있었던 자리라는 거잖아요. 다 사진이네요, 그때
1: 당시에. 이런 추억들이 네. 사진으로만 남은 거죠, 이제.
0: 와... 근데 지금 졸업하신 분들은 이 학교 자체가 지금 이 밑에 수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마음이 좀 아프시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마을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 같은데.
1: 여기도 성비야. 근데 이 마을 이름이 네. 옛기 마을이래요.
0: 옛기 마을이요?
1: 옛기.
0: 혹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상기를 보고 왔잖아요. 네네네. 거기가 이제 마을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사셨던 분들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옛기 놈들아. 어? 내 마을 어디 갔어?
1: 마을 없애버려.
0: 이것들이 아주 그냥 옛기 해서 그래서 옛기 마을 아니에요?
1: 근데 그거보다는 네. 뒤에 보시면 지금 네. 예술에 끼가 있는 마을.
0: 아, 그래서 앞에 옛자랑 끼를 따서 옛기 마을이군요.
1: 옛기 마을. 아,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네. 이 예술에 끼가 담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0: 혹시 동네 주민분들도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막 끼가 있으세요? 아, 막 끼? 예술에 막 이렇게 행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너무 예쁩니다.
1: 요소에 요소에 이렇게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0: 그러니까 거의 보통 옆에만 그리잖아요. 벽화가
1: 바닥을
0: 바닥까지 이렇게
1: 트리
0: 그려놔가지고.
1: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 맛이 안 나고,
0: 네,
1: 올려다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정말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0: 흐르는 것처럼. 네, 여기는 진짜 다 사진 맛집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바다 거북도 있고.
1: 어? 돌고래. 거북이 등에 한번 타고 있어봐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좀 더 이렇게 거북이 목에 이렇게 손을 대고.
0: 이렇게, 이렇게.
1: 어, 그렇지, 그렇지.
0: 네, 이렇게.
1: 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0: 가자, 용왕님한테 가자.
1: 아니, 느낌이 좀 그거보다는 네. 약간 뭔가. 이렇게 해서
0: 어 그러네 여기서 봐야 저기네
1: 와 거북이가 엄청 빨라요 와 얼른 빠른 거북이 어 바람이 날리고 있어 바람이 날리고 있어
0: 저 주민분들 지금 있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촬영 중이라서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서 동원이 이상하게 쳐다보셔가지고
1: 날 등만 죽이고 있나 아 또 네. 배 한번 타셔야죠.
0: 배요. 아 이것도 제가 잘 타죠. 네. 이걸 타고 한번 안동호 한번 가볼까요? 자, 아니지. 그게 문제가 아니지.
1: 아 뭔가 있었어?
0: 다다다다다. 자, 자 갑니다. 출발. 어기 어디여 차. 어기 어디여 어기 어차 뱃놀이 가자 한다 자 가자 안동으로 출발 야 확실히 뭐 벽화도 보고 바닥에 또 뭐 그림도 다 봤지만 확실히 예술인 마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옛기마을 할머니 도자기 공방이 있어요.
1: 할머니 도자기 공방이네.
0: 할머님들이 그렇게 도자기 만드시나 봐요.
1: 이 마을 할머님들이 하시는 모양인데 네. 그러면 이 할머님들 중에 과거에 그 수몰지구에 사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0: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많이 뵙던 분인데.
0: 예.
2: 가수 가수.
0: 아 예 맞습니다. 예 신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 아니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이런 그 금고 같은 것도 있고 네. 아 열어보니까 안에는 네. 휴지가 네. 아주 중요하게
0: 야.
1: 네, 엄청 중요한 휴지가 지금 보관이 됐어요
3: 여기가 옛날에 뭐 하던 데였어요?
4: 아 여기 옛날에 우체국 자리입니다
3: 우체국?
4: 여기 우체국은 저기 수몰대 해가지고 수몰대에서 올라와가지고 아. 1975년도 아. 네. 올라와가지고 1999년도 10월 1일에 예, 폐국이 됐습니다
3: 잠시만요 혹시 예. 우리 어머님도 수몰 지역 출신이세요?
4: 예예예 수몰 대기는 76년도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저기 서울로 살았어요
3: 와보시니까 고향이 없어진 거잖아요
4: 예예예 예, 예.

0: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정말 그때가 살기 좋았고 지금 뭐 하회 마을이 네. 예,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그 마을보다 더 아름다운 영국 같은 우리 마을이었어요.
1: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예, 예. 사라진 거, 그 고택들이 엄청 네, 많았잖아요.
0: 저기 있는 저 그림은 제가 이제 우리 숨을 들이기 전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린인데
2: 이게 옛 추억 때 그 마을에 있었던 그림이고 옆에는
3: 선성 수성들
2: 수성기를 그리신 거고요.
4: 오늘 채용할 종목은 우리나라 전통 차사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자, 이렇게 자꾸선 마시는 차사발인데 네, 네. 자 손을 쭉 내미세요. 두 손다. 네. 자 한 분씩 해야 돼요. 네. 두 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2: 알겠습니다.
4: 도자기에는 긴장돼가지고 네. 손에 힘 주면 망치는 거예요.
2: 맞아요.
4: 아, 천천히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 자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구멍 생겼죠?
2: 네.
4: 원심 역할을 좀 살짝 들어주고요.
5: 이 모양은 지금 꽃병 모양인데?
4: 자 손을 딱 직각을 세우세요. 그렇죠. 손가락 두 개. 자 힘 주지 말라고. 손목에 힘 빼고. 네. 자 들어갑니다. 살짝 들어가세요. 자 느껴지죠?
5: 넓어지네.
4: 들어가죠? 오. 자 들어갑니다. 다듬듯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살짝 들어줍니다.
5: 우와.
4: 자 되게 크죠?
5: 네.

0: 이거 야 이거 여기다 살림 마시면은 이제 배불러 죽겠다 그러는데 아니 도자기는 구우면은 20도에서 하나씩 불어 줄어들어.
1: 아 줄어들어. 네.
0: 자, 줄이 들어가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살짝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쓰지 마요. 네네. 자 줄이 들어갑니다. 네. 자 줄이 들어가서 감깁니다.
1: 줄이
0: 자 하나 간다. 둘 아,
1: 돌리고
0: 셋. 당겨 돌리고. 당깁니다. 야.
1: 일단은 네. 오.
0: 들어보세요. 이야. 나중에 이제 마르거든 굽을 깎고. 한 다음에 잘 말려가지고 가마에 구우면 되는 거고요.
2: 네.
0: 요거 저 뒤에 탄에다가 올려주세요.
2: 알겠습니다. 네, 네, 네.
0: 여기 탄에다가 올려주세요.
3: 저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저는.
0: 예. 이야. 사발이 아니고 뭐, 냉면끓을 만들어 볼까요?
1: 어우. 네.
0: 한번 난 대로 살짝 눌러줍니다.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는 게 느낌이 오죠?
1: 네. 네.
0: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만 있지 말고
1: 네네.
0: 안에 들어가요.
1: 네네.
0: 쭉 들어 파죠. 파주죠.
1: 네.
0: 올라가서 살짝 코를 들어주고.
1: 아. 오.
0: 야. 어제 덕화에 대해 만족해요.
3: 어 이 정도면 한 뭐 라면 그릇.
2: 아 이거 냉면도 네. 먹을 수 있겠어.
3: 아 냉면도 되고.
0: 냉면까지는 아니고 라면 한 개.
3: 네, 라면 한 개.
2: 얼굴 내 거 하면 안 돼요?
3: 아 안 됩니다.
0: 찍고.
3: 야. 아, 근데 일단 우리가 오늘 체험을 해봤잖아요.
2: 약간 우리 지금 수술방 들어갔다 나오고
3: 있잖아요. 맞아요. 메스. 네. 근데 진짜 옛끼 마을이 예술인들의 끼가 많은 마을이잖아요. 사시는 분들의 그 예술을 혼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옆에 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낙동강 아닙니까?
1: 이거 낙동강이에요. 아 낙동강이 구간에 따라서는 네. 이렇게 좁아지기도 해요.
0: 어 근데 지금 강뿐만이 아니고 지금 막 절벽도 있고 막 산도 막 지금 막 산세가 기가 막히거든요.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느끼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 네. 이 길을 걸어보고 네. 여기서부터 청량산까지의 이 낙동강변 구간이 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0: 그냥 병풍이에요, 병풍. 네. 와.
1: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0: 기가 막힌다, 진짜. 와.
1: 아, 저는 네. 일단 뭐 풍경도 풍경이지만 네. 기분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0: 왜 좋으시죠?
1: 아, 이제 곧 네. 제가 꿈에 그리던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맑은 물로 만드는 네. 맑은 술을 또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안동하면 또 안동 소주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사실 이 네. 물에 이제 은어들이 살거든요. 네. 은어가 사는 물이면 얼마나 맑은 물인지 아시죠?
0: 거의 뭐 일곱수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죠. 네네. 그 물을 가지고 만든 술인데 네. 그 전통이 무려 650년.
0: 650년.
1: 네, 650년 와. 동안 그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종가의 종구님이 여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세요?
1: 네네.

0: 드디어
1: 50년이 된
0: 네.
1: 농암
0: 종택 왔습니다.
1: 아니 진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0: 저는 와. 여기 그전부터 너무 와 보고 싶었거든요.
1: 아 이곳을요?
0: 네. 버킷리스트 오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암 종택. 이 농암 종택은 네. 농암 이현보 선생님의 호를 따서
1: 이현보 선생
0: 부르게 된 네. 그런 오래된 고택이고요.
1: 네.
0: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리로 오셔서 그때부터는 세상의 격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벗어 던지고 여기서 정말 유유자적하시면서 글 쓰시면서 지내시다가 아 이제 소천하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 그때 글이 잘 나올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1: 풍경 자체가 네. 그냥 뭐 와.
0: 저기 장독대 규모를 보세요.
1: 와.
0: 이런 게 종갓집 살림이지.
1: 맞아요. 네. 항상 종가에 가면 딱 그 시간장 있고.
0: 그러니까.
1: 그 된장도 정말 시된장 이것도 있고 막. 와.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종부님이신가요?
0: 종부님.
1: 안녕하세요. 어이구.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2: 너무 네. 반가워요.
1: 바로 이곳이 그 안동 소주를 만드신다는.
0: 아 여기가 네. 사실은 제가 비장의 무기로 숨겨놓고 있었는데.
1: 어떤 거예요?
0: 여기야말로 바로 650년의 전통을 잇고 있는 네. 농암 종택의 술 일엽현주를 마셔볼 수가 있는 거죠.
1: 일엽현주요?
0: 일엽현주.
2: 이제 조상을 모시다 보면 내가 정성껏 빚은 술을 이제 큰 조상님이잖아 네.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빚는 거예요. 첫째 마음을. 그래 이제 빚고 네. 그다음에 그 술을 가지고 재간들하고 이제 음복을
0: 하는 거예요.
2: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집집이 다 안동 종택은 술을 다 빚을 수 있어 종부님들은.
1: 아 이곳에서 일엽현주가 네. 만드는
0: 농암 종택 전통주
1: 일엽현주.
3: 요 글씨가 태계 선생 친필 글씨입니다.
1: 아 이게요?
3: 예.
1: 아.
3: 농암 선생하고 태계 선생 두 분이 네. 어부가를 지었어요.
0: 어부가.
3: 어부가.
1: 네. 어부가 예.
3: 탁본을 해서 목판을 했는데 그게 남아 그 친필이에요.
1: 아.
3: 예. 태계 선생 친필.
1: 아니 지금 여기 딱 들어오니까 네. 살짝 그 술 냄새가 살살 나기 시작하거든요.
0: 지금 이 앞에서 말리고 있는 게 네. 누룩 법제하고 있는
3: 네. 거예요. 누룩 법제한 걸 한 번.
1: 아 이게 누룩. 그. 어머나.
2: 이 법제를 잘 해야 예. 돼요. 햇빛에 아. 오랫동안 말려야 돼요.
1: 혹시 그래야 곰팡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그러니까 그래야 네. 누룩이 잡균이 죽고
1: 네.
0: 우리가 누룩에서 좋은 성분만.
2: 아. 좋은 혐오들이 여기 정착을 할 네. 수도 있고. 참 이게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1: 예.
2: 전 참 행복해요.
0: 그러니까요.
2: 이 누룩을 잘
0: 법제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2: 예, 예.
1: 어 저기 그 증류하는
0: 네, 예. 우리 소주꼬리.
1: 이야. 와.
0: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다니.
3: 이 방식이 이제 전통 안동 예. 소주 증류식.
1: 예.
3: 예. 소주 내려.
1: 지금 똑똑 떨어지는 게
3: 네, 소주 이게 종류 소주죠. 이게.
2: 요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네. 소주예요.
1: 아, 지금 네. 현재 이 소주가 도수가 몇 도 정도 되나요?
2: 지금 한 최소한 60몇도 안 될라.
1: 와 60몇도.
2: 요거로가 잠시.
1: 아 그걸로 도수를.
2: 지금 75도.
1: 알코올 도수가 75도.
3: 아. 내릴 때는 높아요.
1: 아. 네.
3: 점점 이제 조금.
2: 예, 이게 오늘 아침에 하셨거든. 네. 그 도수가 높아.
1: 진짜 신기하다.
2: 여기 찬물이 들어갔어. 냉각. 네. 네. 그러면 밑에 불 들어가고 이 솥에는 술이야.
0: 지금 이 밑에 네. 그러면 탁주를 채로 넣어.
2: 청주를
3: 넣어.
2: 청주 넣고.
3: 청주 한 네 병을 증류하면 소주 한 병.
0: 소주 한 병.
3: 예. 네. 그냥 맛있지.
2: 저는 한 맡아 보시죠.
0: 네. 네.
1: 냄새.
2: 냄새 맛.
0: 네.
2: 냄새 쭉 맡아 보세요. 아유 바람에
0: 이 바람도 오, 시원하고 신명한 냄새네.
1: 깊은 맛이 나네요. 냄새가
0: 자, 아, 이 이력 편주 농암 종택의 술 세 가지를 네. 우리 종부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을 해주셨는데 네. 먼저 탁주가 있고
1: 탁주
0: 요 탁주가 이제 네. 가장 우리 술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래서 태어난 그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게 요 탁주고 탁주. 그다음에 이 탁주를 가만히 기다려서 놔두면 맑은 게 위로 뜨는데 그게
1: 맑을 청의 청주.
0: 그다음에 자. 이제 요 청주를 가지고
1: 자, 마지막으로
0: 소주꼬리에 넣어서 네.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불을 넣어서 이렇게 끓이게 되면은 네. 그 이슬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소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셔보는 순서는 당연히 네. 좀 약한 거에서 독한 쪽으로.
1: 근데 지금 이게 네. 포장질 하나하나가 이게 다 한지로
0: 이게 다 따져가지고. 손으로 하신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 예. 대량 생산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 이 하나하나 이 정성 들어간 거 네. 보세요.
1: 이야,
0: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건배를 한 번.
0: 네. 자.
1: 아. 이야.
0: 기가 막히네.
1: 약간 달달한 맛이 좀 있고요. 깊은 맛이 있어요.
0: 그러니까 그 단맛이

0: 밥 냄새 나지 않아요?
1: 맞아요. 그 약간 눈으로 즐기고 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풍류도 즐기고 이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석삼조.
0: 일석삼조.
1: 네. 안동에 오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순간 아니면 뭐 장소.
0: 전 당연히 이곳이고요. 아. 제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술 커뮤니케이터니까.
1: 예.
0: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농암 종택이라는 곳은 정말 어떤 우리술 컨텐츠의 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입지하며 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하며 스토리텔링은 좋은데 술은 좀 이러면은 말하기가 좀 약간 머뭇거려지는데 술은 맞아 너무 완벽해요.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1: 그렇죠. 워낙에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그곳. 그 장승을 만들었던 목사원이었나요? 거기가?
0: 네네네. 목사원.
1: 네. 네. 네. 목사원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장승을 일단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지만 또 그 안에 수많은 그 세계 각국의 정상분들이 다 오셨다 가셨잖아요. 거기서 또 하회탈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그 탈의 종류도 다 알게 됐잖아요. 그 또 그 별신굿 탈춤 그것도 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0: 우리가 이제는 탈을 보면은 네. 아 그냥 하회 탈이구나가 아니라 그렇죠. 양반 탈이네.
1: 조랭이
0: 탈이야. 이거 백정 탈이야.
1: 또 분해 탈이야.
0: 네네. 그런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여유와 멋, 풍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오리지널로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 안동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매력인 것
1: 같습니다.
0: 네. 다음 여행 네. 위하여.
1: 위하여.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번개는 하늘, 곤개는 땅, 감개는 물, 이개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멈추시오! 지금 당장 출항을 멈추시오!
1: 무엇이오?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0: 우리 샤일록 상사의 대선단이 지금 막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 지금은 뱃길을 열어줄 수 없소. 우리 범선들이 모두 정박한 후에 배를 띄우도록 하시오.
1: 뭐야, 꼴보기 싫은 자식들 또 왜들 몰려온 거야?
2: 아, 당신들이 뭔데 이래나 저래라야.
1: 샤일록 회사 직원이면 다야.
3: 직원은 무슨 완전 깡패들이야. 깡패들!

0: 안토니오, 축하하네 안토니오. 상인조합이 벌써 3주년이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이렇게 번창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
1: 그동안 베니스의 가난한 상인들은 무역에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상인조합 덕분에 소상인들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상인조합의 주주이며 주인입니다.
2: 우주!
0: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런가요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가? 네. 애들 이렇게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모두 베니스의 번성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말이야.
1: 그 배의 이름은 베니스의 번성이 아니라 샤일록의 영광이겠지요. 샤일록 상사가 모든 것을 독식한 이후로 선박 대여료, 선원들 임금, 대출, 이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샤일록 상사의 건강한 변화를 바랍니다.
0: 건강한 변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인가?
1: 그렇습니다. 샤일록 상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합니다.
2: 축하합니다.
0: 이봐 안토니오, 그 잔인한 하나 베니스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 마침 자네와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우리 회사와 상인조합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네.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야.
3: 파트너?
0: 응.
1: 베니스 시장을 침몰시키는 해적선에 올라타서 소상인들을 향해 대포를 겨눌 생각은 탈 것만큼도 없습니다.
0: 뭐? 해적선? 이봐 안토니오,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지. 베니스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누구 덕에 먹고 사나? 내 덕분에 살아. 지중해의 무역 전쟁, 베니스가 최종 승자. 이 호시의 성공 승리, 샤일록의 업적이야. 우리 회사 수천 직원들 다 막다방 높은 얼음, 샤일록이 먹여

0: 다 끝났소? 나는 딱 하나만 묻겠어. 내가 법을 어겼소? 샤일록의 모든 사업은 법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 우리 회사의 모든 사업은 베니스의 합법 사업이요. 앞으로도 나는 베니스를 위해, 이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오.
1: 박수!
2: 샤일록의 군인들은 노상인들 다 죽인다!
3: 다 죽인다!
1: 박수! 포기하고 한번 사용을 처리하라!
3: 처리하라! 처리하라!
4: 오늘 우리도 인도

남편 독점 마도 앞장서서 결사반대 사업 확장 막는구나. 모자 산부와 번지 한번 걸려들면 깊이 고장 살리니 아토니오 상인조왕 너 반드시

0: 어, 형! 형! 형!
1: 아, 아유, 넌 또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0: 고민이 있어서 바람 좀 쐬고 왔어.
1: 무슨 고민? 뭐야? 너 또 사고 쳤어?
0: 형, 다 옛날 일이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아, 그, 형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입이 안 열려.
1: 괜찮아. 빨리 말해봐.
0: 고마워, 형. 사실 벨몬트 섬에 다녀온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실은 급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 사업? 무슨 사업?
0: 그게 좀 새로운 사업이야.
1: 새로운 사업?
0: 그게 연애 사업이야. 포샤도 분명히 나를 좋아했어. 눈이 마주쳤을 때 확신했어. 나 아직도 가슴이 떨려.
1: 정신 차려. 너 그놈의 사랑에 빠진 게 이번이 몇 번째 줄 알아? 로마의 여신, 베로나의 여인, 밀라노의 천사, 그 많던 배필 짝꿍 인연 지금 다 어딨어? 아니, 너 그놈의 바람기 진짜 어떡할 거야?
0: 형,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 믿어줘. 진심이야.

0: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 형!
0: 청혼은 했어?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1: 아이 몰라. 아직 갈 길이 멀어. 포샤가 얼마 전에 벨몬트 섬의 상속자가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중한 유언을 남겼지. 포샤와 결혼하려는 자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라. 청혼 자금으로 3천 더컷을 낼 것.
2: 뭐?
1: 그리고 시험의 방을 통과할.
2: 시험의 방?
1: 자세한 건 아직 나도 잘 몰라. 우선 시험이라도 보려면 3천 더컷이 필요해.
0: 3천 더컷. 아이 너무 큰 돈인데.
1: 아이 별 거지 같은 놈들이 무작정 덤벼들까 자격 제한을 둔 거지. 문제는 그 거지 같은 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바다 급해, 마음이 급해, 한시가 급해. 부혼자들 돈 싸매고 벨몬트로 간다는데 가난하니 내 몸은 사람도 산지로다. 3천 더 컷 없으면 부자란 경영 안녕. 급하다 급해

0: 아이, 그놈의 삼천덕분 걱정은 이제 그만해. 걱정하지 마 바사니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당장 현금이 한 푼도 없어. 내 전 재산이 모두 배 위에 떠 있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모두 바다에 나가 있어.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
1: 아이, 그 큰 돈을 누구한테?
0: 지금 베니스에서 3천 덕컷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1: 유일한 사람? 샤일로? 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0: 바사니오,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혈혈 단신 고아로 만나 동병상련 함께 자랐어. 너는 내 자식 같은 동생이야. 진실한 사랑 확실한 거지? 그래, 돈이 문제야. 살아있다면 늦기 전에 만나야지. 보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필코 만나야지. 야!

0: 안토니오, 그 자네가 빌리는 것인가?
1: 아닙니다. 제가 빌리는 겁니다.
0: 그래? 그렇다면 좀 힘드네. 실패한 사업가한테 거금을 빌려줄 수는 없어.
2: 제가 보증을 설 겁니다. 무역선이 돌아오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0: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태풍, 암초, 퇴적, 위험 요소가 다분해.
2: 제 명예를 걸고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0: 명예? 그래,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베니스 사람들 모두가 자네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그렇다고 해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2: 누가 샤일록 아니랄까. 정말 대단하시네.

0: 부탁드립니다. 빌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1: 아, 오만방자한 날뛰던 놈이 돈 때문에 넙죽 빌다니. 하지만 어림없다. 눈물 콧물 흘려봐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어. 그렇지만 냉정하게 주판을 튕겨보자. 눈에까지 알던 일을 뽑아버릴 찬스로다. 상인 조합 올가 묶어 날려버릴 호기로다. 3천도 커피 빌려주고 안토니오 끝장내자. 이봉에나 안토니오, 그 돈이 나올 길이 하나 있긴 있어. 상인조합 운영권을 담보물로 내놓으면 한 달 기한 조건으로 3천 더 컷을 빌려주겠네.

0: 하세나.
1: 무슨 말이오? 뭘 그렇게 하자는 것이오?
0: 방금 살덩이를 담보로 잡히겠다 하지 않았나?
2: 살덩이가 담보물이 될 수 있겠소?
0: 물론이네.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어떤가? 그거라면 내가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어. 제발! 몸만큼 확실한 담보도 없으니까.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악마랑 엮이느니 차라리 포샤를 포기하겠어. 그냥 가자요.
0: 삼천 더컷.
3: 삼천 더컷.
0: 기아는 한 달.
3: 기아는 한 달.
0: 담보는 안토니오 가슴살 1파운드.
3: 가슴살 1파운드.
0: 어떤가? 싫으면 말게. 잘들 가시게.
1: 형, 고민할 것도 없어. 가자.
2: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한 달이면 충분해. 조만간 무역선이 돌아올 거야.
0: 자, 어떻게 하겠나?
2: 계약을. 하겠습니다.
3: 제발!
1: 안 돼. 안 돼. 형. 형!
0: 주발이 금고로 왔네 할 걸세.
3: 자, 이쪽으로.
1: 형. 형! 형!
2: 마르코!

0: 로렌조, 아무래도 자네가 좀 다녀와 줘야겠어. 인도에서 돌아오는 배가 늦어지는 이유가 시칠리아에 발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좀 가주게나. 목화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지체 없이 곧바로 돌아오라고 하게.
1: 예. 형!
0: 그래. 짐은 다 실었어?
1: 이제 막 마치고 형한테 인사하러 오는 길이야. 이제 곧 배가 출발할 거야.
0: 그래, 꼼꼼하게 잘 실었지?
1: 아이, 그럼!
2: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0: 그라치아노, 자네가 함께 간다니까 참 마음이 편해. 옆에서 잘 도와줘.
2: 예.
0: 우리 바사니오, 꼭 새 신랑 만들어가지고 돌아와.
2: 아, 염려 마세요.
1: 고마워, 형.
0: 그래, 기분이 어때? 자신 있어?
1: 그럼.
0: 다른 사업은 다 망했어도 연애 사업은 꼭 성공해야지.
2: 형!
0: 그래, 이리 와봐. 자, 이제 어서 가봐.
1: 갈게.
0: 그래, 조심히 다녀와.
2: 다녀올게요.
0: 잘 다녀와.
2: 예.

0: 일곱 개의 상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포샤와 닮았을까?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고 화려하다. 세상 누구보다 예쁜 포샤랑 닮았어.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그녀를 설명할 수는 없어. 포샤를 빛내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야. 정답은 그녀의 마음을 닮은 보석이야. 그 보석을 찾자!
1: 찾자!
0: 화이팅!
1: 화이팅! 으아! 화이팅!
0: 은이다. 그녀의 마음과 닮았다. 겸손하고 은은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포샤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0: 그럼요. 미리 다 일러드렸습니다.
1: 그래도 한 번 더 일러드리는 게 좋겠쥬.
0: 아시다시피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1: 거진 시간이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2: 그래.
1: 거진 모래가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3: 진주?
4: 아.
3: 그래. 진주가 좀 다르구나. 포샤의 마음이 진주를 닮았어. 초기 속에 들어간 모래 한 알이 긴 아긴 시간 견뎌서 보석이

0: 것입니다. 당신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입니다.
1: 보자.
2: 축하해요 아가씨.
0: 고마워 내리사.
3: 축하해요 바사니오.
1: 고마워 크라치아노.
3: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 둘도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둘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0: 어머머머 진짜? 어떻게 된 거야?
1: 아니 언제 그렇게 진도를 나간 거래?
3: 두 분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저희도 두 눈이 맞았습니다.
0: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 저희 둘도 애를 태웠어요.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우리 배가! 우리 배가!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조한 무역선이 침몰한 게 사실인가? 우리 조합 선원들이 실종된 게 참말인가? 해적들의 공격받아 난파된 게 확실한가? 참말로 사실인가? 확실히 보았는가?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니스를 출발해서 시칠리아로 가는데 항해한 지 닷새가 지날 때쯤 동튼 수평선으로 암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암초가 아니라 거꾸러진 도치였고,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살인조한 마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둘러보니 여기저기 난 파자네, 학살 난 배짱.

0: 확실해.
1: 예.
0: 선원들 다 죽은 거 흔적 없이 갔다 온 거 해적으로 위장한 거 은밀하게 일 치른 거 지도세도 모르는 거 부하들이 막은 거 확실히 확실한 거
1: 확실해 확실히.

0: a picture.
1: What's that? What's that? 안토니오, 여기가 어디라고? 물러서, 물러서, 물러서 하세요. 물러서.
2: 아니, 아니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게 안토니오. 그 혹시 돈 갚으러 왔나?
1: 사정 뻔히 하시면서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2: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거라더니 그 자네가 더 뻣뻣하구만.
1: 겨를이 없습니다. 참사가 터져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2: 참사? 무슨 참사?
1: 우리 배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한시가 급한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시장은 느적느적 남을 나라 정부의 지원도 미비합니다. 샤일록 구조선단 파견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청군만마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겐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 그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네. 근데 우리 구조선도 그 베니스에 몇 척 없을 거야. 지중해가 다 뭐야?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그 쉬는 날이 없어. 뭐 선박사고야 대항해 시대의 숙명 아니겠나?
1: 사람들이 정말! 물러서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 조용! 조용!
2: 그럼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이만 나가보겠네.
3: 제발
1: 일로 물러서세요. 일로 물러서세요. 일로 아이 물러서라니까.
2: 아 안토니오, 그 빌려간 돈은 잊지 않았겠지?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 3천 덕컷의 기한은 한 달, 담보는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오늘로 보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

알도에게 들어서 아신주한 무역선이 침몰했습니다. 저는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쏟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인조한 무역선이 침몰하면서 안토니오의 형편도 경각을 다투게 됐습니다. 샤일록이 차용 증서를 빌미로 안토니오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0: 안토니우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요. 사정이 이러 벨몬트에는 알리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다 안토니우 모르게 편지를 보내요. 알도가 벨몬트에 도착을 하면 벌써 열흘이 지났을 테니 이제 안토니오가 돈을 갚을 날이 닷새밖에 안 남았어.
1: 어?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들 저쪽입니다. 저쪽이에요.
2: 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가난한 상인이라 말했소. 아니 더 솔직하게 알려야 했소.

0: 아쉽지만 우리들의 결혼식은 일정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네요.
1: 부샤!
0: 바사니오,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그라치아노 알도도 함께 가세요. 3천 덕컷 10배 담아 3만 덕컷 싣고 가세요. 샬록한테 빚을 갚고 선박과 선원들을 사서 수색에 힘을 보태요. 실종자들 찾아내고 안토니오 구해내요.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1: 그래, 알겠어, 부샤.
0: 내리사, 발 타자. 우리는 파도바로 갈 거야. 샤일로 그놈이 짠 판대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니 대비를 해야지. 우리 삼촌 마리오 변호사, 이탈리아 최고의 변호사야. 우리 마변 모시러 갈 거야. 마변이랑 베니스로 갈 거야. 제 아무리 샤일로

0: 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음식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since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After measuring the ingredients accurately, the materials go through the mixing process. Based on the cutting-edge automated facilitie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and reli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0: 서울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의 핵심은 가열 살균 기준 및 이물질 검출 공정을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 살균 단계에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65도에서 100도까지 10분 이상 유지해 유해균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온도와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맛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 포장 직전의 금속 이물 검출 단계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의 금속까지도 검출해 소비자 안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nd it has provided more flexible responses to the market by making multi-kind product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roviding OEM products in large scale.
2: 서울은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무엇보다 제품 불량률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불량이 줄어야 생산성이 오르고 그것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기존의 수작업 체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원료 입고부터 납품까지 재고 관리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함께 AI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produced samples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experience. And considering the feedback coming from the clients, it has developed optimal products. By achieving patent from different packing devices and fried rice sauces, the firm has earned recognition in the field.
0: 서울의 연구팀에서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도시락용 소스, 버거 소스, 치킨 소스, 양념류 소스 등 최신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소스를 여러 기업의 요청에 맞춰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더 편리하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 Seoul has promoted continuous growth by developing creative ideas and premium ingredients. And it aims to enter the global market by providing unique tastes that can act as a bridge between cultures.
3: 서울의 목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의 제품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장 증축을 통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하고 자사 독자 설계 기계를 도입하여 저희만의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서울이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1: Seoul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premium food with improved tast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ang or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and sauces is mainly produced with soybeans. And 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in many iconic Korean dishes. Pindang, a traditional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rich in protein, and it has provided a rich flavor to a lot of Korean dishes. As a four-generation business, Taehwa Food has produced different types of jang or fermented pastes. We look into Taehwa Food, which has introduced the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pastes to the world. Taehwa Food is located in Yangsa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yeongsangdo-style doenjang, which has a chunky texture with noticeable and large soybean particles. And it has also produced ganjang, a naturally fermented soy sauce with a rich flavor. The company has developed soy-type products with traditional pastes, and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태화식품은 1945년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하여 80년 이상 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 범일콩된장은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 이게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품입니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대를 이어오며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철학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이상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좋은 제품으로 좋은 일자리로 또한 기부를 통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0: Under its own brand, Pomil,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Pomil soybean paste. Doenjang, which is produced with a traditional method, has a savory taste. And it can be used for different Korean traditional dishes like doenjang stew or seasoned chili peppers.
2: 범일콩 된장은 80년 세월 동안 부산 경남 지역 식당 사장님들 입맛을 책임져온 제품입니다. 콩 함량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찌개를 끓였을 때 구수한 맛과 함께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특대입자 제품은 콩알의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시골 된장 같은 정겨운 수고 소입자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국물 맛을 냅니다. 이렇게 범일콩 된장은 콩알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만의 강점입니다.
0: Also, Kompyo pickling sauce is another main product. When pouring the sauce into the ingredients, consumers can produce jangatji or Korean soy sauce pickled vegetables more conveniently, as the product offers a deep taste of jangatj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t has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3: 곰표 장아찌 간장 소스는 누구나 간편하게 맛집 장아찌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80년의 양조 노하우가 담긴 저희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채소 본연의 아삭함은 살리면서 속까지 깊은 감칠맛이 배어듭니다. 쉽고 편하게 요리하되 맛집 못지않은 깊은 풍미를 내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first manufacturing site, and the boiled soybean lumps are fermented to produce baeju, or a brick of dried fermented soybeans. At the second manufacturing site, the half-finished products are packed after being fermented at a low temperature. The taste of fermented pastes is easily affected by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so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to maintain the improved taste.
4: 정유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은 온도 관리입니다. 태화식품은 1공장과 2공장에서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1공장에서는 최적의 온도 환경에서 누룩 곰팡이의 활성을 극대화해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2공장에서는 철저한 살균 냉각 온도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온도 관리가 태화식품만의 일관된 맛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inconvenience caused by manual production works,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s a result,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data o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managed based on the smart factory solution. The automated robo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5: 저희 경쟁력은 전통을 데이터화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처음엔 포장 자동화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 MES를 활용한 설비 제어와 작업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 안전 강화,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우리 임직원들이

0: 우리도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혁신 DNA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 The company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soybeans as part of an effort to improve the taste of 된장. The firm has carried out studies on soaking time, temperature, moisture content, and the texture of ground soybeans.
2: 저희 연구 개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어드는 전통장 대신에 장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소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식당의 인건비 부담을 해결해 줄 간편 소스, 그리고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반영한 뾰족한 제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전통장의 프리미엄화입니다. 알메주나 사각메주를 활용해 집된장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연구 중입니다. 전통의 깊이는 더 깊게, 사용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1: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obtained ISO and HALAL certifications to increase export and gain more ground to overseas markets. It has delivered the products to overseas supermarkets and a renowned Michelin restaurant in the US.
3: Our 태화식품의 가장 큰 목표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유행이 빠르게 변하고 원료 가격이 널뛰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확장보다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작을 도입한 이유도 결국 범일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임직원들의 일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된장처럼 내실 있게 성장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1: 태화 Food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keep the values of traditional Chang as well as to pave a new path for the food industry.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assembling different types of modules according to the drawings, highly durable houses can be buil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1: 저희 세움스틸의 스틸하우스는 일반 목구조나 콘크리트 주택보다 화재에 강하고 변형이 적은 철강재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를 거친 구조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벽체가 얇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 실내 유효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데이터해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규격화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Receiving orders from the cli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fter checking the 3D drawing images designed by professional construction designers, the firm carries out the cutting and shaping stages with steel materials. The error range is less than 0.1 millimeter when cutting subsidiary materials, so the products have improved quality. Before delivering the produced panels, the company focuses on preventing the products from being damaged or destroyed.
2: 저희 세움 스틸은 프레임의 결합 정밀도를 높이고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균일한 품질과 높은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strengthen quality control and maximize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automation facilities have been used for the transportation of steel frames, so the stability in the production site has been increased. And high-quality steel frames have been delivered to consumers. What is more,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system, the production status and inventory can be analyzed more effectively in real time.
2: 주택도 이제는 가전 제품처럼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삼성전자의 선진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자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장의 제조 실행 시스템 고도화로 불량률은 약 20% 감소했으며 수작업으로 관리되던 데이터가 자동화되면서 납기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시간 자재 관리 및 공정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스틸하우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0: Since the initial stage, the digitalized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sign and produce the materials more precisely. Based on the 3D designing system, the structures and the construction stages are checked in advance, and it has led to increased stability and efficiency. Also, the company has minimized the possible err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the firm has given a boost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1: 저희 세움스틸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모듈러 구조체 결합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에너지 스틸하우스를 연구 중이며 AI를 활용해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모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Seum Steelhouse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by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the maj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Korea. It has recently entered the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with the aim of enhancing its position as a global business.
3: Seum Steel은 이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면 모듈러 주택이 완성되는 공법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짧은 공기로 인한 인건비 절감, 오차 없는 생산과 조립으로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모듈러 스틸하우스 표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세움스틸의 목표입니다.
0: Seum Steelhouse has suggested innovativ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Leading Korea's green industry toward a sustainable future.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applied cutting-edge technologies to eco-friendly lives of people.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at can fulfill global standards,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1: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생긴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R&D,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확산, 환경보건과 환경피해구제, 기업 ESG 경영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환경유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By supporting the innovative growth of Korean green businesses, it has strived hard to popularize leading-edge environmental technologies to the global market.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connect environmental industries with markets.
1: 해외 수출 또는 수주를 희망하는 환경 기업에게 개도국 마스터 플랜, 녹색 기술 현지 실증 등의 지원 사업과 다자 개발 은행과 협력을 통해 정보 제공,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현지 실증, 재원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쳐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가나 등 5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은 계속해서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창업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0: For the manufacturing of ships and automobiles, specialized paint drying techniques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osion. However, a huge number of chemicals are produced during the painting and drying stages. NRTech has developed innovative drying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reducing air pollutants. We introduce NRTech, which has suggested cutting-edge solutions to build a sustainable environment. NRTech is located in Gi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dry the surfaces through radiation waves instead of heating the air. The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decreasing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the firm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companies.
2: NRTech은 2002년 설립 이후 소음 진동, 열 유체, 구조 해석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친환경 기자재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육상 발전소 및 조선 해양 분야의 소음 저감 설비, 선박 엔진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인 SCR 설비 등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원적외선 복사파를 활용한 도장 건조 설비인 WSD를 상용화하며 에너지 절감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convert electric energy into far infrared radiation, and it can transfer heat directly to various structur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paint drying method, which uses hot air, it consumes a lot of energy and generates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However, the device of the company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ore than 50% and decrease energy consumption cost by up to 87%.
3: 기존 열풍 건조 방식은 건조 챔버 내부의 공기를 먼저 가열하고 이 가열된 공기가 피도물과 도막에 열을 전달하여 도로의 건조 그리고 경화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챔버 공간 전체를 가열해야 하므로 열 손실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원적외선 건조 방식에 비해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당사의 원적외선 복사파 발생 장치는 전자레인지가 특정 대상에만 에너지를 전달하여 가열한 원리와 유사하게 원자핵에선 복사파 에너지를 피동물 도막과 표면에 직접 전달하여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식입니다.
0: Tests have shown that the drying method, which uses far infrared radiation, can increase the surface temperature more rapid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case of the painted steel plate, the surface temperature is over 20 degrees Celsius higher than the unapplied plate. It means that the company's drying solution can transfer heat more effectively.
3: 원자핵선 복사란 가열된 복사체에서 발생된 원자핵선 에너지가 공기를 매개하지 않고 도장 대상물에 직접 전달되어 열로 흡수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건조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그리고 CO2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0: 복사체에 발열체인 시즈히트를 삽입 고정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조립을 완료한 뒤에 성능 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100% 확인한 뒤 포장하여 납품합니다.
1: NR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pply its solution to a wider range of 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constantly improved the performances of its products by collecting the data on drying temperatures and far infrared radiation waves.
0: 현재 당사는 건조 시간 단축, 건조 효율 향상과 CO2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영역에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 개선 발전 장치 자체의 성능 및 기능 향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 챔버 벽면 반사판 구조의 향상과 원자 개선 발전 장치 배치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선박 블록 도장 건조에 적합한 이동 건점용 도장 건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기화인 도료 건조 공정과 전용 설비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단순한 원자 개선 발전 장치 개선을 넘어 도장 건조 설비와 일반 도료에서 무기화인 특수 도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production have grown in significance in varied global industrial sites. Despite the tightened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have garner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including Japan and the U.S. And the firm has achieved an increase in export.
2: 저희 NRTech의 목표는 산업 현장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자 개선 복사파 건조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대기 환경 개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설비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1: NRTech has developed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And it is expected to pave a new path for a lot of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l around the world.

0: 야, 민호가 웬 말이냐. 난 진짜 먹을 복은 있나 봐.
1: 와, 왔다.
0: 형도 왔다.
2: 드리빙 코리아 잘 생겨주십시오.
0: 저는 이게 마지막인가요? 하트해변 그 보시는 전망대를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
3: 아, 그래도 여기가 하트해변.
0: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3: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0: 설마.
3: 전문가라고 해보세요.
0: 죄송합니다. 아, 그래, 내가 세상 형인데. 아, 여행은 뭐다? 우연의 연속이다. 예정이 없던 코스잖아, 사실은.
3: 근데 길 가다가 여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바다를 원 없이 보는 건 좋은데 진또배기 그 바다의 맛도 좀 보고 싶긴 한데.
3: 제가 오늘 한번 체험해드리겠습니다. 아, 현지인으로. 진짜?
0: 바다 한가운데서?
3: 네. 오. 네, 선장님.
0: 아유,
3: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저희 오늘 탈 배가 어떤 거예요?
4: 옆에 배입니다.
0: 가짜고짜?
3: 타시면 됩니다. 타, 가시죠, 회장님.
0: 그냥 믿으면 돼요?
3: 네.
1: 가보면 나가요.
3: 가보면 나가요.
0: 비밀이요?
3: 가보면.
0: 네. 뭐 고래 투어 이런 거 아니지?
3: 네. 고래 보시게, 고래.
0: 아, 이게 그거구나. 금을 끌어올리는 그거구나. 네. 기중 같은 네. 거.
3: 이게 이걸 끌어올리는 거.
0: 그렇지, 그렇지. 완전 기중기 같네, 이렇게. 오라이!
3: 아, 여긴가 보다.
0: 아, 저거구나.
3: 네.
0: 저 부표 떠 있는데, 그치?
3: 네.
0: 신한 바다에 양식장을 내가 와보다니.
3: 그러게요.
0: 귀한 경험이다, 진짜. 이게 이제 이 양식장은 이 안에 다 전복이 있는 거예요.
3: 전복이 있는 거야.
0: 전복.
3: 오, 운동. 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된다고? 오, 오.
1: 어, 여기 있다.
3: 이게 좀 작다.
0: 있구나.
3: 와, 이거 엄청 커.
0: 어우, 와. 움직여. 선생님, 이 정도면 한 몇 살
4: 된 거예요?
0: 2년.
3: 이게 2년. 그러면 이 조그만 것들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4: 똑같이 있는데 그건 덜 큰 거지.
0: 아, 그건 왜 그럴까? 왜 어떤 거는?
4: 사람도 마찬가지. 큰 사람 거 적은 사람 거 똑같은 거예요.
0: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우리 같은 거지.
3: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0: 그러면 아버님 얘네들은 미역만 먹어요?
4: 미역하고 다시마.
0: 미역이랑 다시마.
3: 저기 있네, 다시마.
4: 이게 미역이에요.
0: 미역.
3: 이게 미역.
0: 그래서 그 미역을 같이 양식을 하는 거예요? 네.
3: 그래서?
0: 네. 완도가 유명하잖아요, 전복이. 근데 여기 도초도 전복도 못 잔다는 거죠?
4: 그러죠. 아무튼 이쪽 것이 육질이 단단하고 맛은 있다 해요.
0: 아, 그게 바로 좀
4: 있다. 조류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0: 아, 조류가? 아.
4: 물도 꽤 이제 뻘물이라 깨끗하고.
0: 이런 양식 좋고 환경이 좋은 거구나.
3: 그럼 이제 먹어.
0: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햇살 받아가지고 빛나 죽나.
3: 그럴까?
0: 어머. 아, 아버님, 죄송한데 먹어도 되겠어요?
3: 초고추장!
0: 아, 그러면 초고추장 하여튼 아, 엄청 좋아해, 하여튼간에.
3: 아, 초고추장 찍어야 돼요. 아, 기름장. 참기름. 드셨어요 벌써?
0: 와. 나는 원래 첫 점은 아무것도 안 찍어. 뭘 먹든 간에.
3: 그러시더라고요.
0: 야,
3: 맛있어요?
0: 너무 맛있어. 이 설명하기 쉽진 않은데 씹는 맛이 강한데 그게 딱딱하다고 단단하다가 아니라 씹는 맛은 경쾌하게 나는데 또 안에 씹어 들어가면 잘 또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 이빨이. 와 이거 봐. 와 뚝딱.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한테는 꿈의 밥상이에요. 또 전복, 어, 네. 홍어살, 날개살 쪽, 날개 위쪽 네, 날개살 살, 쪽. 그다음에 애간장 때문에.
3: 아, 얘도 드세요?
0: 아, 부러움 이게 얼마나 고소한데.
3: 한번 드셔보세요. 난 못 먹어.
0: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온 네. 기름장. 이게 기름장하고 궁합이 엄청 좋거든. 와, 진짜 고소해요. 고소하지. 씹어. 삼켜. 참기름이나 기름류의 고소함이랑 또 다른 고소함이 있어요.
3: 지금 계속 고소해요.
0: 그렇지, 그렇지. 이게 고소함. 이게 약간 여기 넘어가도 뭉그러지면서 이 고소함이 쫙 여기 이제 비강 쪽으로 퍼진다고. 실한 도초도 와가지고 양식장 배 위에서 바로 잡은. 아, 참 우리
3: 오늘 들어가세요. 예. 저는 초고추장. 언제나 초고추장.

0: 비린내 1도 없고요. 보통 전복찜, 뭐 전복 버터구이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 너무 그 맛있지 진짜.
1: 맛있죠.
0: 왜냐면 맛있는 거 맛있는 걸 더 했으니까. 전복. 근데 역시 내 개인적인 의견은 오리지널은 이길 수 없다. 그, 날거... 그 맛의 근원이 다 여기 있으니까.
1: 그대로.
0: 그렇지.
1: 날 것 그대로.
0: 그럼.
1: 어떠세요, 현지인? 응? 현지인 찬스 어떠세요?
0: You win.
1: 그럼 뭐 빈잔이라도 한 잔 짠 하고 네. 술잼 뭐 입혀주겠죠 뭐. 네. 짠.
0: 짠.
1: 아. 안주 하나 먹고.
0: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애 안주.

0: 영화 배우니까. 네. 오늘 영화 배우에 맞는 엔딩.
1: 엔딩?
0: 장소.
1: 진짜요?
0: 그럼.
1: 그러면 전문가 포스?
0: 그렇지.
1: 아, 이런 데는 내가.
0: 여기, 여기.
1: 현지인 포스가 아닌데.
2: 우와!
0: 이거.
1: 우와, 그거다.
0: 그죠?
1: 영화.
0: 뭐예요?
1: 설경구 선배님.
0: 어.
1: 자.
0: 자.
1: 산.
0: 산.
1: 어.
0: 어.
1: 보.
0: 보.
1: 아.
0: 오, 자산.
1: 이거 영화. 우와.
0: 그치. 그
1: 여기에요?
0: 여기야. 영화 속에서는 이제 흑산도인데 실제 촬영은 여기 도초도에서.

0: 여기 세팅 잘 해놨다.
1: 그게 우물, 그지 저게?
0: 네.
1: 우물이 이게, 아, 이게 네. 아궁이.
0: 아궁이.
1: 아궁이. 아니 실제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여기 일몰 때 와서
0: 일몰 때
1: 사진 많이 찍는다는데 오늘도 우와. 일몰이 기가 막혀.
0: 역시 전문가 보스.
1: 로맨틱 무드. 네. 없던 노을 끌어왔어요. 어? 로맨틱 무드.
0: 와. 와. 와, 이 바다에 비치는 이 노을 이 빛. 와, 이거
1: 아니 무슨 없던 호연지기가 생겨. 아니 이게 여기 안 여기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좀 그저 움푹 들어와 가지고
0: 그 작가님 뭐라고 그랬죠?
1: 뭐
0: 자연의 칼질이라고 그랬나?
1: 자연의 조각칼. 아, 죄송한데
2: 자연의 칼질.
0: 아 약간
2: 주주에
0: 회를 칼질해 가지고.
1: 아 칼질
0: 칼질.
1: 아, 자연의 조각칼.
0: 아 자연의 조각칼 아, 저기 저기 봐.
1: 자연의 조각칼
0: 아, 저기 봐.
1: 그러니까
0: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뭐 바다와 해변과 뭐 촬영지도 많이 가보고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여기는 진짜 멋있는 거?
0: 와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여기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1: 너무 멋있는데?
0: 와 저는 여기를 보는데 지금
1: 근데 기가 막히다 진짜 근데 진짜로
0: 와 이게 마음이 엄청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배우 생활을 했는데 약간 마음의 정화가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 뭐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 좀 바쁘기도 하고.
1: 그렇지.
0: 근데 또 이런 좋은 여행지 오니까 또 특히나 오늘 와,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뭔가 마음의 정화가 좀 느껴지는 느낌?
1: 사실은 그 영화의 내용이 신유박해 받아가지고 유배를 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영화상에서는 그 흑산도 유배 와가지고 생물 관찰하면서 자산어보 썼잖아요. 쓰셨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인생이 가장 최악의 시기였잖아. 그게 종교적인 박해 받아가지고
0: 그렇죠.
1: 유배를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후세의 길이길이 남을 명저작이 나온 거잖아. 나도 작가로서 내가 진짜 걸작을 하나 쓰려면 지금 책이 많이 안 팔렸거든요. 그럼 나도 어디 좀 이렇게 유배 같은 거 가야 되나?
0: 전복약 시장이라서
1: 어디 가서 그냥 어? 내가 그렇게 아니 저는 약간 재수없게 말하면 그거는 27년 정도 여행 작가로 살면서 네. 얼마나 많은 데를 다녔겠어. 직업이 그거니까.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떤 풍경을 보더라도 사실 크게 감흥이 없어요. 너무 네. 많은 곳을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의 이 장면. 이 시간, 이 공기, 네. 이 색깔, 이건 좀 오래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우리 오배우님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0: 네.
1: 또 오지오 유니버스에 발을 아주 깊게 담근 그런 여행이었어. 멋있다.

0: 목포의 또 다른 섬.
1: 다시 왔습니다.
0: 고화도야, 저도 고화도.
2: 고화도, 와.
0: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고화도 섬이잖아요.
1: 섬이죠.
0: 우리 오배우는 어렸을 때 고화도 와본 적이?
1: 모르겠어요. 와봤는지 아,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있을 때는 이 고화도를 배로 타고 다녔어요.
0: 그렇지. 왜냐면은
1: 목포대교가 없었거든요.
0: 목포대교가
1: 알겠다고.
0: 알겠다고.
1: 아 그때 없었다고 알잖아 너도.
0: 2012년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
1: 그러니까 오래 뭐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0: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배로 오던 섬을 차로도 올 수 있고 다리 타고 다리 그렇죠,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카도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
1: 그렇다고 하더라고.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책을 좀 할 건데
1: 이쪽에 뭐가 많더라고요.
0: 여기 산책 코스를 진짜 정비를 잘 해놨고 아, 근데 이제 초입부터 네. 대단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1: 초입부터 전문가 포스
0: 150세 힐링 건강계단.
1: 그래도 되게 좋아요. 150세 목표를 향해 계단을 오르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를 설계하세요.
0: 나는
1: 걸으면서 약간 나 그런 느낌.
0: 150세는 싫어.
1: 150세요?
0: 100세만.
1: 배수도 많으시지. 그때 뭐 하시려고.
0: 또 절반 살았네.
1: 가보시죠.
0: 가보시죠.
1: 아,
0: 예.
1: 가보시죠. 와.
0: 또 가보시면 네. 되게 좋아요. 진짜 잘해놨어. 잘해놨어. 이게 이제 뭐 150개 계단이긴 한데 아주 뭐 이렇게 층고가 높진 않아가지고 크게 뭐 힘들지 않겠죠?
1: 아니 딱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잠깐 왔는데 봐봐. 이게 순탄하게 와요. 20세, 29세, 30세, 한 40세 정도까지 순탄하게 와. 야 여기에서 힘드네. 이게 아빠의 삶인가?
0: 여기잖아.
1: 여기입니다, 여기.
0: 그치? 49. 여기. 네. 나는 52.
1: 저는 이제 내려갈게요. 제 것까지 다 왔잖아요.
0: 그래도 뭐 우리 나이 때까지는 네. 금방 올라왔네. 근데 50세. 실제로 진짜로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 저는 80세가 넘어도 이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건강하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0: 8순이네, 8순. 숫자보다 네. 건강이 네. 중요한 거죠. 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금방 오네.
1: 그러니까요.
0: 생각보다.
1: 얼마 안 남았어요, 150세가.
0: 지난번 왔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혼자서 그랬나 봐.
1: 그럴 수도 있죠.
0: 같이 걸으니까. 네.
1: 150세. 150세.
0: 흐차! 오씨. 다리에. 자, 여기서 갈림길인데, 우리는 이쪽. 고화도 전망대.
1: 고화도 전망대로.
0: 전망대로 갈 거야.
1: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는 처음인 것 같아.
0: 여기 고화도 이 산책 코스의 장점이기도 한데, 길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숲길이 있고, 네. 바로 오른쪽에 바다 보이잖아요. 네. 저 밑에 또 해안 나무 데크길이 깔려 있어.
1: 저쪽에도요?
0: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숲길로 갔다가 내려가 가지고 현재 우리 나무 데크길도. 오. 너무 좋지.
1: 아, 이거 되게 좋다.
0: 아니, 어쨌든 간에 숲 안은 공기가 청량하고 네. 또 그늘도 있기도 하고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고. 드디어
1: 여기
0: 고화도 전망대.
1: 고화도 전망대. 건축물이 되게 특이하네요.
0: 범상치가 않지.
1: 네,
0: 그렇지.
1: 네.
0: 사실 고화도가 네. 어떤 분이랑 연관이 되냐면 불멸의
1: 이순신.
0: 맞습니다. 네.
1: 아, 그죠. 어우, 다행이다. 맞춰가지고.
0: 그거 틀리면 안 돼.
1: 아, 틀리면 안 되죠.
0: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네. 명량대첩이라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크게 이겼잖아.
1: 그렇죠.
0: 근데 이기신 후에 이 고화도로 오셔가지고 네. 106일 동안 머무세요.
1: 여기에?
0: 네. 뭐 했냐? 다시 다른 싸움을 준비한 거예요.
1: 그렇지.
0: 군량미 비축하고 그렇죠. 군사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배 건조하고 그래서
1: 아
0: 판옥선 있잖아요, 판옥선.
1: 아, 비슷하구나.
0: 그거.
1: 왜냐면, 그러네, 저기.
0: 그쵸. 명량대첩 끝나고 13척의 배가 남았었대요. 그거를 형상화한 거야. 판옥선 13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것 같은. 그 뭐야.
1: 네.
0: 믿음의 뭐야. 노량해전.
1: 그쵸.
0: 결국 그 승리의 발판이 네.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숲길
1: 네.
0: 내려와서 해안대 급길 절벽과 바다를 벗삼아
1: 여기도 진짜 뭐 산책하기도 좋은데
0: 너무 좋지
2: 고화도가 고하
1: 맞아요
2: 돌아오세요.
0: 맞아요
2: 높을
0: 높을 꽃자 네. 아래 학자 섬도자
2: 네. 네.
0: 여기서 고는 유달산
2: 유달산
0: 목포 최고봉 228m 네. 봐봐 유달산 산
2: 네.
0: 바다
2: 네.
0: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2: 네.
0: 여기 바위 절벽 조각상
1: 전문가 저기 이제 불멸이 계시네요 저쪽에 불멸이
0: 아, 드디어 이제
1: 불멸
0: 장군님 인사 한번 드립시다
3: 장군님
0: 그 밑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명량 대첩 이후
1: 전력
0: 106일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2: 고화도에
0: 재정비 시간을
2: 아.
0: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비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죠 배우들도 작품 하나 끝나면
1: 재정비 필요하죠
0: 다음 작품까지 준비 기간 동안
1: 준비 기간도 하고
0: 정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1: 전에 했던 그 캐릭터에서 또 좀 나와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하죠
0: 재충전의 시간
1: 네네네 진짜 필요하죠 아, 우리도 네. 여기서 그럼 잠깐 재정비라는 거
0: 진짜 아 고화도에서 재정비하신 것처럼 아, 저희도 잠깐 재정비 시간
1: 아, 알겠습니다
0: 가져오죠
1: 네. 여기 대극길은 연인들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도 좋지만
0: 조심해야 돼요
1: 왜요?
0: 이거 보고 있는 지금 나 혼자 산다 전국에 있는 나는 솔로들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말란 얘기야?
1: 여기 와서 만날 수도 있죠
0: 그렇지.
1: 혼자 오실 거잖아요
0: 그렇지.
1: 그럼 그분도 혼자 오실 거고
0: 인연이 만들어지는 길
1: 그렇죠 그치. 여기 앉아있으면 누군가 올 수도 있잖아요
0: 이순신 장군님이 중매해 줄 수도 있는 거지
1: 네 그러니까 이 길은 진짜 남녀노소 뭐 나이 부문하고 다 좋을 것 같아 애들도 맞아. 좋아하고
0: 어려운 길이 아니니까
1: 네.
0: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용머리가 네. 나오는데 네. 용머리 산장 찍고 네. 용 꿈꾸고
1: 용띠
0: 용띠예요?
1: 예
0: 진짜?
1: 예, 용띠예요
0: 소름 갑시다
1: 가시죠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지금 당장 출항을 멈추시오.
1: 무엇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0: 우리 샤일록 상사의 대선단이 지금 막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 지금은 뱃길을 열어줄 수 없소. 우리 범선들이 모두 정박한 후에 배를 띄우도록 하시오.
1: 뭐야, 꼴보기 싫은 자식들 또 왜들 몰려온 거야?
2: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1: 샤일록 회사 직원이면 다야.
3: 직원은 무슨 완전 깡패들이야. 깡패들! 깡패들!

0: 안토니오, 축하하네 안토니오. 상인조합이 벌써 3주년이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이렇게 번창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
1: 그동안 베니스의 가난한 상인들은 무역에 엄두를 낼 수 없었지만 상인조합 덕분에 소상인들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상인조합의 주주이며 주인입니다.
0: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런가요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건가? 애들 이렇게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모두 베니스의 번성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 말이야.
1: 그 배의 이름은 베니스의 번성이 아니라 샤일록의 영광이겠지요. 샤일록 상사가 모든 것을 독식한 이후로 선박 대여료, 선원들 임금, 대출, 이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샤일록 상사의 건강한 변화를 바랍니다.
0: 건강한 변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인가?
1: 그렇습니다. 샤일록 상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촉구합니다.
2: 축하합니다.
0: 이봐 안토니오, 그 잔인한 하나 베니스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 마침 자네와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 우리 회사와 상인조합의 합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네. 좋은 파트너가 될 걸세.
3: 파트너?
0: 응.
1: 베니스 시장을 침몰시키는 해적선에 올라타서 소상인들을 향해 대포를 겨눌 생각은 탈끝만큼도 없습니다.
0: 뭐? 해적선? 이봐 안토니오,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봐야지. 베니스가 누구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0: 다 끝났소? 나는 딱 하나만 묻겠어. 내가 법을 어겼소? 샤일록의 모든 사업은 법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 우리 회사의 모든 사업은 베니스의 합법 사업이요. 앞으로도 나는 베니스를 위해, 이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오.
1: 박수!
2: 샤일록의 군인들은 노상인들 다 죽인다!
3: 다 죽인다!
4: 박수! 포기하고 한번 사용을 처리하라!

0: 형! 형! 형!
1: 아유, 넌 또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0: 고민이 있어서 바람 좀 쐬고 왔어.
1: 무슨 고민? 뭐야? 너 또 사고 쳤어?
0: 형, 다 옛날 일이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아, 그, 형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입이 안 열려.
1: 괜찮아. 빨리 말해봐.
0: 고마워, 형. 사실 벨몬트 섬에 다녀온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
1: 아, 무슨 일인데?
0: 실은 급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 사업? 무슨 사업?
0: 그게 좀 새로운 사업이야.
1: 새로운 사업?
0: 그게 연애 사업이야. 포샤도 분명히 나를 좋아했어. 눈이 마주쳤을 때 확신했어. 나 아직도 가슴이 떨려.
1: 정신 차려. 너 그놈의 사랑에 빠진 게 이번이 몇 번째 줄 알아? 로마의 여신, 베로나의 여인, 밀라노의 천사, 그 많던 배필 짝꿍 인연 지금 다 어딨어? 아니, 너 그놈의 바람기 진짜 어떡할 거야?
0: 형,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 믿어줘. 진심이야.

0: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1: 형!
0: 청혼은 했어?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1: 아이 몰라. 아직 갈 길이 멀어. 포샤가 얼마 전에 벨몬트 섬의 상속자가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중한 유언을 남겼지. 포샤와 결혼하려는 자 두 가지 자격을 갖추어라. 청혼 자금으로 3천 더컷을 낼 것.
2: 뭐?
1: 그리고 시험의 방을 통과할.
2: 시험의 방?
1: 자세한 건 아직 나도 잘 몰라. 우선 시험이라도 보려면 3천 더컷이 필요해.
0: 3천 더컷. 아이 너무 큰 돈인데.
1: 아이 별 거지 같은 놈들이 무작정 덤벼들까 자격 제한을 둔 거지. 문제는 그 거지 같은 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바다 급해, 마음이 급해, 한시가 급해. 부혼자들 돈 싸매고 벨몬트로 간다는데 가난하니 내 몸은 사람도 산지로다. 3천 더 컷 없으면 부샤랑 경영하며 급하다 급해.

0: 에이, 그놈의 삼천 덕분 걱정은 이제 그만해. 걱정하지 마 바사니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금은 당장 현금이 한 푼도 없어. 내 전 재산이 모두 배 위에 떠 있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모두 바다에 나가 있어.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
1: 아이, 그 큰 돈을 누구한테?
0: 지금 베니스에서 3천 덕컷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1: 유일한 사람. 샤일로? 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0: 바사니오,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혈혈 단신 고아로 만나 동병상련 함께 자랐어. 너는 내 자식 같은 동생이야. 진실한 사랑 확실한 거지? 그래, 돈이 문제야. 살아있다면 늦기 전에 만나야지. 보고 싶으면

0: 안토니오, 그 자네가 빌리는 것인가?
1: 아닙니다. 제가 빌리는 겁니다.
0: 그래? 그렇다면 좀 힘드네. 실패한 사업가한테 거금을 빌려줄 수는 없어.
2: 제가 보증을 설 겁니다. 무역선이 돌아오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0: 무사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태풍, 암초, 해적, 위험 요소가 다분해.
2: 제 명예를 걸고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0: 명예? 그래,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베니스 사람들 모두가 자네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그렇다고 해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3: 누가 샤일록 아니랄까. 정말 대단하시네.

0: 부탁드립니다. 빌려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1: 아, 오만방자 날뛰던 놈이 돈 때문에 넙죽 빌다니. 하지만 어림없다. 눈물 콧물 흘려봐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주판을 튕겨보자. 눈엣가시 알턴이를 뽑아버릴 찬스로다. 상인 조합 올가 묶어 날려버릴 호기로다. 3,000 더커 빌려주고 안토니오 끝장내자. 이보게나 안토니오, 그 돈이 나올 길이 하나 있긴 있어. 상인조합 운영권을 담보물로 내놓으면 한 달 기한 조건으로 3,000 더 컷을 빌려주겠네.

0: 그렇게 하세나?
1: 무슨 말이오? 뭘 그렇게 하자는 것이오?
0: 방금 살덩이를 담보로 잡히겠다 하지 않았나?
2: 살덩이가 담보물이 될 수 있겠소?
0: 물론이네.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어떤가? 그거라면 내가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어. 제발! 몸만큼 확실한 담보도 없으니까.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악마랑 엮이느니 차라리 포샤를 포기하겠어. 그냥 가자 형.
0: 삼천 더컷.
3: 삼천 더컷.
0: 기아는 한 달.
3: 기아는 한 달.
0: 담보는 안토니오 가슴살 1파운드.
3: 가슴살 1파운드.
0: 어떤가? 싫으면 말게. 잘들 가시게.
1: 형, 고민할 것도 없어. 가자.
2: 아,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한 달이면 충분해. 조만간 무역선이 돌아올 거야.
0: 자, 어떻게 하겠나?
2: 계약을. 하겠습니다.
0: 제발!
1: 안 돼. 안 돼. 형.
0: 형! 주발이 금고로 왔네 할 걸세.
3: 자, 이쪽으로.
1: 형. 형!
0: 형!
2: 마르코!

0: 로렌조, 아무래도 자네가 좀 다녀와줘야겠어. 인도에서 돌아오는 배가 늦어지는 이유가 시칠리아에 발이 묶여있는 게 아닌가 싶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좀 가주게나. 목화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지체 없이 곧바로 돌아오라고 하게.
1: 예! 형!
0: 그래. 짐은 다 실었어?
1: 이제 막 마치고 형한테 인사하러 오는 길이야. 이제 곧 배가 출발할 거야.
0: 그래, 꼼꼼하게 잘 실었지?
1: 아이, 그럼!
2: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0: 그라치아노, 예. 자네가 함께 간다니까 참 마음이 편해. 옆에서 잘 도와줘.
2: 예.
0: 우리 바사니오, 꼭 새 신랑 만들어가지고 돌아와.
2: 아, 염려 마세요.
1: 고마워, 형.
0: 그래, 기분이 어때?
2: 자신 있어?
1: 그럼.
0: 다른 사업은 다 망했어도 연애 사업은 꼭 성공해야지.
2: 형!
0: 그래, 이리 와봐. 자, 이제 어서 가봐.
1: 갈게.
0: 그래, 조심히 다녀와.
2: 다녀올게요.
0: 잘 다녀와.
2: 예.

0: 일곱 개의 상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포샤와 닮았을까?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고 화려하다. 세상 누구보다 예쁜 포샤랑 닮았어. 하지만 겉모습으로만 그녀를 설명할 수는 없어. 포샤를 빛내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이야. 정답은 그녀의 마음을 닮은 보석이야. 그 보석을 찾자!
1: 찾자!
0: 화이팅!
1: 화이팅! 으아! 화이팅!
0: 은이다. 그녀의 마음과 닮았다. 겸손하고 은은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포샤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0: 미리 다 일러드렸습니다.
1: 그래도 한 번 더 일러드리는 게 좋겠쥬.
0: 아시다시피 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1: 거진 시간이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2: 그래.
1: 거진 모래가 다 됐진 어쩌쥬. 서두르셔야겠쥬.
3: 진주?
4: 아.
3: 그래. 진주가 좀 다르구나. 포샤의 마음이 진주를 닮았어. 초기 속에 들어간 모래 한 알이 기나긴 시간 견뎌서 보석이

0: 것입니다. 당신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입니다.
1: 보자.
2: 축하해요 아가씨.
0: 고마워 내리사.
3: 축하해요 바사니오.
1: 고마워 크라치아노.
3: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 둘도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둘도 사랑을 찾았습니다.
0: 어머머머 진짜? 어떻게 된 거야?
1: 아니 언제 그렇게 진도를 나간 거래?
3: 두 분이 처음 만난 그곳에서 저희도 두 눈이 맞았습니다.
0: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할 때 저희 둘도 애를 태웠어요.

0: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 우리 배가! 우리 배가!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조한 무역선이 침몰한 게 사실인가? 우리 조합 선원들이 실종된 게 참말인가? 해적들의 공격받아 난파된 게 확실한가? 참말로 사실인가? 확실히 보았는가?
1: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니스를 출발해서 시칠리아로 가는데 항해한 지 닷새가 지날 때쯤 동튼 수평선으로 암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암초가 아니라 거꾸러진 도치였고,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살인조합 마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 둘러보니

0: 형은 루치오는
1: 못 찾았어요.
0: 토마스는 마테오는
1: 시신을 몇 구밖에 못 찾았어요. 그나마 배가 좁아서 다 싣고 오지도 못했어요.
2: 확실히 침몰한 거 확실해.
3: 예.
2: 선원들 다 죽은 거, 흔적 없이 갔다 온 거, 해적으로 위장한 거, 은밀하게 일 치른 거, 지도세도 모르는 거, 부하들이 막은 거, 확실히 확실한 거
3: 확실해. 확실히 확실합니다.
2: 역시 난 확실해.

0: are picked here.
1: So sorry, I think. Antonio, you're not here. Lossa, Lossa, Lossa, say, Lossa.
2: 아니, 아니, 이게 누구신가? 어서 오게, 안토니오. 그 혹시 돈 갚으러 왔나?
1: 사정 뻔히 하시면서 농담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2: 옛말에 틀린 게 없다고.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거라더니 그 자네가 더 뻣뻣하구만.
1: 지금 뻣뻣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참사가 터져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2: 참사? 무슨 참사?
1: 우리 배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한시가 급한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시장은 느적느적 나몰라라 정부의 지원도 미미합니다. 샤일록 구조선단 파견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천군만마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겐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 그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네. 근데 우리 구조선도 그 베니스에

0: 며칠 없을 거야. 지중해가 다 뭐야?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까지. 그 쉬는 날이 없어. 뭐 선박 사고야 태양의 시대에 숙명 아니겠나?
1: 사람들이 정말 물러서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 조용, 조용.
0: 그럼 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이만 나가 보겠네.
2: 제발
1: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물러서세요. 아이, 물러서라니까.
0: 아, 안토니오. 그 빌려간 돈은 잊지 않았겠지.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 3천 덕컷에 기하는 한 달. 담보는 자네 가슴살 1파운드. 오늘로 보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

0: 알도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인조와 무역선이 침몰했습니다. 저는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쏟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인조와 무역선이 침몰하면서 안토니오의 형편도 경각을 다투게 됐습니다. 샤일록이 자용증서를 빌미로 안토니오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샤일록이 야멸차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1: 존경하는 시장님과 법원장께 청하오. 정부는 상업자 유포 의무가 있고 법원은 시장 질서 다잡을 책임이 있어. 자용증서는 명백한 법적 서류이니 증서에 내용대로 재판하시라 청하오. 증서에 적힌 대로 집행하시라 청하오.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반드시 안토니오 생사를 노릴 것이오.
2: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모두들, 모두들 서두르세요! 이쪽입니다!
0: 안토니오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어 벨몬트에는 알리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으나 아무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안토니오 모르게 편지를 보내요. 알도가 벨몬트에 도착을 하면 벌써 열흘이 지났을 테니 이제 안토니오가 돈을 갚을 날이 닷새밖에 안 남았어.
2: 어?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들 저쪽입니다! 저쪽이에요!
3: 맨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가난한 상인이라 말했소. 아니 더 솔직하게 알려야 했소.

0: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그라치아노 알도도 함께 가세요. 다마 산만 덕커 싣고 가세요. 샤일록한테 빚을 갚고 선박과 선원들을 사서 수색에 힘을 보태요. 실종자들 찾아내고 안토니오 구해내요. 지금 당장 베니스로 가세요.
1: 그래 알겠어 부샤.
0: 내리사 발 타자. 우리는 파도바로 갈 거야. 샤일록 그놈이 짠 판대로 재판이 열릴지도 모르니 대비를 해야지. 우리 삼촌 마리오 변호사 이탈리아 최고의 변호사야. 우리 마변 모시러 갈 거야. 마변이랑 베니스로 갈 거야.

0: 여기는 제 의상실. 불이 안 켜지거든요. 불이 없어요, 여기는.
1: 이걸로 제가 보... 자.
0: 공연, 외부 공연 갈 때나 이런 데 잠깐 뭐 발레 슈즈나 이런 거 입고, 여기에도 이제 이게 제 발레 슈즈거든요. 이것도 다 발레 슈즈고, 거의 색깔별로 한 5개씩은 꼭 가지고 있고요.
2: 색깔이 중요한 건가요?
0: 작품에 따라서 그 신는 게 틀리니까, 네, 모던 작품이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뭐 스킨 컬러, 살색 슈즈도 신고, 뭐 클래식 발레는 검은색, 뭐 흰색, 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뭐 이런 건 지젤 할 때 신는 뭐 이런 색깔, 회색 슈즈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또 길들이려고 이제 공연 전에 많이 한 일주일은 적어도 신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 가죽 슈즈를 신기 시작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천 슈즈를 많이 신는데 제 가죽 슈즈로 바꿨어요. 한 6년 전부터. 그래서 가끔 이제 발레 공연할 때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한 번 신으면 이게 페인트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지젤 공연할 때도 그때 새 슈즈를 바로 신고 공연을 한 거예요. 네, 심심합니다.
2: 이거는 불이 들어오나요?
0: 아, 불 안 들어오죠. 이것도 여기 스탠드가 있어요. 그래서. 멋지죠? 네, 분위기 있지. 이게. 아, 이거는 제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고요.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때 그려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밤에 책 읽거나 할 때 이렇게.
2: 책이 집에 한 권도 없는데.
0: 아니, 있어요, 여기에. 예. 네.
2: 아, 그런가요?
0: 예. 네. 질문이 약간. 어디야? 아, 이거 제 친구가 아는 친구가 줬거든요, 저한테.
2: 줬다고요?
0: 예. 네. 그래서 출처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2: 예. 출처가 너무 명확한데요?
0: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범죄자 지금 찾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네, 여기는 저희 집 거실. 이 공간이 제가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운동도 하고 몸도 풀고, 그리고 여기는 죽어간 이제 식물들도 있고요. 예. 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가끔 없어서. 네, 그리고 여기는 부엌입니다. 냉장고는 요즘 너무 바빠서 사놓을 시간이 없었네요. 네.
3: 저기 핑크가 없었어.
0: 아, 이건 이제 제 예전에 오랜 시간 함께했던, 네, 오래된 밥통입니다. 그리고 뭐 가끔, 네, 머리 복잡할 때 한 번씩, 네, 피아노 조금 치고.
2: 보여주실 실력은 안 되시니까.
0: 아, 뭐, 네? 이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라디우스상 받은 트로피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그 스완 프라이스 받았을 때, 이게 그 툴반 샤익이라는 분이 그 스컬프처 조각도 하시거든요. 그분이 만든 조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갈라져 간 거. 갈라갔을 때 찍은 팜플렛 같은 거 모은 거고요. 발코니.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네. 네. 맞습니다.
4: 네? 이쪽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0: 일단 좀 도시를 좀 벗어나고 싶었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도시에서 그렇게 먼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조용하고 그런 편이어서.
4: 주로 뭐 해도 돼요?
0: 요즘에는 뭐 새우볶음밥이나 삼겹살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그 샐러드랑 해서 같이 먹거나 간단한 걸로. 사실 그때 칠이 처음 15살 갔을 때부터 이제 혼자 사는 거는 조금씩 배워서 혼자 사는 데 익숙해지고 그랬죠. 거의 스님처럼 이제.
3: 스님을 좋아하시는.
0: 네.
3: 불교를.
0: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3: 네. 목탁에 K-아트를 박아가지고. 돌을 닦듯이 했어요.
0: 네덜란드 제일 유명한 마트인 알버타인. 네. 규모가 가장 큽니다,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 XL이라고 적혀있잖아요. XL large. 엄청 크다는 뜻이죠. 네. 이거 하나 쓰시면 되고요. 끌고는 하나 해서
1: English. Sorry, you're not allowed to film in our store.
0: Oh, no?
1: No, we're not allowed. No, you're going to have to leave and remove all the footage you already shot. Yeah.
0: 아, 오케이. 오케이. 엄청 크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한 시간 걸으면 됩니다. 쭉.
3: 원래 인생이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무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0: 아, 그렇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죠.
3: 네. 그래도 이제는 네. 아무도 존경 무용수이시니까 네. 별로 그런 상황이 와도 당황하시거나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예, 네. 예, 네, 다 뜻대로 되지 않죠. 그죠?
3: 네. 오늘 브이로그가 되게 불교 방송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 BGM을 목탁 소리로 깔아주시고. 뭐 물어보셨죠?
4: 어머니가. 어머니가 발레를.
3: 아, 발레를 일부러 시키셨나? 아, 왜 발레를 했는지 물어봤어요.
4: 뭐 어머니가 발레를 시키신 이유가 있으셨죠?
0: 아,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뭐 재롱잔치나 어른들 앞에 계시면 막 이렇게 춤추고.
4: 잘했구나.
0: 막 그랬거든요. 그걸 아마 보시고 얘는 이런 쪽에 오면 좋겠다 해서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도 예전에 배웠었고 피아노도 배웠었고 조금 플룻도 좀 배우고 어릴 때 조금씩. 근데 발레가 뭔가 제일
3: 잘 맞았고. 예. 보통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은 태권도 하고
0: 예. 그래서 제가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또 어릴 때는 그 이런 타이즈 입는 게 보급이 많이 안 되니까 그때 보라색에 초록색 타이즈인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해서 바로 여기 의자에 앉아서 사는 척. 근데 영재원도 생긴 지가
4: 2008년 예비학교가 그 전에
0: 예비학교 아 예비학교
4: 네 예비학교는 네. 영재 전
0: 네. 5, 6학년 6명인가 8명 해가지고 클래스.
3: 네.
0: 제 때가 저랑 홍양기 누나, 그 누나도 있었고 강민우라고 유니버셜에 민우 형도 있었고 왕지원 누나, 박예지라고 지금 마드리드에 있는데 박예지 또 여기서 생각 안 나서 이름 안 해. 저는 이렇게 단원들이랑 되게 두루두루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가끔 누구 뭐 같이 커피 마시자, 뭐 밥 먹자 하면 그냥 가끔 나와서 이 친구 저 친구 같이 만나서 먹고. 근데 요즘엔 거의 혼자 하는 시간이 되게 좀 많이 있고 또 쉬고 집에서 하니까 약간 아싸처럼 약간 인싸 같은 아싸여가지고.
4: MBTI가 뭐라고 하셨죠?
0: ENFJ로 나왔는데 ENFJ가 그 뭐 이렇게 들고 있던데 캐릭터가 그 뭔지 모르겠는데
5: 지도자 이런 거 이런
4: 유형 오바마 ENFJ
0: 어 맞아요
4: 네. 오바마
0: 세계 2%만 아 우리나라 2%만 있다고 하던데요 2%가 만났네요 네. 여기서
4: 안 바꿔야 되겠다
0: 이거 이거
4: 선도자
0: 선도자
4: 아까 그런 샘플 이그샘플이 되고 싶어요
5: 어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사주 아닌가요?
4: 사주 본 게 어떻게 나왔대요? 부모님 보시는
0: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제 입으로 그렇지만 그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 올라가는
5: 최고의 사주네
0: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사주라고 뭐 여기까지만
4: 왕이 된 거죠.
5: 그거 태몽이 아니라.
0: 아, 그 용 그건 태몽인 것 같아요.
5: 근데 진짜 도움이 되고. 사주는 그의 버금가는.
0: 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 그렇잖아요, 그죠? 네.
5: 뭐가 그렇죠?
0: 좋다고 믿고 사는 게.

0: 네, 그런가 보다. 저 그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그
1: 불사조?
0: 불사조. 불사조 말리는 거. 그 있잖아요. 달에 보내도 곰, 불곰 뭐 그 아시나요? 그 박테리아 같은 거. 그 달에 보내도 산다. 우주에 가도. 아무튼 근데 그건 좀 그렇고.
1: 자주 듣는 수식어는요?
0: 요즘에 그냥 갓규? 갓규라고 많이 하던데.
1: 네. 한국 팬들이요?
0: 네. 뭐 아무튼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공용 화장실도 있고 안에 카페도 있고 여기서 전시도 했었는데 지금 전시 아마 바꾸는 중인지 안 열려 있네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제가 서촌 주민이거든요.

동네 이사 온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겨울에 와서 겨울 좀 낮고 이제 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를 보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 작은 데서 오는 약간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요 안에 약간 마을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동네에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가는 노트인데요. 그래서 아예 제목도 서촌 산책이라고 이름을 넣었고, 배화여고 담장 밑에 보면 그 활터가 있는데 활터에 이렇게 또 글씨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글씨도 쓰고 동네 뭐 풍경도 좀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동네 이사하면 동네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거든요. 동네에 익숙해지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면 저 끝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오긴길인데 오긴길 따라 요 골목에 보이는 뷰를 좀 그리고 있고 정자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 드로잉 노트에는 이 오긴길에 약간 간단한 약도 같은 걸 좀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락실을 저는 막 다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커서 다닌 것 같아요 오락실을. 진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이런 게 남아 있는 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0: 아, 오늘 사장님 안 계시는구나. 동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술 전공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취미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처음에 판이니 할 때 너무
1: 아, 판이니
0: 울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하루 공주분이 계시는군요. 아, 네. 인사하러 왔어요.
2: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1: 네.
2: 어머, 너무
1: 이러고 있어요. 밖에서 요게 잠깐 요만하게 좀 그려볼.
2: 어머, 의자 놔드려요?
1: 의자도 가지고 다니죠.
2: 아, 진짜요?
1: 약간 이렇게 그 자외선 받으면 조금 까매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재생렌즈야.
1: 그거.
2: 선글라스로 변하는 그거. 거. 햇빛 받으면.
1: 그거 편할까? 밖에서 조금 아무튼 이 동네를 여기를 좀 그리겠습니다. 네네. 네.

겨울에 이사 왔는데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어쨌든 이렇게 산으로 살짝 둘러싸여 있기도 해서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마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수도원 같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이 대체 무엇일까 조금 항상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쪽 벽에 바로 그냥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뚫어서 와인셀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바위를 두신 거죠, 이만큼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 같아서 눈동만 들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촌 정자부터 시작해서 수성동 계곡 올라가는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 와서 한 6개월 동안 뭐 사장님들이랑 인사하거나 이랬던 분들 이렇게 가게들 좀 그렸고 이 페이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겸재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이 있습니다. 겸재정선 그림에도 이 기린도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성동 계곡을 왔으니까 진경산수화의 느낌을 받아서 인왕제 색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찾아볼게요.

오늘 초록초록하네요. 산수화의 느낌을 좀 넣으려고 오늘 일부러 수성흑연이라는 거를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흑연인데 이게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흑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무는 오늘 너무 초록초록 예뻐서 이거는 수채화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면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확실히 많이 보고 기록하고 보면 어쨌든 애정도 생기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뭔가 개입해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왕산을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자, 와이엇.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할 수 있지?
1: 어, 와이엇.
0: 어, 알렉사. 어, 또 만났네요.
1: 어디 찾으세요?
0: 알렉사,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 처음 와서 모르겠어요.
1: 아, 지하철역. 저만 따라오세요. 저는 작년에도 한국에 왔어요.
0: 진짜?
1: 응.
0: 짱이다.
1: 따라와요.
0: 알렉사, 저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1: 아, 저쪽은 아니에요. 아, 이 옆쪽이네요. 따라와요. 아, 이상하네. 이쪽인 것 같았는데?
0: 알렉사,
1: 응.
0: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기요?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2: 아, 지하철역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1: 아, 그쪽?
2: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3: Today, we'll cover some must-know travel expressions for when you come to Korea. Let's learn how to find your way using Korean. Remember learning 어디에 있어요 in season 1? Well, there's a shorter way to say the same thing. It's 어디에요? 어디 means where, and it's used to talk about specific places or locations. So to ask where something is, say 장소 plus 이 or 가 plus 어디에요? For example, if you're looking for the subway like Wyatt was, you say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If you need to go to the bathroom, you say 화장실이 어디에요? If you say this to any Korean, most will kindly tell you the location you are looking for. When describing directions and expressions like 이쪽, 저쪽, 앞, 뒤, 옆, just like Wyatt, Alexa, and Hyojin did. 이쪽 means this way. 저쪽 means that way. 앞 means in front of. 뒤 means behind. 옆 means next to. For example, go this way in Korean is 이쪽으로 가세요. While go that way is 저쪽으로 가세요. To tell someone it's next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can say 편의점 옆에 있어요. Let's look at an example. To say it's in front of the park, you can say 공원 앞에 있어요. Now, how about learning a little trick to make your Korean sound even better? First, there's the word 쭉. Add this to any direction to emphasize they need to keep going that way for a long time. You use it like this. 이쪽으로 쭉 가세요. Remember 오른쪽 from season 1?

0: You can add it to that too. Say,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Simple, righ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1: ¿Diazo yogi o dieo?
2: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3: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2: 편의점 옆에 있어요. 편의점 옆에 있어요.
1: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쪽으로 쭉 가세요.
3: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살다 보면 뭐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은을 닦아내면 다시 찬란하게 빛나듯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 작품을 보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작은 위로와 나도 다시 반짝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속공예가 황혜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정화한복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집에는 자개로 만들어진 옷장과 화장대 등이 있었고요. 옷장에는 고운 놀이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도 배워가며 손으로 만드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요.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제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보석들을 만지면서 금속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금속 조형을 공부하였는데요. 대학생 때 만들었던 장신구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5일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오카치마치에 있는 작업실에 나가서 작업을 이어왔었는데요.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동료들과 회식을 하러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롱차를 마시면서 동료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맥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그런 고단한 생각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마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잔 작품은 투각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그날의 고단함과 힘든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개인전은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소녀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면 한국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것도 있었고 오야시나 포도, 복숭아, 소나무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모티브들은 차로 끓여 마실 수 있거나 술로 담궈 마실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대한제국 황실의 후손인 이해선 사진가님의 손주분이 개인전에 방문해 주셨고 오야 등잔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황실 유품으로 갖고 계시던 오얏 금잔은 한국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제사 때는 제가 만든 오얏 은잔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재성 작업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잠재성, 분명히 존재하는 잠재성,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지켜온 중심, 그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믿고 그 중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언젠가 피어낼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잠재성 시리즈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듯한 하지만 이제 곧 피어남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꽃의 형상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저 또한 자연스럽게 모티브가 꽃에 비슷한 형상이 되게 된 것 같은데요. 어떠한 꽃을 보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대로 제가 해석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사이즈별로 작품이 나뉘는데요. 15cm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명이 잠재성이고요. 30cm 작품 같은 경우는 잠재성 공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사이즈별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잠재성 공명 같은 경우에는 역동성이라든지 사선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방향성,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으로 배열을 한 작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빛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잠재성 시리즈에는 전부 중심에 큐빅을 세팅하였는데요. 유리 안에 은 조각을 놔둔 이유는 유리가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창 같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작품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산화를 하다 보니까 유리구 안에 은 조각을 놔두면서 그 놓인 공간에서 유리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기에 호흡하며 천천히 색이 물들어가는 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품에 도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 숨쉬는 그런 예술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은이 공기 중에 산화해서 검게 변화하지만 다시 정성스럽게 닦으면 본래의 빛을 되찾거든요. 저에게 은의 산화는 빛을 잃어가는 퇴색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가장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아 숨쉬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에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잠재성 작품은 유리구 속 안에 있는 은혜 조각들이 공기와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색을 입어갑니다. 이러한 점이 매력적이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도금을 하지 않고 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시를 개최한 갤러리는 화이트스톤 갤러리입니다. 이번에 전시를 했을 때 오프닝 리셉션에 제가 참가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주얼리 작가야? 주얼리 디자이너야? 금속 조금 작가야?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는 제 작품들을 쭉 보시더니 작가님, 제 잠재성과 가장 닮아있는 작품은 이 작품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은 처음에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나지만 공기 중에 검게 산화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변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정직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주 재료로 작업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자처럼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작가이고 싶습니다.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A large number of air pollutants are generated in different industrial sites dur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waste treatment process. MicroOne has developed highly functional filters that can contribute to tackl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e look into MicroOne, which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industrial filters and emerged as a provider of environmental and energy solutions. MicroOne is located in Cheona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 company has developed and produced source materials and parts based on its own skills. It has manufactured and operated facilities for large-scale atmospheric environmental plants. B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m has obtained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1: 마이크로원은 대기 환경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필터와 환경 설비,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대기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과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터 기술부터 설비, 연구 개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PTFE 멤브레인 녹색 기술 인증 등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에는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를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0: MicroOne has developed Asia's first catalytic filter, which can sort out fine dust with micrometer-sized particle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delivered its products to the steel and cement industries, which produce a huge amount of fine dust.
2: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복합 대기 오염 저감 기술입니다.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기술을 결합해 초미세먼지 포집과 유해가스 저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에너지 절감과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집진과 탈질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간 활용성과 유지관리 효율도 높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소각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The heat energy

0: recovery equipment is one of the core facilities of the company. The equipment can deal with industrial waste more safely and effectively. And the catalytic filter of the compan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operating the facility. Based on the membrane-based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designs, the firm has provide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1: 저희 마이크로원의 카타필 촉매 필터는 촉매, 부직포, 멤브레인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은 분진을 90% 이상 포집하여 촉매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PTFE 멤브레인은 원료인 PTFE 분말과 윤활제를 혼합한 후 압축, 압출, 압연, 연신, 소결 과정을 거쳐 촉매 필터에 적합한 멤브레인으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촉매 필터 중 촉매 지지체 역할을 하는 PTFE 부직포에 촉매를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브레인과 촉매가 담지된 PTFE 부직포를 결합하는 합지 공정을 통해 촉매 필터가 완성됩니다.
0: When the exhaust gas passes through the filter, fine dust particles are filtered out. Harmful gases penetrate the catalyst layer and it is purified after going through chemical reactions. A single filter can get rid of dust and harmful gases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nitrogen oxide can be converted into nitrogen and water, so the amount of emitted nitrogen oxide can be decreased. Also, it can provide a reduction effect of air pollutant emissions.
2: 마이크로원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필터 기술과 촉매 기술을 하나로 융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집진 설비와 탈진 설비를 각각 운영해야 했지만 저희 캐타필 촉매 필터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PTFE 멤브레인 필터와 촉매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집진 성능과 안정적인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0: Micro One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future environmental technologies. It has accelerated researches on dust collecting systems, as well as methods that can reduce the emissions of harmful gases and carbon dioxide.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materials that can provide stable operation even under difficult environmental conditions.
2: 저희 마이크로원 연구소는 저온 환경에서도 질소 산화물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촉매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HCN 등 다양한 유해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촉매 연구와 현장 실증 과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촉매 필터에 최적화된 PTFE 멤브레인 개발을 통해서 성능과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으며 반도체, 2차전지, 수처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advancing into the Taiwanese waste incineration market, which has been highly regulated. By fulfilling the strengthened emission standards,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concentration level of the waste materials.
3: 저희 마이크로원은 지속 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대기 환경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PTFE 멤브레인과 촉매 필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오염물질 저감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 설비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 Micro One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better preserv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